하루의 대부분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정직하게 살펴보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어쩌면 기도의 자리보다 핸드폰을 더 자주 찾고 있다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인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이처럼 시간의 질서를 점검하는 것이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간에 이끌려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시간을 잘 또 사용할 줄 알고 관리할 줄 알고 시간의 질서를 점검해 나간다면은 우리가 그 시간을 내 시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한번 찬찬히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또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내가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핸드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진 않은지 사랑이들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정말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온전한 시간이 되어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뜰한 가족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첫 곡입니다. 국제 윙윙스쿨 앨범에 있는 찬양 내 마음의 한 자리 이 찬양으로 시작할게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국제 윙윙스쿨 앨범에는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 수요일 아침이고요. 우리 뜨란 가족 여러분들 계신 그곳 날씨는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전국에 또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또 인천에서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라고 네, 사연 보내주신 분도 있으시네요. 오늘부터 내일 저녁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또 유의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육안의 81번님 하루 종일 비가 올것 같아요라고 하시면서 네, 보내주셨고요. 수요일 아침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595번님도 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아침 내일은 더위도 좀 누그러들겠죠? 네. 다들 바람이 아닐까요? 며칠까지도 너무 더웠죠. 주말, 주일, 네, 계속 더웠습니다. 네. 이제는 이 비가 내리니까 좀 더위도 한풀 좀 꺾이지 않을까, 누그러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내 마음의 주님 자리도 시원하게 내리는 이 비로 깨끗하게 씻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커다란 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거를 정말 꼼짝도 하지 않아서 이거를 치우고 싶은데 이게 좀 치워지지 않을 때 깨끗한 성령의 비로 씻겨 내려가기를 원하고 성령님께서 또그 모든 짐을 네, 가져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그 자리, 주님의 자리로 꽉꽉 채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667번님, 비가 오는 아침 출첵합니다. 심영진님의 비 준비하시니 신청합니다. 종이 비가 온다는 예보가 참 고맙고 반갑습니다. 쉴수 있는 여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며칠 동안 더웠던 까닭이 오늘 비를 내리시기 위함이셨던 건 아닌가 싶네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일이 형통하게 일어날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방송 가족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요.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비가 내리니까 비와 관련된 찬양들 또 신청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이 비를 보면서 내 마음이 좀더 정리가 되고 좀더 묵상하기에 또 말씀 읽기에 찬양을 부르고 듣기에 더 좋은 날씨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내리는 이 빗소리 들으시면서 주님, 내 마음에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목마른 내 영혼을 채워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리엘의 성령의 비 함께하시죠.

수영하면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애들 한 가족들 많이 계시겠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내 안에 주님의 그 자리, 주님의 그 자리를 좀 내어드리자. 내 자리가 너무 많았다면은 이제는 주님의 자리로 그 자리를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요. 오늘은 자리입니다. 네. 어떤 자리를 여러분들은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자리를 좀 이제는 줄이고 대신 주님으로 채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프닝 멘트 때도 핸드폰 보는 그 시간, 그 자리를 좀 줄이고요. 네. 좀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또 저희 극동방송도 더 많이 들어주시고, 네. 그래,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자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리라는 두 글자로요, 출첵 받아보도록 할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자리라는 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2042번님, 비 오는 아침 성령의 단비가 되기를 원하면서요, 커피 한 잔으로 쉼을 얻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오늘 같은 날씨에 커피 한잔 해야 되는데, 그죠? 네. 급하게 방송을 들어오다 보니까 저는 못했네요. 방송 끝나고 저도 따뜻한 커피 한잔 해야 될것 같습니다. 6144번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곡도 저희가 잠시 후에 준비하도록 할게요. 유관의 82번님께서 찬양 메들리 신청해 주셨는데요. 보혈 메들리 준비했습니다. 손재성님의 찬양을 함께 하시죠.

아침에 주의인자심을 좋은 씨앗에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아침 사랑이 뜨란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6244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오늘 자리라는 두 글자로 여러분들의 출첵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또그 자리의 주인이 지금 누구신지요? 네. 오늘 자리라는 두 글자, 이 자리라고 하면은 또 생각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동 되시는 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저도 이곳 스튜디오에서 이 의자,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사랑의 뜰안으로 인사드린 지가 좀 오래됐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참 많은 분들의 사연들을 소개해드렸고요.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기뻐하고 또 같이 마음을 나누며 그렇게 나누었던 이 시간들이 참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모로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또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자리, 물론 내가 앉아 있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그 자리가 더 빛이 나지 않을까요? 0767번님도 자리라고 하셨어요. 잡생각, 그냥 생각 없이 시간 낭비했던 자리를 성령님께 집중하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잘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극동방송은 저에게 에너지, 활력소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는 경주 황성동이고요. 철길이 있던 자리에 잔디를 심었는데 갈색으로 말라가던 잔디가 비를 맞아 흡족해하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경주에 사시는 애청자분께서 보내주셨나요? 이 비가 내리니까 자연도 참 행복해하지만 또 우리 역시 오랜만에도 빗소리를 들어서 참 행복하다, 감사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네요. 오늘 자리라는 두 글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초책 나누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메리 제인 앨범에 있는 찬양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 함께 찬양하시죠.

강중현 씨의 찬양 비 준비하시니 함께 나눴습니다. 2667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아, 4055번님은 새싹분이신데요. 오늘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향기로운 나무에 정령에 비가 내리네 듣고 싶어요라고요. 오늘 비가 오니까 비와 관련된 찬양들 네, 많이들 선곡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곡도 저희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1부 끝곡 잠시 후에 함께하도록 할게요. 5463번님, 지금 비 오는 거 보면서 커피 한잔 할수 있는 자리였으면 참 좋겠는데요. 지금 땀 빼는 자리에 있어요. 라고, 열심히 또 운동을 하고 계시네요. 5463번님. 땀쫙 빼시고 또 커피 한잔 하시면 더 좋죠. 더 맛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사랑이 뜨란 1부 준비한 끝곡, 정령의 비가 내리네.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시에 만나요.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하는 과정에서 율법 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말합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에서 가르치는 그 본질을 잘 정리해서 말했고 예수님은 그의 대답이 옳다고 하셨고 이를 행하면 산다고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가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시내산 언약이 필요하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백성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나팔 소리와 함께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면에서 계약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강림하셔서 모세와 만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흔히 결혼에 비유하여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결혼을 할때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을 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게 하나 되기 위한 결혼 서약서를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토라의 요약판인 십계명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 다녔던 부산의 모 교회에서는 시간이 걸려도 예배 시간에 한동안 십계명을 함께 매주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혼 서약서를 읽고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다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서약하기 위한 문서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약속,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약속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의 목적하는 바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계명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그런 마음에서 진심으로 사랑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신의를 지키길 원하고 명령하십니다. 신실하게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지 못하면 십계명은 항상 억압과 징벌의 조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결혼식 때 우리는 서로와 서약을 하면서 결혼합니다. 단순한 약속의 수준보다 더 강한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쉽게 파기할 수 없고 함부로 파기해서는 안 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이러한 언약은 어떤 경우 깨어지기도 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이 언약이 지켜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결혼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파기할 만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파기를 그대로 사인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의 책임까지도 떠안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다 지시고 그 언약이 지켜지도록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을 포기하셨다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를 저를 더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사랑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십계명의 서문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모든 계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이전의 이스라엘을, 이전의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기적의 일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바탕이 되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와 비교도 안 되는 존재를 사랑하지 말라 하십니다. 당연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0: 메시지의 내용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위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는 과연 인간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 무엇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어떤 마음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사랑과 충성과 신뢰, 즉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본질입니다. 잃어버렸던 토라의 본질을 우리는 회복하고 율법의 중요한 뜻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 삶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55국에 3252번, 255에 3252번 하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정신 버뜩버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헛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1: 부산 수용로교회 고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보세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무에는 구주 예수 의지함이 네, 찬송가 오늘 사랑이 뜨란 2부 첫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2부 시간에서도 우리 뜨란 가족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사연 그리고 퀴즈가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시고 또 선물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비 소식이 있죠. 그래서 비와 함께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많이들 계시는데요. 어디 지역입니다라고 하시면서 그 지역과 함께 날씨도 전해주시고요. 이 찬양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신청곡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결혼 기념일, 생일 또 축하해줄 아니면 누군가에게 위로와 또 용기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떤 사연도 좋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그분들께 귀한 선물도 전달해 드릴게요. 크릭스의 찬양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찬송가 함께 찬양하시죠.

김도현 커피소년의 거무나 아름답다라는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아, 우리 9830번님 여기는요, 의성입니다 하셨어요. 비가 새벽부터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구 54단에 큰 아들이 입대를 했습니다. 아들만 두고 오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잘하리라 믿습니다. 라고 우리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죠? 큰 아드님이 이제 군 입대를 했네요. 네. 어제 입대를 하고 지금도 아드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실 것 같은데 건강하게, 네. 또 휴가도 나오고, 제대할 그날까지, 네. 기도로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요. 잘할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아마 또 군대 보내놓은 아드님 계시죠? 우리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늘 함께 그 마음을 모아서 응원해주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성령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요. 또 동행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들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줌 있는 사람 일어나 지선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2부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찬양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신청곡 샵 90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돌발 찬양 퀴즈. 2부 시간에는 찬양 퀴즈 준비했고요. 아시죠? 이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은 찬송가에서 준비했고요. 십자가 땡땡 드라라는 찬양이에요. 제목만 들어도 아시겠죠? 십자가 땡땡 드라 찬송가 352장입니다. 여기 들어갈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는요. 기역과 비읍입니다. 기역과 비읍 십자가 땡땡 드라. 우리 9830번님의 아드님도 어제 입대를 하셨다라고 하셨죠? 입대와 관련되기도 합니다. 십자가 땡땡 드라. 초성 힌트 기역 비읍. 주관식 문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안경 교환권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10만원 상당의 안경 교환권이고요. 경주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정답도 맞추시고 안경 이용권도 받으시고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이에요. 와, 정답 새싹분도 들어와주고 계시네요. 3016번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요. 정답 두 글자 보내주셨어요. 8726번님도 정답 이겁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아오십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십자가 땡땡드라 새 찬송가 352장인데요. 함께 하시죠.

네, 십자가 땡땡드라라는 피아우쇼의 찬양이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두 글자 초성 힌트 기억과 비읍을 드렸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아들의 수학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큰 기대와 그리고 부푼 가슴을 안고 있었는데요. 전국적으로 비가 오네요. 게다가 오늘 일정이 와 어린이 그 공원이죠. 놀이공원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아멘. 저도 중3 때 여기 갔던 기억이 있어요. 용인에 있는, 그죠? 네. 근데 그날 비가 왔었어요, 저도. 이게 많은 비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부슬부슬 비가 내려서 마음껏 즐기지 못했던 기억이 있고, 대신 우산을 쓰고 친구들과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 오늘 하필 비가 와서 그죠? 아쉬움도 있지만, 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네, 거의 한 30년이 지나고 나서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또 추억의 수학 여행이 될줄 믿고요. 우리 8726번님, 네, 저희도 기도하도록 할게요. 2312번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와, 우리 해병대 군 아들이 모내기 도와주기 위해서 비가 오는 오늘도 네, 우리 군 많이들 수고들 하고 있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멋집니다 진짜. 일손도 이렇게 거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해병대, 네, 정말 멋집니다. 1595번님께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1595번님께서 요즘 그러게요, 모기가 있더라고요. 모기에 지금 여러 군데를 물리셔가지고 좀 짜증이 나셨대요. 근데 힘찬 찬양을 들으니까 다시 힘이 나네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작은 거에 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상할 때가 있어요. 좀 짜증이 나죠. 엄청 간지럽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는데 찬양 들으시면서 네, 시원하게 또 날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정답 바로 발표하도록 할게요. 오늘 돌발 찬양 퀴즈 정답은요, 십자가 군병대라였습니다. 네. 네, 오답도 있었어요. 네, 병사들아라고 보내주신 분도 있으셨거든요. 정답은 군병이었습니다. 자, 보내주신 분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추첨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8726번님, 네, 8726번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2520번님도 네, 축하드립니다. 2520번님도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군병입니다라고 하시면서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의 그 운전 중에 차를 세우고 정답 보내주신 분도 있으셨어요. 군병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잘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72번님도 저희 집 아들도요, 오늘 수학여행 갔어요. 비가 오지만 새벽부터 용돈 두둑히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갔답니다. 수학여행 코스가 맞아요. 여기인데 같은 학교 학생인 것 같네요. 잘 다녀오기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수학여행 가는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학교입니다. 맞아요. 용인에 있는. 아, 멋진 추억으로 남을 거라 믿고요. 수학여행 코스가 다들 이렇게 저도 30년 전에 다녀왔는데 비슷하네요. 그죠? 네. 아, 아무튼 사실은 누구랑 가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네. 좋은 친구들과 가서 또 예쁜 추억 많이 남기고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첨되신 두분 축하드리고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돌발 찬양 퀴즈. 찬양 퀴즈. 왜 돌발인지 아시죠? 이렇게 또 갑자기 문제가 나갈지 모르셨죠? 그래서 돌발 퀴즈입니다. 돌발 두 번째 찬양 퀴즈 준비했고요. 앞에서는 십자가 군병들아라는 찬양을 들었는데, 이 찬양도 군대에서는 빠지지 않는 곡이라고 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참고로 세 글자입니다. 아,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 곡이 나와야지 하는 분들 있으시겠죠? 자, 세 글자고요. 초성 힌트는 시옷, 리을, 이응이에요. 시옷, 리을, 이응. 오, 맞아요. 1072번님, 세 글자 바로 맞추셨어요. 군대 가면은 이 노래, 이 찬양을 안 부를 수가 없다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우리 군병들도 이 노래는 다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세 글자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잘 헷갈린다,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김인식의 이 찬양 들으시면은 맞출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문제 나갑니다.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사랑의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비 오는 날 찬양 드라이브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굉장히 은혜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국민 찬양입니다. 라고요.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은 세 글자 실로암이었어요. 그죠? 실로암. 저희 애들도요, 아는 찬양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분 계시고요. 실로암, 빗속을 뚫고 전도 갑니다. 포항 제2교회 전도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요. 와, 우리 포항 제2교회, 멋지네요. 이렇게 비 오는 날도 빗속을 뚫고 전도하러 가신 전도팀, 파이팅! 응원합니다. 네. 실로암, 실로암입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책도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정말 좋아요. 사랑합니다. 라고 6800번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이 열광하는 실로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시면서 1595번님 보내주셨는데, 저도 좀 궁금합니다. 이 많은 곡들 중에 특별히 실로암 부르면은요,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죠. 하나가 되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시는 분 보내주세요.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감사합니다. 실로암, 실로암 많이들 오늘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선물 받으실 분좀 추첨을 많이 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2041번님, 그리고 8870번님, 8768번님, 그리고 이 0089번님도 축하드리고요. 9033번님, 마지막으로 4995번님 축하드립니다. 많이 뽑았죠? 6분 뽑았습니다. 6분은요,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 이름, 문자로요,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8726번님은 선물 오늘 당첨이 되셨네요. 새싹분이신데,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효주님이신데요. 축하드리고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은혜의 힘입니다. 이정린 사모님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림 사모의 은혜의 힘입니다라는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1695번님께서 우리 군 장병들이 왜 신뢰함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했는데 본인이 답하셨어요. 훈련소에서 규제와 경직됨 중에 있다가 신뢰함이 주는 자유함에 열광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참 자유 주시는 주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이 시간 참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끝곡은 서상권님의 하나님 계획은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뜰 안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 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경홀히 여기는 자라고 그러셨는데 업신여긴다는 거죠.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 부모를 얕보는 자, 부모를 무시하는 자, 부모를 멸시하는 자, 부모를 경시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고 육적으로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러셨습니다. 모든 성도에 아멘하라 그러신 거예요. 아멘의 의미가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죠. 저주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그의 부모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부모를 존귀히 여겨야 되는 거죠.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되는 거죠. 부모를 높여드려야 되는 거죠. 그 마음으로 높여드리고 그 말로 높여드리고 그 행동으로 높여드리고 그 일거수일투족으로 그 부모를 존귀히 여겨드려야 되는 거죠. 그의 부모를 존귀히 여기는 자

너는 복을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압니까? 하나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인간의 사랑 가운데는 하나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압니까 여러분? 너무 늦게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않은 자식이 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격언들이 많은데 뭐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아들은 아버지가 되고 나서 아버지 외로움을 알게 된다. 이런 격언이 있고요. 인도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소금의 고마움은 떨어졌을 때 알고 아버지의 고마움은 돌아가신 뒤에 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어머니같이 표현하지 못하는, 어머니같이 표현하지 않는 아버지의 속 깊은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온갖 감정을 억누르고 온갖 눈물을 삼키면서 가장의 무게를 묵묵히 버텨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묵묵히 가장의 짐을 짊어진 아버지의 어깨가 가족들도 모르는 새에 점점 굽어가는 줄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은 대체로 품어주는 사랑이지요. 어머니의 사랑은 긍휼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좀 달라요.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이에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를,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정상적인 아버지에게는 명예심이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자기 자녀가 영예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지. 자식은 아버지의 분신입니다. 자식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 자기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자식이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자기가 자랑스러운 거지. 참된 신실한 아버지는 자녀가 참된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인데요. 손양원 목사님은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철저한 예배 생활을 배웠습니다. 철저한 예배를 배웠어요. 철저한 주일성수, 철저한 십일조 생활을 배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11살 때 보통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일본인 교장이 매일같이 일본 왕을 향해 절하는 동방요배로 수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동방요배를 거절했어요. 어느 날 어린이 손양원은 동방요배 거부로 인해 교장에게 뺨을 세게 맞고 코피를 흘린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부족한 것에 미천한 아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쇠는 두드릴수록 강해진다고 했는데 제 아들을 더 큰 망치로 더 강한 힘으로 두드려 주셔서 앞으로 더 큰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은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라면 그까지 학교쯤은 그만둬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과 다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게 자녀를 위하는 참된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 압니까? 자기가 영웅이 되기보다는 자식이 영웅이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 압니까? 더 나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멋진 사람, 더 능한 사람, 더 강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지.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우는 거죠. 겉으로는 책망하고 속으로는 사랑하는 거지. 겉으로는 엄하고 속으로는 부드러운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 그 외로움을 더 일찍 더 많이 알아들이는 자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고마움을 알아들인 자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소원에 따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Parents, 부모는 누구일까요? 여기에 뭐라고 이렇게 괄호 안에 집어넣으면 될까요? 부모는 누굴까요? 부모는 무엇인가?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부모는 사랑입니다. 이해관계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상호관계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 조건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상호관계의 수지타산에 있어서 항상 손해보는 존재입니다. 주는 사랑이거든요. 내리사랑입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문제예요. 근데 부모는 자녀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 문제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손해를 받잖아요. 손해를 받잖아요.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부모에게 폐를 끼쳐왔잖아요. 그 사랑을 모르면 그게 사람이냐 얘기예요. 그게 짐승이지. 그 사랑을 아는, 부모의 사랑을 아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부모는 요람이에요. 자녀가 낳고 자녀가 자란 요람입니다. 자녀는 어버이의 품 안에서 낳았지요. 그리고 세상에 나왔지요. 자녀는 부모의 품 안에서 안전을 누렸습니다. 보호를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라났습니다. 길러졌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어른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부모의 요람 안에서 자라나 여기까지 온 존재들이잖아요.

그 요람에 감사해야 사람이지요. 부모는 희생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생명력과 활력과 활기를 갉아먹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부모의 생명력과 활력과 활기를 갉아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0: 자녀를 위한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거예요. 어버이의 달아버린 관절은 자녀를 위한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거예요. 어버이의 쇠약해진 오장육부는 자녀를 위한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겁니다. 그 어버이의 희생을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개돼지만도 못한 짐승이에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구합니다. 어버이는 동반자예요. 어버이는 동행자예요. 자녀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소천할 때까지는 함께 걷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뭘 바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식의 그토록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선긋고 밀어내고 거부하고 등 돌리고 그러면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죠. 여러분,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돼봐야 제대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지,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지. 근데 어리석은 자는요, 부모가 되고 나서도 몰라.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에 가깝죠.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가 되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부모가 되지 않고서도 부모의 사랑을 합니까?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어요. 최고의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명령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어. 우리가 부모를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셨어요. 무슨 말씀인 거 아니?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지요? 그러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줄 알게 되기를 축복해요.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셨어요. 따라서 할까요? 경외하라. 놀랍게도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 쓰여지는 단어 그대로 여기다 써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쓰는 단어를 갖다가 부모를 경외하라 하면서 동일하게 쓰셨다고요. 부모를 경외하는 거, 부모와의 관계, 이거는 인륜이 아닙니다. 이거는 천륜입니다. 천륜인 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6장 20절 이하의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요 하나님의 법은 빛이요 하나님의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셨어. 여기 있는 부모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두 말씀의 부모잖아요. 믿음의 부모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부모들이잖아요. 자녀들이요, 특별히 믿음의 부모, 말씀의 부모의 영적 교훈에 절대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밤낮으로 그 교훈을 되새기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어버이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2절 말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셨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셨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말씀하셨어. 주 안에서 순종하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순종하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덮어놓고 무조건 순종한 아들 이삭을 본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 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991-6506번, 031-991-6506번 김포 하나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SD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운 빗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는 라이터스 포항교회 양지윤 사무입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더욱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새번역 성경으로 잠언 15장 4절인데요.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맞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생명나무처럼 지치고 외로운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듯 위로가 되죠.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며칠 전 저희 큰아이가 친구 관계로 많이 힘들어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딸아, 너 혼자 아니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이렇게나 많잖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힘내자.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기도 가족분들에게도 이런 따뜻한 말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히 잘하셨고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잘 되실 겁니다. 묵묵히 쌓아온 기도와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어요.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닿을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오늘 사랑하는 분에게 따뜻하고 힘을 주는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이 마음을 품고 더 깊은 기도로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은 문자나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입니다. 은혜로운 찬양 한 곡 올려드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제목 기다립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0: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가치로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054-256-3000번, 054-256-3000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이십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소망의 기도 가족분들에게 네.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1: 네,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근처도 네. 이제 별을 심기 위해서 뭐 뭐 네. 정도 들여놨고 논에 이제 이게 논도 갈아가지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아. 그걸 보면서 아 그냥 쉽게 공짜로 되는 건 없다. 그냥 그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뭐를 그냥 심을 수는 없고 다 갈아서
0: 맞아요.
1: 또 거칠게 갈고 또 부드럽게 갈고 물을 대고 이렇게 해야 이제 뭐를 심을 수 있거든요.

0: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잘 준비시키시고 또 그냥 주어지는 건 없고 네. 그 준비가 필요하다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모든 또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에게도 네. 이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늘 있으셔서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요 며칠 정말 뜨거운 햇살이 막 내리쬐는데요. 네. 너무 더웠습니다. 네.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비가 지금 내리고 네, 있는데요.
0: 감사하죠.
1: 네, 우리 소망의 기도 가족분들의 가정에 또 회복과 위로의 은혜가 이 단비처럼 쏟아 부어지도록 목사님의 축복 기도도 함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무더운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더워하지만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또 이제 꽃이 떨어지고 열매 맺을 준비하게 됨을 감사하고 이제 단비가 내려 시원하며 또 만물이 또 약동하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가정마다 함께해 주셔서 단비 같은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아멘. 형통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물이 내려 모든 것이 소생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빛을 은혜의 생명수가 흘러 가정가정마다 문제문제마다 해결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 제목 올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의 역사가 있도록
1: 아멘.
0: 복을 내려 주옵소서.
1: 아멘.
0: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기도 사연부터 순서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부터 네, 말씀해 드릴게요. 8291님, 친구 아버지이신 강영철 안수 집사님께서 신부전으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약한 치매 증상도 있으신데 수술 이후에 인지 능력에 문제가 없도록 맑은 영을 부어주시며 영육이 강건함으로 빨리 퇴원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0: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또 친구 아버지 우리 집사님의 신부전으로 하여 응급실에 계시다고 합니다.
1: 네.
0: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형편과 사정을 아시나니 이 안타까운 마음 또 예달은 마음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꼭 붙드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1: 아멘.
0: 강건케 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와는 관계되는 모든 의사 선생님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명철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온전한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 이후에 인지 능력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또 마음과 또 뇌를 다 붙잡아 주셔서 또 맑은 영으로 강건한 또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잘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4540님입니다. 아멘. 오프닝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이번 주 월요일에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어요. 아들이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이번 주 금요일에 복귀를 잘 하기를 원합니다. 또 휴가 나온 아들은 어제 친구를 만나러 강원도에 갔어요. 6월 말에 고1 또 딸아이가 기말고사를 보는데 중간고사는 6과목 다 1등급을 받았어요. 딸아이가 건강하게 주님 주신 지혜로 6월 말에 보는 그 기말고사랑 모의고사 잘 준비해서 잘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학습지 교사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영화부 교사도 맡고 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찬양 그 가수 진아님의 목소리가 너무 은혜롭다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0: 네. 기도하겠습니다.

0: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군대에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근휴가를 잘 보내게 하시고 충전되는 시간 되게 하시되 전역할 때까지 주님이 늘 통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또 몸만 연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또 신앙도 정금같이 연단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혜롭고 총명한 귀한 딸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딸이 감사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딸 되고 학업에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잘 또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움도 허락하시되 무엇보다도 아버지 또 정신의 건강과 신앙의 건강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력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딸을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딸의 기도를 들으시사 또 모든 아이들 또 함께할 때에 아이들도 소문나서 아이들의 마음에 또 안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지도교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맡은 바 교회에서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아이들이 아버지 기쁘고 즐겁고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아름답게 잘 감당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귀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리고 4540님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믿습니다. 4714님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 잡을 수 있도록 하소서. 아멘.
0: 주님, 4714님 고난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 잡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수많은 우리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찾았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기보다는 더 하나님께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믿을 때에 그 모든 고난을 또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아름답게 정금같이 연단되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4714님 정말 고난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 정말 붙잡으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정말 듬뿍 쏟아 부어지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0767번님입니다. 딸이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회개하여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0: 자비하신 주님, 여기에 한 불쌍한 또 주의 딸이 있사오니 자비하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정신적 추격을 받은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자비하신 주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영을 아시나니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므로 마음의 평화와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입원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해 주시고 또 담당하는 또 의사들에게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은 힘들어서 또 부모도 원망하며 스스로도 원망할지라도 자비하신 주님,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느껴지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강건함을 아버지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 교회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0: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고 청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우리 사랑하는 딸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정말 회복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7087님입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코를 골아서 주변에 같이 생활하는 내무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밤에 아들이 다른 애들 잠자는 거를 기다렸다가 자야 된다고 해요.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네. 얼마나 괴로울까요.
0: 병원 진단도 좀 받아봐야 되겠는데 네. 고칠 수 있으면 좋죠.
1: 그러니까요.
0: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사는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늘 기도하며 염려하는 어머니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도해 주셔서 또 심하게 코 고는 일로 인하여서 여러 또 함께 내우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그것이 마음에 걸림이 되어 참으로 담담하지 못하는 심령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잘 아버지 담담 잘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현대의 의학이나 또 좋은 의사를 만나서 쉽게 그것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 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주께서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9507번님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늘 건강 유지하면서 어제 무릎 통증 서서히 나음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예전에 큰언니에게 도움 또 물질 받은 것이 이제 회복되어서 도움을 주는 자가 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또 사랑하는 주님의 딸이 또 건강을 유지하면서 무릎 통증도 서서히 나아지고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0: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운 마음 주시고 또 절제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잘 갖고 가며 또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아멘. 형제 자매들을 잘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아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물질로 인하여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을 잘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을 허락하시고 아름답게 심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너무나도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667번님입니다. 칠촌 형수님 암수술 5년째 치료 중에 있습니다. 빠른 회복과 또 전이가 없기를 기도 부탁드리고요. 칠촌 형님과 형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가 생명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많이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암수술이 5년째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분야를 주께서 아시나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적으로 아버지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또 온몸의 세포가 활성화되며 또 하나님 강건하여 잘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바로 오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픔 중에 아버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생의 몸이 강건한 것 같지만 쉽게 약해지고 또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고 참으로 영원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할 수 있도록
1: 아멘.
0: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약한 마음 속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

0: 강건하 여주가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온전한 치유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6997번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두 아들 구본영이와 김현경 예비 며느리가 2026년 12월 25일 침례를 받고서 결혼식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0: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아들과 또 예비 며느리가 또 침례 받고 결혼식에 임할 수 있도록,
1: 아멘,
0: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의 복된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만나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지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또 가정을 허락하신 참으로 그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에 두고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정 이루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1: 아버지,
0: 그럼 이 가정을 통하여 보다 많은 가정들이 또 이 가정이 본이 되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강퍅과 악한 시대에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가정 되도록,
1: 아멘,
0: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중보기도 사연 보내주세요. 두 번째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0: 두 번째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두 번째 찬양 듣고 왔습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지금 이 시간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연 중에서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정말 힘이 되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908님, 샬롬, 오늘도 정말 소중한 하루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사람으로 인생이 엉망이 되어 가고 있어요. 저는 그에게 입도 안 뗐어요. 그래서 제가 더 괴롭습니다. 지금 저는 엉망입니다. 아직 젊은데 치매까지 있는 저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용서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올려주셨네요.
1: 그렇죠. 힘들죠.
0: 네.
1: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자비하신 주님, 참으로 여기에 한또 긍휼의 김을 받아야 될 여성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헝클어지고 또 힘들다고 합니다. 주님,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마음에 또 용서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있사오니 자비하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마음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의 폭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매몰되어 이 사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버지 넓고 끝없이 광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능히 아버지 큰 마음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참으로 어리석고 작은 것들이나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좁다란 마음, 우리의 약한 마음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주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눈을 열어 주님의 광대한 세계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이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0: 아버지.
1: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주의 딸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신앙이 더잘 연단되게 하시고 정금같이 더 아름답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7명으로 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이 괴롭고 힘든 마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기 주실 줄 믿습니다. 8118번님입니다. 세 가지 기도가 있네요. 언니 원영선 성령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남편과 가족 위해 기도하는 언니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몸 건강히 지켜주시고

0: 가족 위에 수고하는 손길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 제목 올려주셨고 마지막으로 조카 이주연 정신적인 면 또 영적으로 치료가 되고 강건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올려주셨어요.
1: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헝클어진 떠물어 땅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어가는 이 시대에 주여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멘. 모든 것을 빛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언니와 온 가정이 성령님 만나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자녀와 남편 가족에서 기도할 때인데 주께서 온 가정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귀한 여정이 되도록 언니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그 속에도 성숙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몸도 건강 지켜주시고 또 가족 위에서 힘쓰고 예수는 그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아시나니 이것으로 인하여 가정의 행복을 누리며 평화를 얻도록 은혜를 돌아가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랑하는 조카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강건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하나님 조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손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겸허히 주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0: 이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921호님입니다. 3월에 건축사 실기시험을 보는 조카 김희수가 합격하지 못했지만 9월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9월 시험에는 꼭 합격하여서 내년에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릴게요.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조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멘.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공부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명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또 9월에 있는 시험에는 꼭 합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혼 청년기에 싸우니 믿음의 좋은 배우자도 또 만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0: 우리 사랑하는 조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858님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김미래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 더욱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김미래 집사님이 지난주 토요일 음주 트랙터와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많이 놀라고 몸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와 더욱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딸이 되기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원주에 있는 집이 잘 정리가 되어서 청진에서 편안하게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극동방송 성도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사랑하는 김미래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 능력 주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하며 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 일을 잘 아름답게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 사고로 인하여 입원 중에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병실에도 함께 하시고 침상위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주님이 도우시는, 주님이 치유하시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신속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후유증이 없도록 우리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몸을 안원하도록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세포, 조직, 신경까지 창조하시고 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의 치유의 빛으로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으로 잘 회복하여 또 주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주에 있는 집도 잘 정리되고 청년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주의 일에 힘쓰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요, 아버지를 먼저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찌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먼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또 소원대로 역사해 주셔서 그곳에서 평안히 살 뿐 아니라 주님 몸된 교회와 이웃을, 가정을 잘 섬겨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오직 아버지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복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우리 다친 몸이 정말 온전히 회복되시고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도록 축복합니다. 6466번님입니다. 샬롬 목사님,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가정의 달 5월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운데 가득,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 우리 가족이 더욱더 친밀하도록, 또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들 은찬이가 8월달에 검정고시를 보는데 6월달부터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찬이에게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험 보는 날까지 시험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공부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집중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LH 전세 임대, 다자녀 임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꼭 신청이 되어서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해달라고 목사님께 중보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우신 주님이여, 주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가정의 달 5월달에 믿음의 귀한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온 가정이 주님을 아버지 중심으로 산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를 잘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가 섭섭함이 있더라도 참으로 아버지 말로서 상처 주지 말게 하시고 더 위에서 기도해 주며 격려하며 서로 축복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 은찬이도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 허락하시되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아버지 또 미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인생을 잘 또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지금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잘 준비하여 참으로 한 합격에 또 영광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 귀한 복음자를 꼭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으로 작은 가정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음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온 가족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0: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의 기도가 꼭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로 뿌리 내리며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 진행의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 양지윤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노회 여성위원회가 주관하는 다섯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는 여성 리더십 세미나가 5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포항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립니다. 푸른마을 교회 김희화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하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오니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47-64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하제일교회에서 문학이 있는 음악회 소월 그리고 엄마야 누나야가 개최됩니다. 오는 5월 22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시작되며 테너 리안 김, 소프라노 이민정, 피아노의 김효순 씨가 함께하며 인문학과 예술을 나누고 향유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문학이 있는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336-74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홈커밍데이 및 이웃 초청잔치를 개최합니다. 6월 7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가 드려지고 이어서 기념행사 및 작은 음악회가 시작됩니다. 한동대학교 풍물패 한풍과 댄스 동아리 고 그리고 중섬로 여성 중창단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며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고급 탁상용 시계와 텀블러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9191 포항 중섬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주관 2026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경동노회 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다음 세대와 교회의 진정한 변화를 소망하는 체인지업을 주제로 다루며 찬양과 율동, 설교 해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1-79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찬양 발표제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포항 연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교회별로 한 팀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부문은 찬양 또는 중창입니다. 1부는 찬양 발표제로 진행되고 2부는

기프티드의 찬양 콘서트로 이어집니다. 참가 감사 시상금뿐만 아니라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5090-4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장로총연합회 주관 포항시 교회연합 3040 세미나가 5월 25일 월요일에 한동대학교 효암채플 별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잘하게 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가 강사로 함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300-6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반석교회 양정회 목사님입니다.
1: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손이 이 민족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의 문제, 교육과 윤리와 사회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를 더더욱 살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갈수록 더 어두워져 가는 경제 문제를 붙드소서 이 땅의 경기가 회복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이곳 저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게 하소서. 아이들의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 땅의 리더들이 올바른 판단력과 정직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리더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026년 5월 22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이 다음 세대 학교선교 연합사역을 전국 교단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손을 맞잡습니다. 두 기관은 다음 달 5일 안양 세중앙교회에서 열리는 제1회 백석총회 학원복음화 세미나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인된 학교 공식 절차 내에 기독교 동아리를 세워 지역교회와 연계하는 사역 모델을 본격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백석총회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단과 신학대학원, 지역교회를 연결한 선교 생태계 구축 방안과 실제적인 전도 사례들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 600여 개 학교에서 약 5만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운동은 믿는 학생 중심의 기존 기도 모임과 달리 비신자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주최 측은 지역교회가 인적 자원과 시스템을 전제 조건 없이 지원함으로써 사역의 지속성을 높이고 분교하는 학교 선교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구역 내 교회 등 종교시설이 토지만 대토받고 건축비는 알아서 부담해야 했던 법적 불이익과 갈등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아가페교회 건축위원회는 법제처와 국토교통부가 최근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에 종교시설을 포함해 새 건축물까지 분양,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현장에서는 상가 소유주와 달리 종교시설은 건축물 공급 대상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조합 측으로부터 토지만 제공받아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번 해석을 통해 주택법 시행령상 종교시설은 주민 편의를 위한 복리시설에 해당하므로 건설과 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가페교회 이흔재 장로는 이번 결정이 그동안

0: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전국 교회와 종교 시설의 합법적인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합과의 소송 갈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법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로 예배당이 전소됐던 경북 안동의 한 농촌교회가 각지에서 답지한 후원으로 재건된 뒤 받은 사랑을 마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 환원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교단 소속 안동 달마을 추월교회는 최근 새 예배당 헌당을 앞두고 11평 규모의 임시예배당을 어르신들을 위한 원적외선 사우나와 카페를 갖춘 달마을 힐링 쉼터로 꾸며 지역 주민들에게 전면 개방했습니다. 이영기 담임 목사는 고령화된 시골 주민들이 삶의 마지막까지 고향을 지키며 몸과 마음을 치유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장로의 제안으로 쉼터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배당을 세운 지석달 만에 발생한 화재로 차량이 전복되는 등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 목사는 전국 교회와 구호단체의 교단을 초월한 연대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달마을 추월교회는 오는 25일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 한편 향후 농촌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 선교 사역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한국여성근대교육과 선교의 요람인 이화여자고등학교가 창립 140주년을 맞아 기독교 정신으로 걸어온 반세기 역사를 돌아보는 특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화여고는 어제 서울 중구 이화박물관에서 약하니 힘되고 어둠의 빛되자를 주제로 전시회를 개막하고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거부운동과 항일의식을 일깨운 서광진 선생의 친필 교가 액자 등 미공개 유물들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전시회에서는 3.1운동에 참여했다 순국한 유관순 열사의 명예졸업장과 수형자 기록카드를 비롯해 농촌 봉사와 소외 이웃 섬김에 앞장섰던 소녀 선교회의 활동 사진 등이 함께 소개됐습니다. 이날 개막식에서 이영미 교목은 이번 전시가 지나온 과거를 기념하는 자리를 넘어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의 첫 마음처럼 시대의 약자들을 품었던 믿음과 섬김의 정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독백처럼 낭독되던 시편 교독문을 초대교회의 예배 찬양 전통으로 재해석한 시편 교창송 봉헌 예배가 열렸습니다. 서울 바하합창단은 지난 17일 서울 광성교회에서 한국 찬송가 개발원장 윤성모 목사가 작곡한 시편 교창송 발표회를 선보였습니다. 시편 교창송은 선창자와 회중이 말씀을 주고받으며 노래하는 음악 형식으로 반주와 화음을 최소화하고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서로 마주보며 화답하던 안티폰 전통을 현대적 선율로 구현해낸 것이 특징입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을 비롯해 인간의 탄식과 기쁨을 담은 교창송 17곡과 독창곡 3곡이 봉헌됐습니다. 작곡가인 문성모 목사는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순수한 찬양의 결정체라며 이 교창송을 통해 예배자가 관객에 머물지 않고 찬양의 주체로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 음악의 새 지평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16도, 평양 21도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은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 급변하는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해상의 파도는 0.5m에서 1.5m 높이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아나운서 홍사영이었습니다. FEBC.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늘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은미 집사입니다. 출퇴근하면서 항상 듣고 있어요. 많이 힘들 때 국동 방송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찬양으로 많이 위로받게 되었어요. 방송이 나왔을 때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받은 은혜 그래도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0: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할게요. 예수 내
1: 마음 아시네. 주님께 받은 은혜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최은미 집사님은 함께하자고 자신감 있게 권면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복음, 그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으로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가입할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복된 기회,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할 절망은 없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 증명한 최규철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1968년 5월에 장기려 박사님과 함께 한국민간의료보험의 효시인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한 사회운동가였는데요. 그런데 자동차 사고로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는 바람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의 그를 본 사람들은 피했고 수십 번의 많은 수술과 아내의 죽음 등 절망적인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그는 이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자 삶이 바뀌었는데요. 간질환 자를 위한 장미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한버트회를 설립하고 또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창립이사, 대안학교인 두밀리 자연학교 교장을 역임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또 매년 소록도에 가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환경운동, 장애인 인권운동에도 앞장서는 등 한평생 이웃사랑을 실천하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떠세요? 감사와 긍정은 절망의 웅덩이에 빠진 인생이 견고한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감사와 긍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에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에 우연한 일이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삶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신자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되돌아보고 싶지 않을 만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런 모습과 기억이 있어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막힘없이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회복은 인간의 심리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은 그 과정을 통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털고 오히려 진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시편을 통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둘람굴은 사실상 다윗이 홀로 하나님과 대면한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편 다윗이 그러한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가 아둘람굴에 있다는 소식이 가족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협 속에 있던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사울의 통치 아래 환난을 당하는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두 다윗에게로 모이게 됩니다. 원래 어느 집단이든 지도자나 통치자가 올바른 모습을 갖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자, 원통한 자가 많아지게 되는 법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모인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일어난 이 일이 그에게는 뜻하지 않은 큰 짐이었지만 이는 하나님이 그의 다음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기 위한 놀라운 섭리 속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피신해온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무리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집단의 우두머리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날 기쁨 날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5월 2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북한에서 한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요, 보위부나 안전지도원 같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1: 네. 네,
0: 최근에 양상이 점점 바뀌고 있는 듯합니다.
1: 북한의 여성들이 남자의 경제력을 중요하게 본다고 해요.
0: 네.
1: 장마당에 나가서 돈을 벌던 여성들이 집안에서 경제활동을 주로 했었잖아요. 네, 북한의 젊은 세대들의 시각도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0: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뭐 요즘 세대는 맞벌이가 거의 필수일 정도로 남녀의 경제력이 서로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북한이 뭐 점점 자본주의화돼가고 또 경제 능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우리도 북한의 뭐 젊은이들도 이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됨됨이라는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사람, 건강한 가치관으로 행복을 읽어가는 사람, 경제력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닌 사람, 또 서로를 아끼고 위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좋은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무엇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홀리 임팩트입니다. 열방!

0: 생방송 OFD 오늘의 첫 찬성이었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홀리 임팩트의 찬양 함께 했는데요.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 아래의 가치를 잘 담아내는
1: 네.
0: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기도로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0: 그럼요.
1: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도 받아보고 있잖아요. 수원에서도 고흥에서도 그렇게 함께 해주고 계신데
0: 네.
1: 단비를 풍부하게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북한에도 일용할 양식이 잘 자라서 풍부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5319님 주셨어요.
0: 오늘 남부지역에는 최대 150mm 그리고 뭐 서울 수도권 중부지역에는 100mm 정도의 비 소식이 있는데 비 피해가 없기를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농작물 수확도 뭐 돼야 되고 열매가 맺혀가야 되는데 혹시나 비바람에 상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릉에서 학교 청소원 분이시래요. 2711님 방송 들으면서 찬양 따라 부르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1: 비 오는 날 평택에서도 출첵합니다. 요즘 새로 출근한 곳이 나에게 맞는지 고민이 네. 많은 시간이시라고 3201님도 주셨어요.
0: 사실 이 새롭게 일하는 것 때문에 또 일이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건강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에 맞지 않으면 고민이 많을 텐데
1: 네.
0: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맞은지.
1: 맞아요.
0: 자 그리고 교회 가서 출석하고 또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수요일이라 오전에 예배 드리셨나 봐요. 촉촉한 비가 봄 가뭄을 해소하네요 하시면서 남겨주셨습니다.
1: 이 단비를 반기시는 분들도 참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많으실 것 같은데
0: 네.

0: 우리 출석 인사를 나눠주실 때 또 선물까지 드리고 있잖아요. 2284님께 그 첫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와, 그래요.
0: 두 살의 딸과 점심 먹고 후식 먹으면서 청취하고 계시다고 육아 중에 너무 힘드신 와중에도 또 극동방송 함께 해주시고 비 오는데 집에서 둘이 찬송 들으니 더 행복합니다 해주셨어요.
1: 야, 행복한 시간들 또 북녘땅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행복해지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전라도 광주에서도 부산에서도 대전에서도 인천에서도 출석 체크 해주고 계시네요.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지역도 꼭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수요일입니다. OFP데이는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에서 또 북방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축하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천관웅 목사님의 찬양 오랜만에 저희가 이 시간에 들려드릴게요.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 함께 하시고요. 한 뼘 차이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0: 올해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오늘처럼 흐리고 비가 내릴 때는 네. 제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않을까 살짝 염려가되면서도 오늘 또 복음통일 또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오늘은 또 출석 체크가 참 많으십니다. 어우 감사해요.
1: 네. 또 뭐 3696님도 보내주셨고 8408님도 네. 보내주셨고
0: 여수에서 목포에서 성경 필사하고 또 들으신 분도 있으시고 공주에서도 오셨어요. 또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선교사님 세 분과 탈북민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8408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북한 언어 차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 네, 북한 출신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알쏭달쏭한 북한의 표현이 하나 나와요. 언젠가 또 복음 통일됐을 때 우리가 쓰고 들을 이야기할 그 표현이 무슨 뜻일지 보기까지 내어드리니까요. 샵 1069번으로 이 신혼부부의 대화 후에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그리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도 정답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아파.
3: 어머머, 다쳤나요? 아유, 여기 테이블이 그대로 있었는데 못 봤어요.
4: 아, 그러게 말이야. 아, 내가 왜 또 다쳤지? 아우, 아파.
3: 아니, 그러게 왜 자꾸 헛턱댈 겁니까? 아유, 다 큰 어른이 정말.
4: 아, 내 턱이 뭐? 아, 또 무슨 말이야, 자기야.
3: 헛턱대고 다니니까 다친단 말이에요. 좀 천천히 진중하게. 안 그럼 또 다쳐요.
4: 아, 그만 좀 해, 자기야. 나 진짜 아프단 말이야.
3: 아휴, 됐어요. 아무튼 이제 헛턱대지 마십시오. 다 큰 어른인데.
4: 아, 알겠어. 이제 정신 똑바로. 됐지?
0: 큰 어른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다쳤어요.
1: 아이고.
0: 이제 이런 경우 많은데.
1: 네.
0: 저도 그렇거든요. 뭐 문지방이 닿는다든지, 다친다든지, 갑자기 모서리에 이렇게 찢는다든지, 뭐 이런 일 많잖아요.
1: 네. 네.
0: 자 오늘 헛턱대다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어떤 뜻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1: 허둥지둥대다.
0: 허둥지둥대다. 좀 급하게 행동했다 이런 의미죠. 2번
1: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다.
0: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다. 뭔가 비슷한 뜻 같죠? 우리 지현 씨도 정답 이거 맞아요? 라고 놀라서 그랬는데
1: 아니 오늘 뭔가 요 그 대화 흐름상도 그렇고 네. 헷갈려요 이거.
0: 그렇죠?
1: 네.
0: 자 허턱대다는 여러분 어떤 것을 할 때는 사실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실수도 더 많아지고요. 다시 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아무 생각 이렇게 없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모서리에 찍기도 하고 네.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깐난아기들이 그렇게 우는 거잖아요. 부딪혀가지고.
1: 또 이게 어감상에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턱대고 하면은 안 될 때가
0: 맞습니다.
1: 많아요. 무턱대고 이렇게 막 막게 생각을 조금 더 하고 해야 되는데
0: 네.
1: 물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0: 네.
1: 그렇게 불도저처럼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생각하고 주신 계획대로 무턱대고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0: 네. 지금 1번 허둥지둥대다, 2번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다 가운데 오답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거는 급한 네. 거 아니에요.
1: 그쵸, 그쵸.
0: 이 사람이 급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 없이 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무턱대고 했을 때 벌어진 그런 다치는 뭐 상황들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턱대다 어떤 뜻일지 여러분 급하게 보내시면 오늘 틀립니다.
1: 저희가 샵 1069번으로도 받고 있고 어플리케이션 네. 통해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어플리케이션에 그

0: 정답률이 한 80% 90%는 넘거든요.
1: 네, 그렇죠.
0: 오늘 지금 거의 반반이에요. 길났네,
1: 그랬어. 여러분 급하지 않게 심사숙고하십시오.
0: 그렇죠.
1: 헛턱대다 1번.
0: 허둥지둥대다
1: 2번.
0: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다.
1: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0: 무턱대면 안 되겠죠.
1: 안 됩니다.
0: 무턱대고.
1: 그러면 실수도 많고 다시 보내야 되고 민망한 상황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찬송 함께 하시고요. 오늘 수요일의 코너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0: 국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던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채널 돌리게 되고.

0: 이제 창문을 항상 담요로 저녁에는 가리고 불을 끄고 앉아서 그냥 듣는 거죠. 약간 음성도 조절을 잘해가지고 본인만 들으시는 정도로 해서 듣는 거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까? 라디오를 한 번 듣어서 호기심이 가면요, 피곤하든 안 하든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파수를 맞추고.
1: 외화벌이를 나갔던 러시아에서 밤마다 극동방송의 채널을 맞췄습니다. 하루를 꽉 채워 일했던 근무 일정 때문에 피곤하기 일쑤였지만 새벽녘까지 라디오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3국 땅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안드레 형제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두 번째 시간, 1990년대부터 극동방송을 러시아에서 청취했던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라디오를 우연히 맞추면서 극동방송을 포함해서 여러 또 다른 라디오 방송도 들으시고, 러시아에서 듣다 보니까 극동이라는 말 자체가 러시아를 뜻하나 라는 생각도 하셨다고 해주셨는데,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집사님 자리로 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우리 집사님께서 극동방송을 러시아에서 일부러 라디오를 사서 이렇게 들으신 거잖아요.
0: 예, 네, 맞아요.
1: 근데 그 라디오를 구입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리 해외라 해도?
0: 맞아요. 저희가 해외 생활을 하면서도 북한도 갔지만은요, 이런 그 노동기를 산다고 하면은 북한에서도 그 노동기를 군사의 안전부에 가지고 가서 통신가라는 거 있습니다. 그 통신가에 가면 주파수를 고정시켜줘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도 이제 일제산 일본에서 가지고 온 녹음기가 제일 많았나 봅니다. 소니라고 하는 그런 녹음기로 해가지고 생기면은 이제 그 대한민국 방송이나 또 다른 이제 이상한 방송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군 안전부 통신가에 가져가면 그 주파수를 북한 방송 하나만 들을 수 있게끔 라디오를 이제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해외는 그나마 이제 그거보다 조금 통제가 더 심하다고 보여야죠. 보이고 사람들이 감시를 하지만은 라디오 고정 채널을 고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개인 돈을 해서 사면은 보이부 사람들이 감시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그 침실 주변에 와서 좀 서서 듣고 가다던가 아니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 머리 상이 어디론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여러 사람 붙여서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확정이 되면은 이제 정치범으로 몰죠. 그냥 나온기 해소하고 불에 쳐가지고 그 시간을 내서 불에 쳐가지고 이제 주파수 맞춰놓은 상태에서 체포한 그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그것도 조금 부담적으로는 많아요. 녹음기를 사도.
1: 그러면 사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보이부에서 인지는 하고 있던 거예요?
0: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그냥 사와서 그냥 저희 침실에는 보이부장도 오고 보이부 종합지도원도 오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심은 받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쪽으로 일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면은 이제 뭐 장군님 좋아하는 뭐 이 음악이나 틀어놓고 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조금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심은 했어요.
1: 한 방에서 몇 명이서 생활하셨던 거예요?
0: 한 명의 러시아 그 나온 분들 보면은 뭐 7명씩 숙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2명씩 있고
1: 네.
0: 또 저는 그냥 독방에서 살았습니다. 독방에서 살고 친구들이나 다른 데서 왔다 이렇게 자고 가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2인 침대지 생활은 혼자서 했어요. 그러니까 좀 안전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창문에는 담요를 칩니다.
1: 네.
0: 밖에 이제 그게 흘러나가지 않게끔. 물론 극동 지방이라 이렇게 벽을 두껍게 쌓아 올리긴 했지만은 그러다 해도 이제 창문을 항상 담요로 저녁에는 가리고 불을 끄고

0: 앉아서 그냥 듣는 거죠. 약 음성도 저절로 잘해 가지고 본인만 들으시는 정도로 해서 듣는 거죠.
1: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거의 내놓고 듣는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일 것
0: 맞아요.
1: 같은데.
0: 근데 한번뭐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나지열을 한번 두둬서 호기심에 가면요, 피곤하든 안 하든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파수를 맞추고, 만약에 불이 습격을 피하기 위해서 두꺼운 주파수를 훔클어 놓습니다. 다 돌려가지고. 근데 주파수를 이제 10시 이상 되면은 주파수를 자체를 맞춰 놓고, 12시 이후 되면은 이제 좀잘 잡혀요. 다잘 잡히고 하면 그때 이제 듣느라고 주파수를 맞춰 놓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항상 들키지 않는다는 걸 믿고 이제 담요를 치고 이제 문도 두 겹으로 잠그고, 그쪽으로 중독이 왔나 봐요. 해가지고 이제 자꾸 국동방송 들으면은 좀뭐 종교와, 처음에 제가 듣던 종교와 인생,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거 나오고, 찬양 후렁곡 나오다가 또 멈췄다 이제 말씀 나오고,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만에는 못 듣고 2, 3분 듣고 끄고, 또 바깥에 좀 감시를 하다 또 듣고,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중독으로 빠졌습니다.
1: 기억에 나는 찬양이 있으세요?
0: 찬양 그때
1: 가사라든지.
0: 가사 보면은 빈들의 많은 풀같이, 그 찬송이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1: 근데 가사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0: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건, 그때 당시 제가 조금 이제 일을 하면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을 때고, 또 그걸 들으면서 한 가지 희망을 가진 그 노래 속에 좀 뭐인가 그걸 좀 시원한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찬송 들은 게 지금은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걸로 해서 나오는데 그 노래가 참 좋았습니다. 저는
1: 가사도 그렇고.
0: 네, 그 곡이 북한에서는 그냥 뭐 경쾌한 음악 하면은 뭐 3대 부자를 이제 찬송하는 찬송가 같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경쾌한 음악이 나오는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송가는 음악도 좋고 흐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때 들 때.
1: 근데 이렇게 새벽 들으려면 자정부터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12시부터. 근데 이게 위험 부담이 뭐 목숨을 건 행동이기도 하지만 다음날에 어쨌든 외화벌이를 위해서 러시아에 나가셨으니까 하셔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단
0: 맞아요.
1: 말이에요.
0: 그러니까 이제 두두면서 그러다 나면 이제 한 4시까지 이제 안 자는 거예요. 4시, 5시까지. 그때 한국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한 3개 정도 나오고 하면 요거 조금 더 조금 더 두두면서 끄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러다 나면 4시가 되면 자면은 7시면 이제 나가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작업지시를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막 야속했어, 잠이. 야속, 다신 안 듣는다. 오늘은 좀 일찍 자야지 했는데, 그게
1: 피곤해서.
0: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침실에 TV가 있어가지고 같이 일하는
1: 네.
0: 분들이 이제 와서 저녁에 되면 이제 TV 시청하고 비디오 욕 북한 영화 보고 다 청소하고 가면 11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친구들에서 TV 볼 때는 저는 자고, 가면 이제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방도 청소하고, 가면은 이제 대강 청소하고 가 하고 이제 보내고, 이제 난 자하고 누웠다가도 다시 이제 나지어 생각에 나지어를 꺼내놓고 이제 다시 또 주파수를 찾고, 막 짜증나게 앉아가지고 주파수 훔클어놨다 찾기가 단파 중파로였다가 해가지고 뭐 찾아가지고 이제 듣고, 그러면서 안 듣는다 안 듣는다 하면서도 번진 날도 있지만은요, 특별하게 이제 뭐 친구들이 와서 자고 간다던가 뭐 하면은 주파수를 훔클어놓고 그냥 꺼내지도 않고 하고 있고, 그런 거 있었습니다.
1: 철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야지 하면서 헝클어놨다가

0: 다시금 찾게 되는 말 그대로 진짜 중독이셨네요. 근데 이게 극동방송을 처음 그렇게 접하시면서 한 번, 두 번, 1년, 2년 계속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런 오락성, 흥미가 있어서 들으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네. 지금 거의 이제 외화벌이 층에서도 뭔가 일을 하시는 쪽보다는 지시를 하시는 네. 쪽에 가까우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상 교육도 더 철저하게 받으셨을 거고.
1: 맞아요. 저희는
0: 네.
1: 27살에 이제 러시아로 나왔습니다. 파견돼 나왔는데 대부분 다 당원들이 와요.
0: 아.
1: 당원들이 오는데 저는 다행히 이제 비당원으로 와가지고 94년도 입당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러면서 이제 보면 힘들고 그랬지만은 그때는 방송을 두드면서 이제 너무 극동 방송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기독교 방송이라고 했지만은 거기서 너무 좋은 말들이 나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네. 말이지만은 말 한마디에도 진짜 각도가 서고 믿음이 서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저.
0: 러시아에 나오기까지도 북한에서 27살, 20여 년 동안 받으셨던 어떤 사상적인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새벽녘에 주파수를 맞추시면서 들으셨던 지금까지 약 30년 정도를 극동방송과 함께 하셨던 여정을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너무나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알던 하나님, 내가 듣던 어떤 종교적인 사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저희가 자강도가 고향인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라에서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표 차이 퀴즈 정답은요?
2: 오늘의 정답, 아 힌트를 드렸어도 이게 네. 오답자가 참 많네요.
0: 많았어요. 오늘 맞아요. 헷갈렸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정답은요?
2: 그래서 정답은 허탁대다의 우리말 표현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다.
0: 맞아요.
2: 입니다.
0: 허둥지둥대다. 아까 그 꽁트에서 다친 것 때문에 허둥지둥대다라고 아마 많이들 하신 것 같은데
2: 네.
0: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행동하다가 다치거나 다시 해야 되거나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힌트 드렸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 몇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2: 1번 허둥지둥대다요 하시면서 아이고. 항상 집사람에게 허둥지둥대서 혼나고 삽니다. 라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셨는데 네. 아니 사실 허둥지둥대다도 그렇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해도 혼나기 마련인 게 맞죠. 헷갈리셨을
0: 항상
2: 것
0: 혼나나요?
2: 같아요.
0: 네. 7034님 문자 처음 주셨는데 정답 2번 임신 27주차 임산부입니다. 축하합니다.
2: 아, 축하드려요.
0: 우리 아이를 품고 있으니까 제가 허덕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일상을 살고 있네요.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뱉으려고 노력합니다. 태교를 그렇게 좀 잘하고 싶은 거죠.
2: 네.
0: 좋은 말만 하고.
2: 맞아요. 맞아요.
0: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잘 품으시고 순산하실 때까지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 허턱대고 1번이라고 보낼 뻔했어요. 2번 하시면서 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다 정답 맞춰주신 0171님도 계시고요.
0: 네. 마산에서 비오는 날에 집안 청소 중입니다. 129님. 감기 몸살로 힘든데 아무 생각 없이 청소까지 하니까 몸이 힘들어요 하셨는데 아유,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쉬엄쉬엄 하세요. 아셨죠?
2: 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요즘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다 보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3473님. 뭔가 이렇게 통달하신 게 아닐까요? 딱 보면 딱 바로 알고.
0: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그 은혜로 순종하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링크가 있는 답장 우물정 1069번으로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하고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링크 받으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주소, 성함, 연락처 남기셔야지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끝 찬송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동성결혼 등 동성애 법제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미국에서는 요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015년도 여름 한 남성 동성애자가 성경 간행 출판사를 소송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브래들리 파울러라고 하는 이 30대 동성애자는 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통해 동성애를 죄악시함으로써 자기를 괴롭히고 차별했다며 최대의 영문 성경 출판사인 두 군데를 상대로 총 7천만 달러, 즉 한국 돈으로 700억 원이 넘는 액수를 청구했던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성경 출판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성경책을 고발한 사건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소송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많은 비기독교인들에게 성경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준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디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형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with me.
1: 어떤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듣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는 제가 저도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찬양이었더라고요. 찬양이 끝나고 나서 저기 목사님이 목사님이 몰랐죠. 그 당시에 어느 분이 DJ라고 저는 생각했죠. DJ가 나오셔갖고 무슨 영접 뭐 기도를 해준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듣는데 극동방송이었습니다. 거기서 영접 기도를 목사님이 하시는 걸 듣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펑펑 울면서 그때 영접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은 극동방송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준석 성도입니다.
1: 저는 서울의 경희대 뒤쪽에 있는 그 동안교회라고 거기를 섬기고 있고 컨설팅 회사에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위험성 평가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강사를 하고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어떤 코칭 같은 것들 안전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비대면이죠. 그 비대면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데 라디오 방송 같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안전에 대해서 라디오 방송을 한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 안전에 대한 라디오 방송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준석 성도님은 극동방송을 듣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1: 2015년 12월에 차 안에서 그때 사고가 났어요. 그 전에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집으로 올 때 라디오를 틀었었습니다. 되게 어떤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는 제가 저도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찬양이었더라고요. 찬양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몰랐죠. 그 당시에 어느 분이 DJ라고 저는 생각했죠. DJ가 나오셔갖고 무슨 영접 뭐 기도를 해준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듣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접 기도를 청취자한테 해주는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게 극동방송이었습니다. 거기서 영접 기도를 목사님이 하시는 걸 듣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펑펑 울면서 그때 영접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2: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이준석 성도. 집에 돌아가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받아먹습니다.
1: 그날 어쨌든 강하게 저를 붙드시려고 그러셨는지 하여튼 지금 생각해도 정말 희한하게 펑펑 울었는데 정말로 마음속에 있는 게 모든 게 씻겨내려가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하여튼 그게 임재를 해주신 거라고 이렇게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게 됐는데 좀 저희 집안에서 하여튼 저 혼자 처음입니다. 첫 세대입니다. 제가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죠.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애들한테 있을 때 야 내가 오늘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 믿기로 했어 라고 하니까 와이프가 되게 이상한 사람 쳐다보더라고요. 왜냐면 15년 동안 믿지도 않고 전혀 뭐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핍박이나 아닌 핍박을 했던 사람이었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니까 좀 저 사람 왜 그러지? 또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0: 성경책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처남한테 좀 요청을 해서 성경책을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제가 다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로 저는 소설책 읽듯이 와, 되게 재밌더라고요. 읽고 나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1: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말씀을 비춰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준석 성도가 가는 곳마다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게 하십니다.
0: 네, 그런 전파 선교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 네, 저 듣다 보면은 전파 선교사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거기서 이제 방송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런 게 있구나. 그래 내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니 그게 좋은 것 같아서 이제 부산을 하고 또 부산에서 하다가 울산, 제가 울산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울산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남 동부가 처음 개원을 제가 하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또 전남 동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쭉 하다가 이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하게 됐습니다. 그냥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0: 주희야, 많이 힘들고 나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속상한 것도 많이 있었다라고 믿어. 근데 요새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 조금씩 알아가면서 내가 참으로 많이 이야기도 못하고 그러한 사랑이라는 말을 해주지 못한 게 좀 미안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 사랑하고 우리 동현이 주현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끝까지 같이 살아내고 아이들한테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멋지신 분이라는 것을 끝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 아무튼 너무 고맙고 내 옆에 지켜줘서 고맙고 조용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마워. 많이 많이 사랑해. 고마워.
1: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감사의 마음, 고마움을 전달한 이준석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 이어집니다.
0: 제가 이 날 끝날 때까지 저희 그 친가족들, 부모님, 엄마, 그다음에 형, 누나, 형수님, 매형, 그리고 조카 6명과 또 조카 사위 10여 명 정도에 대한 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이준석 성도의 가족 구원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기계 제1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릇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선지자 제자 중에 한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죽고 아내와 두 아들과 빚만 남았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1절 말씀에 보면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두 아들이 꼼짝없이 이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1절 말씀에 보면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에는 절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에게 나왔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기름 한 병 도움이 될까요?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름 한 병 보고 있으면 그냥 절망만 생길 뿐입니다. 여러분 통장을 보면서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그래도 기분 좋겠지만 통장 잔고가 너무 적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숨 나오죠? 그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찾아봐도 뭐 집에 있는 거 팔아도 돈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기름 한 병 남은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없는 것에 집중하고 집착을 해요. 그래서 왜 나에게는 없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왜 물질이 없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왜 건강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에게는 재능이 없느냐고 이야기해요. 나는 왜 배경이 이렇게 없느냐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혹시 이것은 우리만의 생각이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크냐의 문제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면 과연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절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때에 이 빌립이 계산을 해요. 굉장히 계산이 빠른 것 같습니다. 막 계산을 해보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오병이어가 누구 손에 들어가요? 주님 손에 들어가요. 주님께서 이제 축사하실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5천명이 먹고 남은 바구니가 12 바구니가 남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붙잡고 있느냐,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고 과연 우리의 삶을 누가 붙잡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기드온이 300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맞서 싸웁니다. 여러분 수치상으로 보면 450대 1입니다. 한 명이 몇 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450명을 감당해야 돼요. 지금 같으면은 인원의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무기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뭐 무기가 그렇게 변변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인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450대 1. 여러분 이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수치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불가능한 수치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300 용사 데리고 갑니다. 왜 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고 작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씨앗은요 작지만 심겨졌을 때에 많은 결실을 맺어요. 여러분 지금 많이 파종했잖아요. 모종 사고 씨앗 사잖아요. 여러분 씨앗 하나에 얼마 갑니까? 한 봉지에 한 4, 5천 원 하잖아요. 여러분 5천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얼마치가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뭐가 있음에? 씨앗이 있음에 얼마짜리? 제가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5천원짜리. 5천원짜리 씨앗 하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100만원, 200만원 치 수확 지금 당장 없다고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나에게 씨앗 있으면 되는 거예요. 씨앗 뿌리면 100배의 계시를 맺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실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3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근데 그릇을 많이 빌리래요. 최대한 많이. 그러면 뭐 한 20그릇, 30그릇 빌렸다고 해봅시다. 근데 거기에다가 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이 기름을 가지고 온 그릇에 부으랍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서른 그릇을 가지고 왔으면 그 서른 그릇에서 나누어 붓겠죠. 조금 조금씩 해서. 그죠? 맞죠? 뭔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시간 낭비죠. 헛수고죠. 이건요.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고 저의 생각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은 내 생각 믿고 내 경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에 갇혀버리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능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한한 은혜가 있습니다. 무한한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세요. 여러분 기름이 부족한 게 아니죠. 기름은 그냥 한 병밖에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부족하냐?

그릇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씨앗이 필요, 지금 더 필요한 게 아니고요. 씨앗을 뿌릴 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릇을 많이 빌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그릇을 빌렸습니다. 여인이 빌린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릇을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의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한 부자가 40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준 종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이 너무 감사해서 뭔가 좀 귀한 것을 선물로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부르고는 내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을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데 보물 담을 그릇을 너희들 각자가 준비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좀 어리둥절하잖아, 그죠? 뭐 보물을 담아준다고 하니까 이게 진짠가 그냥 하는 소리인가 막 좀 헷갈리잖아, 그죠? 그래도 뭐 준비하라고 하니까 일단은 준비하러 나아가요. 첫 번째 종이 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인이 돈이 많기는 많은데 보물도 있긴 있는데 정말 보물을 주시려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큰 그릇을 가지고 가면 혹시 혼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큰 그릇 가져와서 망신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니까 큰 그릇을 준비를 안 해갔어요. 작은 그릇을 준비해 갔습니다. 두 번째 종은 그래도 조금 큰 바구니 하나 들고 간 거예요. 세 번째 종은 아주 큰 항아리를 그냥 막 지고 온 거예요. 뭐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주인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종부터 시작해서 주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종은 작은 그릇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작은 그릇에 보물을 담아줬어요. 가득 담아줬어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죠? 두 번째 종, 바구니에다가 또 잔뜩 담아줬어요. 세 번째 종, 큰 항아리에다가 막 담아줬어요. 이걸 가만히 보고 있는 첫 번째 종이 뭐가 생겼을까요?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배알이 꼬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화가 나서 주인에게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차별하시느냐고. 왜 이렇게 다르게 주시느냐고. 속상한 것을 표현하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더 주고 싶은데 너가 준비한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내가 이거밖에 못 주겠다. 너에게는 더 큰 믿음의 그릇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 주인에게 보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주인에게 보물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릇을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라는 문제였던 거죠.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이제 병들었어요. 중풍병으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그래 같이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우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이 나의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마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믿음이 대단하거든요. 정말 이런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서는 찾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더 뛰어난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부장에게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그릇. 이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느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로 옮길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목사님 믿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 되겠나요? 예, 좀 더 잘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믿음의 씨앗, 믿음의 그릇,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그런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의 명령에 여인이 이유를 묻지 않아요. 준비하라고 하니까 준비를 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한 거죠. 그래서 5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은 믿음으로 순종한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질 은혜, 하나님의 복 무엇에 달려있을까요? 여러분의 행위 공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순종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 가운데에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기가 막힌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담궈라 그래요. 얼굴도 안 보고. 엘리사가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군대 장관인데 한 나라에 국방부 장관과 같은 사람인데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적어도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굴 보고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 어루만지면서 또 특별한 또 뭐 손을 넣는다든지 뭔가 행위를 할 줄 알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얼굴도 안 보고 문도 안 열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 일곱 번 씻어라 그러면 너의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어린아이 같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와 함께한 종들이 권유를 합니다. 더 어려운 일을 해도 시켜도 할 건데 왜 이것 못하느냐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아만 장군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담글 때에 그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경험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복을 경험하는 거죠. 6절 말씀에 보면 그릇에 다 찬지라 그래요. 그릇에 다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잖아요. 여인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뭐했더라? 그쳤더라. 더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더라? 더 찼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문제예요? 그릇이 문제예요? 그릇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0: 주님께서 이 그릇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준비된 그릇에 시작되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의 문제예요. 만약에 준비되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그릇 준비하였느냐 물으세요. 여러분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그릇, 말씀의 그릇, 성령의 그릇, 기도의 그릇. 여러분 이런 어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준비된 그릇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릇이 없으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그 믿음의 그릇에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여러분 믿음의 그릇, 순종의 그릇 꼭 준비하세요. 오늘 이 여인처럼 있는 대로 그릇 다 준비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그릇을 하나하나 준비해보시고 그 그릇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여러분의 신앙 또 여러분의 가정 오늘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기계제일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43-2166 054-243-2166번 기계제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는 수요일입니다. 5월인데 여름 같다, 아이고 덥다, 이런 말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모처럼 대지를 식히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도 오고 기분이 좀 다운될 수도 있는 날인데요. 이 시간 오늘 도전 찬양 시간으로 우리 기분을 업시키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안 다니시는 분, 방학생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이 시간에 우리 새끼라의 전화 연결 한번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이 시간에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사전 섭외 없이 바로 전화를 걸어서 좋은 선물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앞소절 노래를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노래를 부르게 되시면 좋은 선물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도전이라고 두 글자 샵 1069,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서울 수신 문자, 전국 어디서나, 네, 이 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샵 1069. 자, 도전이라고 주시는 분께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마구잡이로 선정해서 전화를 드리는데, 거기서 여보세요 받으면 제가 바로 어떻게 하냐면, 학교 종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땡땡땡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딩동댕입니다. 이러면 선물입니다. 예. 학교 종이 땡땡땡, 반대편에서 어서 모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어서 짧게 부르시면은 정답, 네, 선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십니다. 도전이라고 샵 1069, 전국 어디서나 이 시간에 서울 수신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고요. 앱에서도 도전이라고 보내셔도 제가 더해서 딱 선정해서 전화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도전 도전 도전. 자, 이분들 가운데서 일단은 가장 먼저 전화, 아니 문자를 주신 분에게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 선정은 제가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주셨어요. 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제가 노래를 부릅니다.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내 영혼이
1: 은총 입어 중한 지진 벗고 보니.
0: 와.
1: 어머.
0: 와, 축하드립니다.
1: 와, 감사합니다.
0: 바로 바로 그냥 뭐 고민 없이 바로 나오시네요.
1: 네.
0: 오늘 문자도 가장 먼저 보내셨어요.
1: 아, 응? 방금 저희 아기가 깨가지고.
0: 예.
1: 같이 도닥도닥하는데 딱 귀에 꽂혀서.
0: 와, 어떻게 바로 이렇게? 아기가 방금 깼어요?
1: 네, 지금 놀고 있어요.
0: 아, 아기가 몇 개월입니까?
1: 이제 18개월이야.
0: 18개월. 어디세요? 네. 지역이요?
1: 노원구 월계동입니다.
0: 노원구 월계동에서.
1: 네.
0: 아기 키우면서 극동 방송 이렇게 잘 듣고 계시나 봐요.
1: 저희 집엔 24시간.
0: 24시간.
1: 네.
0: 아유, 감사합니다. 본인 좀 소개 좀 가능하세요? 뭐 이렇게 뭐 하시는 일이라든지 출석하는 교회라든지 뭐 가족 소개라든지요?
1: 아, 저는 월계 순복교회 다니고 있고요.
0: 예예. 예.
1: 그냥 집사로 예 다니고 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지금 아기하고 둘만 있어요?
1: 네. 아, 큰 딸이 중학생.
0: 큰 딸 중학생.
1: 네.
0: 와, 늦둥이가 태어났군요.
1: 네.
0: 큰 딸은 지금 중학생은 학교에 있고요.
1: 네,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0: 그래요. 야, 오늘 첫 도전했는데 바로 이렇게 연결돼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선물, 극동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새끼라?
1: 들은 지는 꽤 되기는 하는데.
0: 그래요.
1: 언제라고 저는.
0: 와, 우리 옆에 우리 귀염둥이가 뭐라고 말하고 옹얼렁얼 하시네요. 자, 네.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1: 제가 선물은 귀 기울여서 들어본 적이.
0: 자, 다시 한번 제가 불러봅니다. 네.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 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강화섬 김치 정...

0: 황승택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백인숙 꽃게장에서 게장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하루견과 세트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1: 아, 저는 제 신랑이 열무김치를 좋아해서 열무김치 하겠습니다.
0: 와우 옆에 오늘 18개월도 너무 좋아하네 옆에서.
1: 네.
0: 신랑이 열무김치를 좋아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 방송 탔는데 전국방송 혹시 누구 뭐 생각나는 사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갑자기 하니까 또 생각이 안 나죠?
1: 네.
0: 갑자기 하니까. 네. 그러면은 네. 예. 네. 자, 앞으로 새끼라가 좋은 점.
1: 새끼라가 좋은 점. 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잡을 수 있게 된다.
0: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새끼라를 들으시는 네. 분들이 참 많고 로고송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로고송 아세요? 네. 로고송 시장 로고송? 예?
1: 갑자기 부르시니까
0: 생각 안 나죠. 새끼라를
1: 네,
0: 들어볼까요? 그렇죠. 예.
1: 새끼라 믿고 힘내볼까요? 예.
0: 오, 우리 애청자 맞네요, 맞네요. 자, 네. 우리 0642번님 오늘 남편에게도 기쁜 소식 전해주시고
1: 네,
0: 정성스럽게 감사합니다. 김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내 영혼이
1: 왼손 입어
0: 중한재진
1: 걷고 보니
0: 슬픔만은
1: 세상도
0: 와, 오, 너무 탁월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애청 많이 해주시고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18개월 귀염둥이와 극동방송 계속 애청해 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월계 순복음께 화이팅입니다. 또
1: 아우,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초보십의 네오니 은총이 뭐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 오늘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교회 오늘 안 다니는 분뿐만 아니라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도전이라고 문자 앱 메시지 주셔서 제가 여기서 딱 올라가지고 전화 드리면 바로바로 이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찬양을 이어 부르시면은 딩동댕

0: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전이라고 샵 1069번으로 보내고 계시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이제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한번 전화 연결해 보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을 할까요? 이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찬양이 나갈지 본인에게 전화가 올지 안 올지. 받으면 바로 갑니다.
1: 여보세요?
0: 오늘 집을

0: 감사합니다.
1: 이야, 바로 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 어느 지역이세요?
0: 저 경기도 시흥시요.
1: 시흥.
0: 네.
1: 이야, 오늘 도전, 오늘 첫 번째세요? 지난번에도 몇 번 하셨나요?
0: 문자는 보냈는데 처음 됐어요.
1: 그때도 도전이라고 한번 문자 보내셨어요?
0: 네네.
1: 와, 자 3060번님 축하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언제부터 새끼라 들으셨어요?
0: 새끼라 들은 지는 되게 오래됐고요.
1: 네.
0: 전파 선교사로 작정한 지도 거의 20년이 다 됐어요.
1: 와, 정말 극동방송을 정말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시군요.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예. 자,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0: 네? 저는 꽃게장이요.
1: 꽃게장, 알겠습니다. 게장.
0: 네.
1: 게장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나오시는 거 보니까 진짜 애청자시구나.
0: 응? 네,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그 방학하는 네. 그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1: 예, 예.
0: 할 때 그 프로가 가장
1: 예. 그 프로가 이 프로예요? 그 네. 프로가 이 프로.
0: 네네, 맞아요. 그때가 가장 좋아요.
1: 본인 소개 가능하세요?
0: 지금 전국에서 다 듣고 있을 텐데
1: 예, 예.
0: 극동방송에 저희 교회 그 성도들도 많이 듣거든요.
1: 네네.
0: 수요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와서
1: 네.
0: 이제 출근 준비하다가
1: 네.
0: 오자마자 틀어놓고 하다가 혹시나 오늘 느낌에 될 것 같아서
1: 느낌이 오늘 될 것 같아가지고
0: 네. 예. 한번 보내봤습니다.
1: 네.
0: 네.
1: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0: 소개를 해야 되죠?
1: 아니 안 해도 돼요. 만약에 혹시 예, 부담되시면
0: 경기 시흥시에
1: 예.
0: 그 행복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1: 네.
0: 백옥수 권사입니다.
1: 권사님 어떤 권사님이요?
0: 네. 예? 백옥수 권사입니다.
1: 백옥수 권사님.
0: 네. 네.
1: 시흥의 행복한 교회.
0: 네.
1: 백옥수 권사님. 야 네.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들으면은 엄청 지금 좋아하시겠는데요?
0: 예? 그럴 것 같아요.
1: 행복한 교회 행복하십니까?
0: 아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1: 교회 자랑 좀 한번 부탁드려요.
0: 이름처럼요.
1: 네.
0: 저희 교회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1: 네.
0: 모든 성도들이 교인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가 되어서
1: 예예.
0: 하나하나가 다 행복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1: 예.
0: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다니기 때문에
1: 예.
0: 저절로 행복해지는 교회입니다.
1: 와.
0: 저희가 지금 성전 건축을 새로 하고 있거든요.
1: 예예.
0: 거의 완공을 다 됐고요.
1: 예.
0: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1: 예.
0: 새로운 성전에서
1: 예.
0: 그 교회가 많은 그 이 지역에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시흥에 무슨 동에 있어요? 네,
0: 장곡동에 있습니다.
1: 장곡동에서 지금 혹시 네. 방학생들 있으면은 우리 시흥의 행복한 교회로 꼭 가셨으면 좋겠네요.
0: 네, 아멘.
1: 예, 아유 우리
0: 감사합니다.
1: 백옥수 권사님.
0: 백옥수요.
1: 네. 백옥수 권사님. 네. 네. 자, 또 예배까지 오늘 딱 드리시고, 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셨네요, 진짜 우리 권사님.
0: 감사합니다.
1: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셨네요, 정말. 예.
0: 네, 네.

0: 향기로운 나무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추억의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3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끼라 오늘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생방송 중에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그 문자 가운데 제가 이렇게 딱 봤다가 아무거나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번호를 뭐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선택해서 전화를 드려서 짧은 찬양을 제가 부르면 바로 이어서 부르는 분께 딩동댕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 교회 잘 다니는 분들 이번에 전화 통화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내가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적어주시면 거의 당첨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도전 옆에 방학 중에 계신 분, 교회 방학입니다. 아니면 무교이신 분, 도전 옆에다가 방학, 무교 이렇게까지 꼭 적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선택해서 해볼까요? 야, 항상 해보면 도전이란 문자가 많아서 제가 어떤 분을 해야 될지 항상 고민인데 이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 한번 해볼게요. 0881번님. 0881번님. 마음속에
1: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0: 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축하. 자, 지금 혹시 운전 중이세요?
1: 네, 옆에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1: 네.
0: 지금 혼자 운전 중이십니까?
1: 네, 혼자 운전 중입니다.
0: 그래요.
1: 오늘 수업 마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0: 수업 마치고 네네. 혹시 본인 소개 가능하세요?
1: 네, 저는 여기는 대구고요.
0: 네.
1: 저는 대구 극동방송에서 예. 또 작은 사역을 하고 있는 예. 김유환 집사라고 합니다.
0: 김유환 집사님.
1: 네, 맞습니다.
0: 환 집사님.
1: 네, 환입니다. 환.
0: 대구 극동방송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1: 매주 수요일마다 네. 오후 12시 한 20분경에 찬양 패키지라는 예. 코너가 있는데요.
0: 예, 예.
1: 그 코너에서 같이 이서연 PD하고 예. 함께 코너를 하고 있는데
0: 와.
1: 지난주하고 이번 주 두 주 동안 지금 미국에 예. 가셨어요. 그래서
0: 예.
1: 이제 녹화 방송을 하고 오늘 유일하게 이렇게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퇴근길에
0: 누가 미국에 갔어요? 누가?
1: 그 담당하는 같이 함께하는 이서연 PD.
0: PD가?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녹음 방송했고 와,
1: 네네네.
0: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도전 중에서 제가 그냥 딱 선택한 건데 또 대구 극동 방송에 네. 또 이렇게 출연하시는 집사님이시군요.
1: 네, 저도 사실 이 코너를 보기가 예. 참 힘들어요. 항상 수업이 있기 때문에 힘든데
0: 예.
1: 저도 딱 이렇게 처음으로 했는데 이렇게
0: 새끼라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예, 예.
1: 네네 처음 들었습니다.
0: 야, 그렇구나.
1: 네.
0: 자, 아까 혹시 제가 선물 소개하는 거 들으셨나요?
1: 네네 들었습니다. 예예. 예.
0: 어떤 거 드릴까요?
1: 저는 김부각이 좋습니다.
0: 김부각. 알겠습니다. 네네.

0: 어떻게 그러면은 대구교통방송에서 지금 찬양 프로그램
1: 네,
0: 지금
1: 맞습니다. 그
0: 코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1: 네, 찬송과 두 곡을 항상 이렇게 뭐 비하인드 스토리나 또 작곡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코너예요.
0: 네, 우리 대구극동방송 자랑 한번 해주세요.
1: 네, 대구 극동방송은 전국의 많은 극동방송도 참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작은 곳 하나하나 이렇게 배려를 하면서 정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사역을 펼치고 있는 그 모습이 저도 이렇게 함께 동참한 지가 그리 많이 되진 않았는데 굉장히 그것이 감동이 있더라고요.
0: 야, 우리 김유환 집사님 대구극동방송 오래도록 방송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전 주시고 은혜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1: 네,
0: 오늘
1: 감사합니다.
0: 정말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느 교회 출석하세요?
1: 예, 전 대구
0: 대구
1: 서문교회에서
0: 서문교회.
1: 네, 할렐루야 찬양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0: 야, 이 찬양을 잘하시는구나.
1: 네.
0: 찬양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벌써 아까 딱 목소리가 다르시더라고요. 마음 속에
1: 근심 있는
0: 사람
1: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0: 와, 뭐 성악 뭐 전공하셨나 봐요?
1: 네, 성악하고 지금 합창 지휘 전공하고
0: 아,
1: 있습니다.
0: 그렇구나.
1: 네네네.
0: 우리 김유한 집사님 오늘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1: 네.
0: 대구 극동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1: 네, 늘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어노인팅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여기서 제가 마구잡이로 선정해서 전화를 드려서 제가 앞소절 부르면 바로 이어서 부르는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우리 방학생인 분들, 무교생 분들 도전 한번 해주시라고 했는데요. 도전 샵 1069번으로 적으시고 그 도전 바로 옆에 방학이나 무교라고 적어주시는 분들 당첨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전국 생방송 샵 1069번으로 도전 하시면서 도전 옆에다가 내가 교회를 안 다니지만 한번 내가 도전 한번 해볼 수 있다. 지금 보면 쉬운 곡이 나가잖아요. 옛날 곡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분께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477번님 8477번님 전화 한번 해볼게요. 무교입니다. 무교.

0: 여보세요?
1: 예수 사랑. 거기까지만 하세요.
0: 맞나요?
1: 다시 한번. 예수 사랑. 그 다음에.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운전 중이세요? 운전?
0: 네.
1: 옆에 계신 분이 운전 아니면 본인이 운전?
0: 네, 제가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1: 옆에
0: 카페
1: 저희가 지금
0: 나왔습니다.
1: 생방송이기 때문에 옆에 갓길에 주차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1: 자, 지금 무교라고 문자를 주신 분이신데 도전 그리고 무교 8477번님. 자, 천천히 천천히 하시고
0: 좋습니다.
1: 라디오는 꺼주셔야 돼요.
0: 네.
1: 그래야 울리지 않습니다.
0: 아,
1: 라디오는 꺼,
0: 그러네요.
1: 예,
0: 네네.
1: 라디오는 꺼주시고 정차 다 되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0: 됐습니다.
1: 다 됐습니까?
0: 네.
1: 혼자 계세요, 지금 차 안에?
0: 예.
1: 본인 소개 좀 가능할까요?
0: 네, 저는 양산에 살고요.
1: 네.
0: 이미숙이라고 합니다.
1: 이미숙님,
0: 네.
1: 양산,
0: 예.
1: 경남 양산.
0: 예,
1: 맞죠?
0: 원동
1: 예.
0: 화재입니다. 정확히.
1: 이미숙님. 자, 지금
0: 네네.
1: 도전하시면서 무교라고 적어주셨는데,
0: 네.
1: 교회를 그러면 전혀 안 다녀보셨나요? 아니면
0: 아,
1: 어렸을 때몇번 다녀보셨나요?
0: 학창시절 때, 어릴 때좀 다녔고,
1: 예.
0: 그 외에도 조금 나갔다가 쉬었다가 나갔다 쉬었다
1: 몇
0: 했습니다.
1: 번 나가셨구나. 성인 돼서도요?
0: 예. 근래에 가다가 말다가
1: 근데 일단은 지금 본인은 이제 무교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문자를
0: 네네.
1: 주셨고, 이
0: 예.
1: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0: 제가 지금 이거 한 1년 다돼갈 거예요.
1: 예.
0: 우리 가족들이 미국에 많이 살아요.
1: 예.
0: 그래서 나오면 자녀고 다저 동생이고 언니고 교회 나가라고 자꾸 추천을 하는데 그럴
1: 예.
0: 때만 한 번씩 나갔다가
1: 예.
0: 이번에 또 왔다 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운전하면서 계속 이걸 듣게 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우리
0: 그래서 항상 듣고 있습니다.
1: 친척들이 교회 다녀보라고 얘기를 했고,
0: 네.
1: 극동방송은 본인이 알아서 그냥 찾아가지고 듣게 되신 거예요. 1년 정도. 1년 정도 들으시니까 어때요, 극동방송?
0: 아, 이 조금 아니 뭐라 해야 되나 계속 매력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1: 아,
0: 근데
1: 매력이
0: 교회는
1: 지금
0: 안
1: 빠지고
0: 나가지면서
1: 있습니까?
0: 너무 좋아.
1: 아,
0: 예.
1: 너무 좋아요.
0: 항상 좋아.
1: 이제 교회를 나가볼까라는 생각도 몇번 하셨겠어요?
0: 예, 지금 한한달 정도 안 나가고 있었어요.
1: 아,
0: 조금 몇달
1: 한달 전에
0: 나갔었는데.
1: 좀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군요. 자,
0: 예.
1: 오늘을 기회로 우리 8477번님, 이미숙님,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서, 오늘 도전했잖아요.
0: 네.
1: 도전해 보시면서, 이제는
0: 네.
1: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0: 그렇게
1: 한
0: 하도록
1: 교회만 이렇게
0: 노력하겠습니다.
1: 왔다 갔다 하셨나요?
0: 예, 여기는 양산이라도 조금 원동 화재 시골 쪽 가까워요.
1: 예.
0: 그래서 여기 큰 교회가 하나 들어서 국제학교도 생겼고,
1: 네네.
0: 거기 좀
1: 그래서 그 교회를
0: 나갔었습니다.
1: 나갔군요. 자, 이
0: 예.
1: 시간에 저 따라서 기도하면서 한번
0: 네.
1: 우리 결심, 결단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
0: 네.
1: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0: 사랑하는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네.
1: 자, 우리 이미숙님 너무 잘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숙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다리시다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니까 이번 주에 꼭 교회 나가시고, 앞으로 꾸준히,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가 나중에 어디 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속에도 천국이 있을 수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꼭 결단하셔서 꼭 교회
0: 네.
1: 가시고 예수님 잘 믿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8477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선물을 어떤 걸 드릴까요? 아까 제가 막 불렀던 선물 가운데.
0: 아침은 여러 가지 있기는 했었는데, 그냥 게장으로 할게요.
1: 게장 알겠습니다. 게장
0: 네.
1: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예.
0: 네.
1: 자, 약속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다시.
0: 네,
1: 그리고 다음 주에
0: 감사합니다.
1: 다 다녀왔다라고 꼭좀 문자 주세요.
0: 예.
1: 양산의 이미숙님, 제가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아까 불렀던 찬양이 예수 사랑하시문 이거든요.
0: 예.
1: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렇게 나를 사랑하심 이런 찬송, 이 예수 사랑하심을 보내드릴게요.

0: 송영훈 앨범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전이라고 문자 주신 분 한해서 제가 막 전화를 걸어서 찬송 한 구절 잠깐 부르면 이어서 부르는 분께 딩동댕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방학생, 무교생도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께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생방송 중에 문자를 주신 분 한해서 제가 지금 전화를 걸고 있거든요. 1769번님 1769번님
1: 어머, 안녕하세요.
0: 어두운
1: 밤에 캄캄한 어머나.
0: 어머나.
1: 네.
0: 아이고. 자, 운전 중이십니까?
1: 아, 옆에 잠깐 차 세우.
0: 차 세웠어요?
1: 네.
0: 일단 차를 세우고 지금 문자를 보냈군요.
1: 네. 아니요. 그 잠깐 신호 걸렸을 때 문자를 보내다가
0: 예.
1: 잠깐 여기 이제 슈퍼 앞에 뭐 할 게 있어서 차를 정차를 했어요.
0: 정차를 했는데 그때 딱 전화가 왔군요.
1: 네.
0: 아. 근데 여기 어머. 문자를 보니까
1: 네.
0: 우연히 라디오를 돌리다가 말로만 듣던 새끼라 들어봅니다. 저는 무교입니다. 맞죠?
1: 네, 맞아요. 네, 맞아요.
0: 말로만 듣던 새끼라.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새끼라를?
1: 아, 제가 가깝게 지내시는 분이
0: 예, 예.
1: 그 천주교 신자분이세요.
0: 예, 예.
1: 근데 그분은 그분 차를 타면 늘 이렇게 새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끼라가 예. 뭐예요? 라고 예, 했더니 예, 예. 이 찬양이 나오는 거래요. 근데
0: 예, 예, 예.
1: 그분 차를 타면 항상 새끼라 하면서 늘 이

0: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늘 타다 보니까 맨날 흥얼거리고 네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예. 그냥 라디오를 딱 들렸는데 네. 아까 어떤 분하고 이렇게 연결하다가 새끼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혼자 어머 말로만 듣던 새끼라는
1: 새끼라 새끼라 우리가 이제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아, 세상을 네. 깨운다. 아.
0: 네.
1: 예수님의 말씀 복음으로 깨운다 뭐 이래가지고 세상을 네. 깨우는 라디오에서 새끼라라고 하고 있어요.
0: 아,
1: 근데 저희가
0: 그렇구나.
1: 이제 기독교 방송이거든요.
0: 네.
1: 근데 신기한 게 그분은 천주교신데 성당 다니시는 분이세요?
0: 네, 그런데 늘 이걸 들으세요.
1: 와, 그렇구나.
0: 네.
1: 그래서 말로만 듣던 새끼라를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0: 네.
1: 문자를 보내보라고 하니까 또 문자를 보내고 무교라고 네. 하고 또 잠깐
0: 맞아요.
1: 정차했는데 또 전화가 하고 야 네. 이런 또 타이밍.
0: 오 정말요. 저 여기 슈퍼 가려고 지금.
1: 그러니까 어머나 네. 어머 계속 이러셨구나.
0: 네 그래서 1769번에게 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라디오 껐어.
1: 어느 본인 소개 가능합니까? 어느 지역에 네. 누구신지?
0: 저는 안양 냉천로에 사는 한동순이라고 합니다.
1: 한동순님.
0: 네.
1: 한동순. 오늘 그러니까 이 극동 방송을 처음 들으신 거죠?
0: 네.
1: 와.
0: 처음 듣고 그 가깝게 지내시는 분이 그 예전에 제가 인천으로 출퇴근도 했었거든요.
1: 네네.
0: 근데 그분이 제 차에 그 라디오를 이렇게 맞춰놓은 게 있었어요.
1: 예.
0: 그래서 아침 8시에도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1: 제가요? 저 8시엔 안 했는데. 예. 아무튼, 예. 그분, 천주교 신자 그분.
0: 그분이, 네, 맞아요.
1: 그래요. 아침에 8시에는 저는 안 했습니다. 예.
0: 아, 그래요?
1: 비슷한 목소리였나봐요.
0: 아, 그런가?
1: 예.
0: 네, 아무튼. 그 천주교 신자분이 예. 항상 그분 차에 타면, 항상 이걸 틀어내, 작게. 내가,
1: 지금도 혹시
0: 신자가.
1: 듣고 계실까요, 그분? 예?
0: 듣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1: 자, 그분께 한마디.
0: 안양의 요셉 마리아주 원장님. 아줌마 덕분에 제가 이 방송을 탑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1: 그분 이름하고 뭐 어떤 이렇게 전화번호랑 아시죠?
0: 네.
1: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네. 1769번님 우리 잠깐만 한동수님이라고 했죠?
0: 네.
1: 한동수님 원하는 선물하고 아까 그분 선물하고 이렇게 두 개 고르시면 좋겠어요.
0: 근데 선물이 뭐 있는지를 몰라요.
1: 선물 제가 다시 한번 빠르게 불러볼게요.
0: 네.
1: 소곱창 전골,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회 게장, 약과정과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0: 저는 유산균하고
1: 네.
0: 그분은 순무 열무?
1: 아, 예, 김치 세트.
0: 네.
1: 알겠습니다. 그분 성함이?
0: 이명희.
1: 이명희님.
0: 네네.
1: 이야. 저희 또 새끼라를 또 알려 말로만 듣던 새끼라라고
0: 네, 무교세요. 맞아요.
1: 우리
0: 정말로요.
1: 1769번님은 그러면 교회를 네. 혹시 안 다녀보셨어요?
0: 네.
1: 다녀봤어요? 어렸을 때?
0: 아주 어렸을 때
1: 예, 예.
0: 제가 한 6살? 7살? 그때 잠깐 다녔던 기억은 있어요.
1: 예, 그랬군요. 잠깐 네. 다녔고. 주위에 교회 네. 다니시는 분 없으세요?
0: 있어요. 많아요.
1: 많아요?
0: 많은데 이게 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거나 뭐 이런 거 얘기하지는 않으시니까.
1: 예, 예.
0: 네, 그래서 항상 이 방송. 이 방송 제가 지금 안산 갔다 오는데.
1: 네.
0: 그냥 오는 도중에 잠깐 눌렀는데 나온 거예요.
1: 예, 예.
0: 그래가지고 노래가 이렇게 막 좋은 게 나오길래. 그냥 계속 들으면서 온 거예요.
1: 아시는 노래였어요, 아까? 예수 사랑하시는.
0: 네, 맞아요. 조금 전에. 네.
1: 그거 어렸을 때 부르셨을 거예요.
0: 네, 맞아요.
1: 하나님께서 우리 한동수님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의 찬송이거든요.
0: 네.
1: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그 우리 또 공교롭게 천주교 신자로부터 새깨라를 소개받고 네. 들으셨는데 우리 한동수님이 꼭 이번 기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꼭 한번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극동방송도 네. 앞으로 계속 좀 들어보시고 운전하면서
0: 너무 좋아요.
1: 106.9잖아요.
0: 네,
1: 거기 그쵸?
0: 네 맞아요.
1: 106.9.
0: 네.
1: 노래 금방 맞춘 노래 제목 아세요? 어두운 밤에
0: 실로암이요.
1: 그렇죠. 와.
0: 네네.
1: 와 제목도
0: 그거는
1: 하시네.
0: 예. 그 너튜브에서 군인들이
1: 예예.
0: 그거는 정말 자주 봤어요.

0: 그렇구나.
1: 네.
0: 이제 군인들이 그렇죠. 이제 이게 이렇게 활기차 가지고
1: 맞아요.
0: 활기차서 이제 군대에서도 많이 안 믿는 친구들, 청년들도 많이 부르는
1: 네.
0: 곡이거든요.
1: 네.
0: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동수님 정말 하나님의 계획
1: 너무
0: 속에 이렇게
1: 신기하다,
0: 전화
1: 진짜.
0: 연결이 됐고 신기한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동수님 사랑하고 계세요.
1: 네.
0: 그리고 부르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한동수님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한다,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요, 천국. 그리고 그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천국으로 그 마음의 천국으로 생각하면서 잘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꼭 이번 기회에 믿으시고 주위에 아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분들한테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한번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같이 예배
1: 어우.
0: 한번 드리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1: 너무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0: 그렇죠. 안양이시라고 했죠?
1: 네.
0: 안양에 좋은 교회 정말 많으니까 주위에
1: 네.
0: 있는 친한 분한테 얘기하셔서
1: 네.
0: 그렇게 꼭 교회 한번 나가시고 한 번이 아니라 꾸준하게 나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신 우리 예수님 이번 기회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이
1: 감사합니다.
0: 시간에 저 따라서 짧은 기도 한번 하실까요? 짧은
1: 네.
0: 기도.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유, 오늘 정말 한동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1: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주위 분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1: 네.
0: 막 교회 다녀, 뭐 예수님 믿어 이런 말씀 별로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분들이 아마 옆에서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한동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 시간대 프로그램은 우리 한동수님 같은 분에게 살짝, 이렇게 좀
1: 네.
0: 직설적으로
1: 네.
0: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이렇게 소개하는 방송이거든요. 이 새깨라라는 프로그램.
1: 네.
0: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한번 들어보시고,
1: 네.
0: 자, 실로암, 실로암, 어두운 밤에

0: 나 이 노래거든요. 예.
1: 네, 감사합니다.
0: 실로암 틀어드릴게요.
1: 네,
0: 건강하시고
1: 감사합니다.
0: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실로암 피아워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천주교 신자를 통해서 새끼라 새끼라 새끼라를 듣다가 오, 결국엔 오늘 새끼라를 듣게 됐고 전화 연결까지 된 분입니다. 와, 정말 신기하죠? 마지막 한 분, 이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이분한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44번님. 7344번님. 도전 찬양 7344번님. 아,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이분도 도전하셨는데 방학생인데. 한 번만 더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7344번님, 제가 지금 극동방송에서 일반 전화로 전화 걸고 있어요. 7344번님, 방학이라고 주셨던 우리 도전자 아이고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시간이 애매해요. 한동수님 목소리 너무 예쁘세요. 교회 꼭 가시라고 우리 0147번님 응원의 메시지 주셨어요. 아, 오늘 도전 많이 하셨는데 아, 여러분 연락을 제가 못 드려서 아유 죄송합니다. 도전 많이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도전하게 하십니다. 이미숙님, 아, 우리 전영천 목사님, 예, 듣고 계시네요. 야. 아, 도전해서 우리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다. 근데 오늘 연락이, 아유,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전도 요청들이 있네요. 전도 요청들이 있는데, 오늘 다 전화를 못 드려가지고, 방송 끝나고 나서 필요한 분들에게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 청진교회 부흥되게 하소서, 이렇게 또 문자도 주셨고요. 자, 참 오늘 비 오는 날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요. 안전운전 하시면서 다음번에 또 우리 도전 찬양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라디오 예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을 초청해서 우리 교원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했으니까 내일도 새끼라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노회 여성위원회가 주관하는 다섯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는 여성 리더십 세미나가 5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포항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립니다. 푸른마을 교회 김희화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하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오니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47-64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하제일교회에서 문학이 있는 음악회, 소월, 그리고 엄마야 누나야가 개최됩니다. 오는 5월 22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시작되며 테너 리안 김, 소프라노 이민정, 피아노의 김효순 씨가 함께하며 인문학과 예술을 나누고 향유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문학이 있는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336-74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홈커밍데이 및 이웃 초청잔치를 개최합니다. 6월 7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가 드려지고 이어서 기념행사 및 작은 음악회가 시작됩니다. 한동대학교 풍물패 한풍과 댄스 동아리 고 그리고 중섬로 여성 중창단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며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고급 탁상용 시계와 텀블러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9191 포항 중섬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주관 2026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경동노회 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다음 세대와 교회의 진정한 변화를 소망하는 체인지 업을 주제로 다루며 찬양과 율동, 설교 해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1-79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찬양 발표제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포항 연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교회별로 한 팀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부문은 찬양 또는 중창입니다. 1부는 찬양 발표제로 진행되고 2부는 기프티드의 찬양 콘서트로 이어집니다. 참가 감사 시상금뿐만 아니라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5090-4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 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장로총연합회 주관 포항시 교회연합 3040 세미나가 5월 25일 월요일에 한동대학교 효암채플 별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잘하게 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가 강사로 함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300-6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0: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2: 바다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잔잔할 때는 품에 안기듯 평화로워 보이지만 거센 파도가 일어나면 금세라도 삼켜버릴 듯 위협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이와 같습니다. 평온한 날에는 모든 것이 안정된 듯 보이지만 어느 날 밀려오는 인생의 파도는 우리를 불안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성경의 바다는 단순히 지리적 바다가 아닌 혼돈과 두려움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가 사라졌다는 것은 곧 혼돈과 죽음의 근원이 종결되고 생명과 평화가 충만해지는 종말론적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혼돈과 바다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교제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바다는 이미 꺾였습니다. 이제는 혼돈의 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절대 끊어지지 않으시려고 목숨을 걸고 우리와의 관계를 지켜내셨습니다. 피를 흘리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면서도 기꺼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셨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쉽게 절연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2번 미뉴엣 바디넬리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이번에는 베토벤의 바이올린을 위한 로망스 2번 F메이저 작품번호 50번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은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이 로망스로 두 작품을 남겼는데요. 바이올린 협주곡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더 친근하고 서정적인 또 감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청중들과 또 연주자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시작부터 편안하면서도 서정적인 분위기, 마치 오페라의 아리아와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또 협주곡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교적이고 화려한 면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화려한 기교보다는 아름다운 음색과 표현력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을 위한 로망스 2번 F메이저 작품번호 50, 오늘 이 작품을 안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2번 F메이저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 작품이 10분 넘는 길이어서 조금 편집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테마, 그 부분부터 준비해봤습니다. 정명훈이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슈만의 예술 가곡 헌정이라는 작품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로시니의 오페라 윌리엄 텔의 서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주안 루터의 작품 웨딩 칸티클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통 칸티클이라고 하면 노래하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나온 말로 주로 성경의 말씀을 노래 형식으로 만든 성악곡을 이야기합니다. 주안 루터는 이 작품을 결혼식을 위해 작곡된 합창 작품으로 매우 경건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 이 작품 존 루터가 직접 지휘하는 캠브리스 싱어스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즐거운 나의 집 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도 6월에 결혼할 신랑 신부 또 양가의 부모님을 모셔서 결혼에 대한 예비교육을 했습니다. 결혼 예비교육을 할 때마다 목사가 주례하지요. 주례하면 사실 예식장에서의 결혼식 주례는 정말 쫓겨요. 뭐 얘기할 시간도 없고 이 결혼이 마음이 통하고 뭔가 생각이 좀 모아지면서 축복도 하고 이런 가정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모두가 다 이렇게 염원을 해주는 이런 이제 결혼 예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너무 상업화 되어져서 사진은 찍을지 모르겠지만 소리는 요란한데 정말 축복하고 희망이 모두가 바람이 있는 그런 결혼식을 만드는 거는 오늘날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몇 주 전에 신랑 신부를 불러다가 주례 때 할 말을 사실은 주례 때 할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결혼 예비 교육을 하지요. 어제도 한 1시간 4, 50분 정도 꽤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대개 이런 교육을 하면은 신랑 신부는 뭐 드들터인데 오히려 결혼 생활 오래한 이 부부들이 좋아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이거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을 잘 세우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이 잘 돼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모두가 안정을 갖고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뻗어나갈 소망이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힘드는데 직장 생활 편하겠습니까? 가정이 힘든데 돈 벌고 뭐 승진했다는 게 좋은 일 되겠습니까? 가정의 평강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알고는 있어요. 모르지는 않은데 모든 가정들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는 미처 고민도 하지 않아요. 대처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침묵하거나 떠밀려 가듯이 그냥 흘러가면서 뭐 별 문제 없어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 되는 거지 나타나는 결과는 뭡니까? 아이들은 잘못된 가치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가정 속에서 배우고 충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이들이 제대로 충전되거나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저들이 미래를 살고 또 저들이 가정을 이루어서는 더더욱 어떤 가정이란 말이야? 아이들은 더 혼란 속에서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진 그런 가정의 혼란스러움들을 아마

가면 갈수록 더 급격하게 경험을 해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상담도 하고 요즘 뭐 이런저런 TV나 여러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능력들은 많이 약해졌어요. TV가 좋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공감은 하고 눈물 흘리고 아 그래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은 갖게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투자해서 이래야 되겠다 이런 가정을 세우자 결단이 일어나는 것은 연속극 보거나 무슨 상담 프로그램 봤다고 되어지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지내고 지금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또 이번에 가정 여러 가지를 지금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들의 상태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지 돌아보시고 정말 가정의 미래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제목을 갖고 여러분 꿈을 꾸고 뭔가 소망하고 자녀를 키우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다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되어지면 이제 맨 마지막 순서 이제 신랑 신부가 행진을 하기에 앞서서 주례인 저로서는 저들이 손을 얹어 언약한 그 성경책을 저들의 이제 신랑에게 이제 팔짱에 끼우도록 하지요. 그리고는 제가 그 전날 신랑 신부에게 우리 교회가 줄 성경책에다가 시편 127편, 128편 이 두 절을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다 늘 칠을 해요. 그리고는 신랑 신부에게 꼭 이거 신혼에 출발해서 꼭 읽어봐라 그런 부탁을 하곤 합니다. 오늘 바로 시편 128편인데 이 본문을 읽으면은 그리스도인의 어느 가정, 야 너무나 보기 좋다.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이 가정의 모습이 나오면서 향기가 있고 뭔가 아름답다. 이렇게 되었으면 이런 복된 것이 시편 128편에 가득 가득 들어 있어요. 자, 한번 128편 5절과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너를 복 주기를 바래. 하나님께서 내 가정이 뻗어나가게 되어지기를 바래.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그 또 자녀들 대와 대를 이어서 번성케 되는 그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십니까?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 가정의 이상 모델이 지금 오늘 본 바로 앞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다시 1절로 돌아와서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도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그런 자가 복을 받아.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초예요. 결국은 기초예요. 기초가 어떠하냐가 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져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점점점 지나면서 너 어떤 기초 위에 뭘 세운 거야? 결국 그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내가 뭐 견고히 세우려고 그랬어. 내가 뭐 위에 얼마나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우리는 세워놓은 것들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너 어떤 기초 위에 세웠어?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고린도서 3장에서 이 터는 그리스도라 그 위에

각각 집을 세운다. 내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수고했어, 애썼어,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문제는 기초예요. 기초예요. 삶은 흔들릴 때가 와요. 삶은 언젠가 약해질 때가 와요. 흔들리고 약하고 어려울 때에 넘어지지 않는, 견고히 버텨내는, 그건 결국은 기초예요. 기초. 어떤 가정, 어떤 기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거를 붙들려고 하는 그 사람, 그 가정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설계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학적 무슨 논리와 합리의 책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만드신 분이 있어, 그분이 하나님이셔. 이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이어 인간을 만든 다음, 이게 1장이고 창세기 2장 곧장 이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는 거예요.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내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을 줄 거야. 둘이 짝을 이루어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이 곧장 이어서 가정을 세우시고 거기 아내와 남편, 거기 복을 주어서 그 가정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잘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이제 잘못된 삶을 살면서 파괴가, 인간의 욕심이, 이게 참 안타까운 세계가 되어져 버리고 만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럴 힘도 없고 그럴 방향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붙드는 중에, 아,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정상으로 돌아가자,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동안 왜곡되어진 거, 삐뚤 잘못된 거, 잘못된 가치들에서, 아이고 내가 이거 엉뚱한 것을 기초에서 세우려 그랬구나, 결국 혼란스럽고 망가지게 되어졌구나, 여기에 당황하다가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우리의 기초를 하나님 안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이제 믿음의 선한 그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서 나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잘 되고 후대가 잘 되고 나아가 세상을 잘 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 나 살아내겠다, 이게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기관은 딱 두 가지예요. 창세기 2장에 가정을 세우고 이어 하나님이 모세의 출애굽 이후 신약시대에 드디어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국가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니었어요. 아주 백성들이 다른 주변의 가치, 세상 나라의 가치들을 바라면서 우리도 왕이 필요한, 우리도 국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너희들이 국가를 세우고 왕을 세우면은 너희들이 그 왕에게 종속당할 텐데, 너희들이 어려움이 많을 터인데, 너희들이 혼란스러움을 빚을 터인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지만 하도 원하니까 그걸 한번 해봐라, 하나님 억지로 저들에게 요구하니까 들어준 것뿐이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과 교회는 생명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거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위기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교회 공동체를 잘 이루고 마침내 가정도 잘 세우고 교회도 잘 세루어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을 끼쳐가고 복된 세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자, 어떻게 가정이 잘 세워져 가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려고 하는 그 가정이 견고한 가정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가정에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어른이 가정에는 일정하게 편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서로 간의 즐거움도 있지만 일정하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때로는 옷깃을 여미는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것, 정말 귀한 것을 잘 유지하고 붙들려고 그러면 무조건 편안해서만은 안 돼요. 거기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질서의 근본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서는 누가 위야, 누가 아래야, 누가 더 많이 가져, 누가 손해보는 거야, 이게 우리들의 질서 속에서 우린 불공평하고 우리 서운하고 원망하다는 것이죠. 이런 질서는 깨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아래 있게 되어지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조절이 되어져요. 양보가 되어져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조절되어지고 거기 모든 이 구별이 이루어지면서 어른이 있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가정의 어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부모예요? 애들이에요? 이게 혼란스럽게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의 참 어른, 참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되십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그분 한 분을 온전히 붙들게 되어지면 아내와 남편이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적으로 하더라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싸움이 뭡니까? 누가 먼저? 나 당신이 존경해봐, 내가 사랑해줄게. 아, 좀 당신이 똑바로 사랑해봐, 그럼 내가 존중해줄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근본적으로 자기 논리, 자기 입장에 빨라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주고 나를 주장하면은 가정은 팽팽한 갈등과 긴장으로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편안함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은 갈등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거 아내가 요즘 나를 좀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유, 저 남편이 그냥 뭐 돈 벌어놓고 유세를 피면서 나를 똑바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하나님도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뭘 알겠어요? 네 꼬라지 알아라, 너나 좀 봐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그럼 돌이키면은 무너지고 갈등 빚은 것이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분명하면 흐트러짐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부모가 자식 사랑해야죠. 자식은 부모를 존중해줘야 돼요. 어른을, 효도를 잘 섬겨야 이게 계통이 만들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누가 먼저 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내리사랑하는 거죠. 먼저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 부모의 사랑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자녀들이 되어지면 이게 은혜인 줄을 아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하나하나 베푼 게 이게 사랑이야, 은혜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거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똑바로 자녀가 가지면은 은혜를 알아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럼 행동과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복받는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기 앞에서 다 머리를 수그리는 하나님이 존중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가정,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모습은 2절과 3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남편은 열심히 바깥 일 하는 거예요. 농사도 짓고 직장도 가고 일하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땀 흘리고 애쓴 그 노력의 대가대로 결실이 있는 거죠. 얼마나 복됩니까? 동시에 아내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로 말미암아 이게 포도나무 열매 같다는 거예요.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예요. 가정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내서 구하고 바라고 함께 먹고 막 자라나는 어린 감람나무, 기대와 소망의 아이들로 커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땀 흘리고 애쓴 만큼 열매가 있고 잘 가꿔지는 가정이어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아이들은 기대와 소망으로 아름답게 커가고,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수고의 보람이 가정에서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노고가 다 씻겨지는 게 그런 가정의 평강에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정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고 넘어지겠습니까? 그런 가정은 위로와 힘으로 회복되어져 다시 용기 있게 앞을 향해서 도전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이 잘 세워지기를 바라요. 이런 가정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가정은 사랑의 원리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조직과 단체들은 다 법과 규칙으로 세워져 있어요. 뭐 대한민국 법치국가다 이런 말 쉽게 하잖아요. 회사도 다 사원과 회사에 다 계약이 맺어, 법이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하다못해 무슨 뭐 개 모임 갖고 뭐 친구 모임 가져도 뭐 회칙 만들어 규칙 얘기하는, 회원의 자격, 회비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법과 규칙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가정과 교회, 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법과 교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 작동되고 있는가. 이게 교회와 가정의 핵심이에요. 가정을 법으로 다스리면 안 돼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물론 원칙은 있어야죠. 하지만 그것이 가정을 다스리는 핵심은 아니에요. 사랑한다, 내가 너 위 기도하고 있어, 부모님이 나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는가? 그거요. 그런 마음, 그 사랑의 작동이 진짜 가정의 위대함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법이 있죠. 질서가 있죠. 그러나 교회를 움직이는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합니다. 얼마나 힘들어.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기도해 줄게. 그거예요. 사랑이 작동되어지는 생명의 원리가 있는 게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에는 핵심이 눈높이가 되어져야 돼요. 한 좀 젊은 세대기, 이제 막 태어나서 몇 달 안 된 어린 자기 애를 데리고 한번 집에서 적적하게 지내다가 애한테 한번 좀 백화점을 보여주겠다고 애를 데리고 이제 유모차 낮은 곳에 태워서 애를 데리고 이제 백화점에를 간 거예요. 난 애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기도 이제 쇼윈도우에 전시된 걸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지쳤는데 참 좋다, 뭐 즐기고 있는 거죠. 근데 애가 자꾸만 유모차에서 우는 거라. 아니 좋은 걸 보면서 얘가 왜 울고 있나? 그래서 좀 이게 뭐 달래기도 하고.

갖다가 이제 사탕을 쥐어줬어요. 애가 사탕 먹을 때 그거 먹고 있다가 또 금방 또 애가 울고 울고. 그때 애가 사탕을 잠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에이구 이게 떨어뜨렸노? 사탕을 주워들려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아이한테 사탕을 이렇게 주었더니 비로소 엄마가 사탕을 받은 아이의 눈높이가 된 거예요. 그 아이의 눈높이로 보는 걸 봤더니 보이는 게 사람들의 다리밖에 안 보이는 거라. 애 눈에는 백화점의 쇼윈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아래 걸레바지하고 아래 닫아놓은 거기밖에 안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애는 맨날 다리만 쳐다보고 잘 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로소 엄마가 아이고 애를 유모차에서 끄집어내서 애를 가슴에 안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이가 휘둥거려져서 이렇게 백화점도 보고 사람도 쳐다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관계는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의 눈높이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저 내 눈높이를 가지고 야 이거 얼마나 아름대, 야 이거 이런 건데 그래봤자 아이는 지금 그걸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땠어요? 독생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어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 천상, 저 높고 저 거룩하고 저 위대한 곳에서 일로 올라와라. 내 수준이 되어봐라. 돌을 닦고 뭔가 너희들 열심히 선을 행해서 좀 내 수준이 되어져 봐라. 기독교의 구원은 그런 거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우린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약함 속에 들어오셨고 죄인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당할 수 없음,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눈물과 탄식의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눈높이 사랑이에요. 내려오신 것, 찾아오신 것, 우리 수준이 되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곳에서 사랑의 작동을, 사랑이 필요하지, 그럼 다 사랑이 중요한 걸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의 작동 원리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했구나. 내 가치를 가지고 상대를 뭔가 이야기하고 추정하고 굴복시키려고 했구나. 아, 이게 아니구나. 상대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 하나가 되고 거기 서로를 용납하는 일이 벌어지죠. 끈끈함이 생기고 감사와 기쁨이 생겨나는 것이죠.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이 자기 수준, 자기 위치에서 왜 그거 안 해주는 거예요? 당신 왜 이래? 당신 왜 이래요? 여러분, 그리하지 마시고 눈높이를 그에게 맞춰보세요. 연로하신 그 부모님에게 맞춰보세요. 아, 몸이 예전같이 않은 우리 부모님, 걷는 것도 불편하게 여기시고 먹는 것도 불편하게 여기시고 아 삶이 그러시겠구나.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나 선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이거 맛있겠다, 아, 이거 좋겠다, 우리 수준의 선물 줘봤자 준 거 먹을 수도 없고 준 거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의 눈높이가 되면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의 한 시민이 이 아프리카 북쪽의 알제리에서도 알제리아에서 죽었어요. 거기에 묻혔어요.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 정부가 군함을 알제리에 보내요. 그리고는 그분의 유해를 미국으로 모셔옵니다.

뉴욕항에 그 유해를 모신 군함이 들어올 때에 뉴욕의 수많은 시민들이 뉴욕 항구에 나왔어요. 그리고 군악대가 조가를 연주를 하고 군인들이

0: 시위가 걸리고 모든 시민이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대통령과 고위관리, 수많은 시민들의 애도 속에 장지로 모셔지는 이 유해의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전쟁터에서 크나큰 공을 세운 용감한 장군이었을까요?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수고를 하고 상을 받은 정치가였을까요? 다 아니었어요. 누가 그렇게 대통령과 온 국민의 애도 속에 오래전에 죽은 그분의 유해가 모셔올 적에 나오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다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많은 미국인들, 아니 모든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려주고 모든 사람이 애창하는 노래 Home Sweet Home, 이 노래의 작사자예요.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요.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 노래의 곡을 작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객지를 다니고 바깥에서 고생을 하면서 거꾸로 가정과 그 집에 대한 그리움에 있었어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오천교회 054-293-0021번, 054-293-002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M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성경에 대한 갈망, 곧 하나님의 갈급함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성경에 대한 갈망, 곧 하나님의 말씀에 향한 깊은 목마름입니다. 이 갈망은 단순한 지식의 추구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찾는 영혼의 절박한 외침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요, 어두운 마음을 깨우는 진리의 소리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날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뜻에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말씀 앞에 머물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향한 갈망은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거룩한 여정이 됩니다. 오늘 첫 곡 필립앱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바리톤 우주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지표이며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끄는 길잡이가 됩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늘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해결책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부족한 부분, 성경을 통해 날마다 채워가고 해결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크록스의 찬양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쉐키나 찬양단의 찬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국립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전해드립니다.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와도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면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마음껏 기뻐할 수 있지요. 여러분의 만족은 어디에서 찾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창세기에서 만나는 예수 네 번째 시간 드니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현대인들은 인생이 전쟁터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꼭 전쟁하는 것 같고 직장생활 사업하는 것도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런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지혜를 믿고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사람의 인맥과 또 내 능력이 강한 무기다라고 생각하며 그 힘으로 인생의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도 안 되고 내 힘과 내 지식으로도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인간은 그때 내가 가장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요, 인간적으로 성공하는 남자의 이 덕목을 갖춘 사람이에요. 야곱은 머리가 아주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생활에서도 근면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목표 지향적이고 아주 집중력 있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몰입할 줄 안다는 것 굉장히 큰 덕목이에요. 테니스를 친다, 공에 몰입하고, 사이클을 탄다, 몰입, 공부를 한다, 사업을 한다, 그거에 집중하는 걸 몰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결국 뭔가를 이뤄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사람이에요. 야곱은 목표한 걸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둘째로 태어났지만 첫째의 장자권, 가문의 계승권 내가 갖고 싶다, 가졌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지난주 우리 라헬과 레아 다 얻었습니다. 열두 아들을 얻었어요. 그 하란 땅 먼 이국 땅에서 얼마나 근면하고 부지런했는지 결국 거부가 되었습니다. 다 가졌어요. 수많은 양떼와 가축과 재산들을 모아 이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야곱은 성공한 인생이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노력으로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서 가나안 땅으로 간 종에게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형 에서가 탁월한 사냥꾼이었는데 큰 부족을 이루고 성공한 자가 되었는데 야곱을 맞이하러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동생이 반가워서 환영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칼찬 군대 400명 전투부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야곱의 일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겁니다. 아, 형이 원한이 사무쳤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었는데 나의 모든 성공과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죽임당하고 빼앗기게 되겠구나.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강구합니다. 먼저 자신의 그 많은 양떼와 소떼 요즘으로 친다면 수억 원의 뇌물을 준비해서 형에게 먼저 선물로 보냅니다. 이 뇌물을 받으면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까. 해결이 안 되었어요. 형이 그래도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공격하면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서 가족들도 자녀들도 반으로 나누어서 두대로 하면 한쪽은 살겠지. 또 그렇게 했어요. 다 앞서 보낸 다음 이제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얍복강 나루, 이 얍복강 나루를 넘으면 이 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 됩니다. 철저하게 홀로 남은 자로 캄캄한 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예, 공포스러웠겠어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야곱이지만 이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 그는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야곱의 모습이 바로 오늘 현대인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도 불안과 두려움의 밤을 지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스러운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인간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는 태풍이나 어떤 기근이나 극한의 추위나 더위가 없는 가장 완벽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선택해요.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은 사실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싫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살기를 원한 결과가 결국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내 힘으로 행복을 누리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의 거대함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수고와 무거운 밤을 짐을 짊어져야 했고 결국은 죽음 질병 앞에 절망하며 마침내는 하나님을 등진 그러한 죄인으로서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 밤 두렵고 그 밤새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그 어두움 가운데 어떤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그 얍복강 나루 그 캄캄한 밤 그 한적한 곳에 누가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한단 말입니까? 뒤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야곱이 고백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축복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분은 창조자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야곱이 부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이실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이세요. 형체가 없으십니다. 매튜 헨리나 종교개혁자 칼빈이나 우리 한국의 유명한 박윤선 그 목사님 같은 분들은 다 이분이 구약시대에 현현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탄절에 비로소 등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자입니다. 야곱보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자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창세기 말씀이 바로 모세의 글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날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얼굴을 보여주신 분, 야곱과 밤새 함께 씨름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2격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역할은 뭐예요? 주님은 왜 그 밤에 야곱에게 찾아왔습니까? 야, 너 평생 네 지혜를 의지하며 너 그렇게 살아왔지? 심판하러 오셨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모태신앙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신앙 이어받고 살았고 그리고 기도도 한 사람이고 예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고집이 나오고 자기 욕심이 나와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는 내가 더 원하는 것, 내 고집과 내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형광등이 깜빡깜빡한 것처럼 이 야곱의 신앙이 아직 완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을 완전한 이스라엘로 바꿔주기 위해, 하나님 자녀로 살려주기 위해 주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야곱에게 문제는 지금 죽이려고 달려드는 400명의 에서의 군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질병이 아니에요.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야곱에게 최고의 문제는 야곱 자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는 자신만만함,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라반도 속였던 그 끔찍한 자아를 깨뜨려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야곱이 지금 밤새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에 에서잖아요. 에서의 군대를 정복하러 예수님 먼저 가지 않으셨어요? 먼저 야곱 자신을 다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먼저 다루시고 그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과 예수님의 씨름이 밤새 시작됩니다. 밤새 씨름이 시작되는데 25절 말씀해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못 이겨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너무 선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기다려줍니다. 야곱이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의 자아가 그렇게 지독하고 끈질긴 거예요. 그렇게 밤새 주님이 씨름하다가 드디어 25절 다시 보시면 야곱의 뭘 쳐였어요? 허벅지 관절을 침해.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환도뼈. 자, 여기 엉덩이에서 허벅지, 이 근육이 사람을 지탱합니다. 여기를 치신 거예요. 이 고관절. 이걸 탁 쳐서 뼈가 완전히 위골되어버리면 야곱이 철퍼덕 주저앉겠죠. 자기 힘으로는 이제 쫓아오는 죽이려 하는 에서에게 피할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어요. 그 자신만만하고 위풍당당했던 나는 내 힘으로

내 주먹을 믿고 산다라고, 내 머리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야곱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게 환도뼈입니다. 자신의 힘, 자기 자만의 상징이죠.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네. 예수님은 이렇게 떠보는 말씀 자주 하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진짜 뭐 떠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는 예수님 붙잡아요. 하나님 붙잡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있을 때도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고 그랬지만 이제 당신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내 자식들도 내가 구원할 수 없고 내 그 성공도 내가 지킬 수가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항복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기독교, 예수교, 그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가 있게 하신 근원이세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야곱 같은 피조물은 먼지처럼 사라질 수도 있어요. 심판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주님은 선하시고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오래 참고 기다리며 견디며 밤새 야곱 곁에서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한 번에 심판해버렸다면, 여러분 죽이셨다면 살아남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죄인을 지옥에 던졌다면 우리 벌써 다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우리들인데 오래 참으시며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은 죄인을 심판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는 데 쓰세요.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내가 죄인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어요? 구원하러 왔고 살리러 왔어요. 예수님은 이제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 고집으로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속이고 부모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그렇게 발뒤꿈치를 잡는 자, 내 힘을 의지하며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움켜쥐던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야곱이라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 죄인의 이름을 끊어주시고 새 이름을 주세요.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예요.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축복받은 자,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저 중동에 있는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이름 믿은 자, 거듭난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죄 가운데 살던 야곱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부니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얼굴.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았는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원래 죽어요? 살아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 잘 아세요. 출애굽기 모세 율법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얼굴을 뵈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그 하나님과 친밀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더 죄인인데 모세보다 더 큰 죄인인데 어떻게

야곱이 살았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지금 야곱 이후로 예수님이 장차 메시아로 오시는데 죄인에게 행하실 그러한 생명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것인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120세 사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그리고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요. 다 영원히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영생해요. 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사역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죄인이 받아야 될 채찍의 진노, 저주,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고통,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을 다 대신 받으셨고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대신 내려가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 대신 우리의 죄값을 갚는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도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정죄하고 죽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따뜻하고 자비로운 아버지의 얼굴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하나님을 거역한 망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축복받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중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 중에서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이 사건이 예수님으로 연결하면 무슨 사건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직접 예수님이 우리 허벅지 다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도뼈가 상징하는 자신의 꾀, 자신의 방법, 자신의 고집, 완고함, 너는 이제 그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환도뼈를 친다는 것은 자신의 무력함을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서 천국은 예수님이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인생이에요. 너희가 회개하면 이제 내가 너희의 삶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다스려 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 가정을 인도해 줄게.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면 주님이 들어오세요. 내가 주인 되어 내 힘으로 살던 삶에서 돌아서서 전적으로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고백할 때 주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 32장 사건에서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 진정한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원수가 사라지면 예,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치적인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원수가 있고 여러분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원수가 사라지면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내가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다 없어지면 나 혼자 살면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에서가 없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총을 체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환도뼈를 치세요. 주님은 환도뼈를 쳐서라도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거짓 우상을 깨뜨리고 나를 회개시키는 겁니다. 내 뜻이 꺾이고 내가 계획한 것이 막힐 때 우리는 괴롭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면 볼 때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환도뼈가 깨뜨려지고 주님을

번접한 인생은 부니엘의 아침 햇살이 펼쳐지는 진짜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자,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자,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어요. 저 동쪽에서 햇빛이 해가 떠오르면서 쫙 찬란하게 비치는데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직 문제가 하나 해결되지 않았지만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감격과 가슴 벅참과 희망이 펼쳐졌겠어요. 그래서 31절에 부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시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해가 돋았다는 것은 어둠이 지나고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문진 나루터에 선교사를 통해 오신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어둠이 지나고 부니엘의 아침 햇살이 시작되는 겁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최고의 역사가 이제 막 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려가 조선으로 바뀐다고 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바뀌면 될 것 같지만 정치인들도 죄성이 있는 인간인데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인습과 가난과 양반과 상놈과 천민으로 그렇게 신분을 차별하며 태어날 때 가난은 평생 가난해야 되고 태어날 때 종이면 영원히 종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역사, 부니엘의 아침 햇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생명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하는데 드디어 에서가 당도했어요. 400명의 칼창 군사와 당도해서 위풍당당하게 왔지만 에서가 한 행동이 무엇이에요? 야곱을 꼭 껴안고 볼을 맞대며 엉엉 소리내어 울며 내 동생아, 내 동생아, 원수와 같은 형제가 화해해요. 여러분, 그 에서가 이미 자기도 성공한 사람인데 그 뇌물 조금 받았다고 마음이 바뀐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을 만난 그 밤 주님이 에서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돌과 같이 완고한 마음을 녹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 왕의 마음을 녹일 때 느헤미야가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내 힘이 철저히 깨뜨려지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때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과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사망, 그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이 축복으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살 때 결국 그 캄캄한 불안과 두려움의 밤을 보내야 했지만 이제 푸니엘의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영광스러운 축복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뭘 보시고 무엇에 귀를 기울이세요? 스마트폰을 켜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 또 세상의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불안, 염려를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세상 뉴스 보면 결국 마음에는 스트레스만 더 커져요. 우리를 살리려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루의 첫 시각, 첫 시작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귀 기울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쓰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팔이 아프면 읽을 수도 있죠. 성경을 읽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고행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쌓는 것도 무의미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내 자아를 말씀 앞에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로운 얼굴, 부니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니엘의 아침 햇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인생의 어떤 에서의 위기를 만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포항 성동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 안에서

나의 환도뼈를 깨뜨리고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그 인생과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과 기쁨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따뜻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았겠죠. 감기 때문에 또 검진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양한 이유로 가셨을 텐데요. 이렇게 사람은 아프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튀르키예의 파묵할레라는 곳도 그런 마음들이 모였던 장소라고 합니다. 하얀 석회층 사이로 따뜻한 온천수가 흐르는 곳인데요. 로마 시대에는 병을 치료하려는 귀족들이 멀리서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이 있어요. 온천수 바로 옆에는 거대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찾아온 자리 옆에 죽음을 마주한 흔적이 함께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은 스스로 넘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기지 못한 죽음을 이긴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희망을 말할 수 있죠. 주님의 생명은 여전히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지친 하루 끝일지로다

해칠지라도 새로운 생명력을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힘내볼까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있다. 네, 오늘도 다들 평안하셨나요? 아,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어요. 지금도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퇴근길 또 빗길에 운전하시는 분들, 다들 운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또 기온이 많이 내려갔죠. 옷차림도 잘 하셔야 돼요. 갑자기 막 반팔 입으시다가 추워지면 감기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얇은 겉옷을 항상 챙기시면 좋겠고요. 바람도 지금 강하게 부니까요. 여러분들 건강 또 감기 걸리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까지 비가 예상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모두 채비 잘하시고 외출하시길 소망해요. 오늘 오프닝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우리 주님의 큰 능력을 알고 또 믿는 우리는 겁날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혹시 오늘 힘든 일이나 지친 하루의 끝자락에 계신 분들 계시다면요. 모두 주님 주시는 힘으로 또 생명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수요일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 중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포항 극동방송이라고 적으시면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 포항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이게 제목인데요. 그냥 포항 극동방송만 치셔도 상단에 라이브라고 지금 적혀 있는 그 유튜브 영상이 있을 겁니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김영진님께서 보내셨네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홍사영 피디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댓글 유튜브로 남겨주셨고요. 또 우리 헤븐호프TV님, 할렐루야. 좋아요 눌러주세요. 홍사영 피디님, 아나운서님, 샬롬. 그리고 우리 또 게스트분들의 이름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오늘 어떤 게스트가 나오시는지 백승조 찬양 사역자님 한동대 샬롬 축복합니다. 아,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애청자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오늘 그리고 또 유튜브로 이렇게 댓글 남기실 수 있고요. 출석 체크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보내실 수 있는데요. 우리 시그니처 출석 체크 이제 다들 아시죠? 그래도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까봐 오감완 오말완 오찬완 오찬완 5,000원 아니고요 5,000원 오늘 감사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오늘 찬양 완료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 저녁 시간이 됐잖아요. 많은 일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감사도 있었겠고요. 또 말씀 읽으신 분들 계실 것 같고요. 찬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오늘은 특별하게 유튜브로도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 8570번님께서 오감완 하시면서 강릉에는 단비가 내리네요. 하하. 하하가 아니라 과하지 않게를 지금 오타를 내신 거군요. 하나 위에 더 보내신 걸 제가 이제 확인했네요. 하하 웃으시는 줄 알았어요. 과하지 않게 비가 내리매 감사합니다. 홍사영 PD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강릉에서 청취하시는 분 반가워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전도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어전완, 어제 전도 완료 우리 4420번님 나눠주셨습니다. 카페에서 전도를 항상 하시는 분인데요. 단골로 오시는 손님, 근데 그 손님 불교 신자인데 교회 간 꿈을 본인이 꾸셨다고 해서 바로 전도를 이렇게 실행하시는 우리 4420번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항상 계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저희에게 참 많은 귀감이 됩니다. 4420번님 오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수요일 코너 지금 바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수요일에 가는 길을 너무나도 즐겁게 채워주고 있다는 그런 피드백들이 올라오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놀라운 찬양 속으로. 놀라운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찬양으로 노는 시간, 놀라운 찬양 속으로. 네, 놀찬. 이 시간은요, 다양한 찬양 퀴즈로 찬양을 익히면서 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6시는 찬양에 관한 퀴즈를 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도 나누고 즐겨보려고 하는데요. 청취자 참여 중요한 거 아시죠? 퀴즈라서요. 그래서 정답 맞히시고 또 정답 맞히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이렇게 하면 일석이조의 기쁨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수요일 저녁 6시를 책임지는 두 분 바로 모십니다. TF워십팀 백승조 형제 그리고 임예정 자매님이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두 분 평안하셨나요?
1: 네. 네. 며칠간 그렇게 덥더니 성령의 담비를 가득히 부어주셔서 이제는 추울 정도로.
0: 추우세요?
1: 네, 추울 정도로.
0: 그러네요.
1: 가득히 부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0: 옷이 좀 두꺼워 보이긴 해요.
1: 아, 근데 이게 사실 보시면 약간 구멍이 좀 뚫려 있거든요.
0: 아, 구멍이 좀 여름 니트인가 봐요.
1: 네, 맞아요.
0: 아, 그렇군요. 맞아요. 근데 옷 정말 잘 입어야 돼요.
1: 그러니까요.
0: 이 날씨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제가 갠가 봐요.
0: 감기 걸려가지고
1: 제가
0: 그러실 수 있죠.
1: 네.
0: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젊고 뭐 이렇게 나이 들고 상관없이 체력 관리도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1: 맞습니다. 비타민을 꼭 드셔야 됩니다.
0: 비타민 중요하죠. 네. 예정 씨는 좀 몸 괜찮으세요?
2: 저는 팔팔합니다.
0: 팔팔해요. 아, 다행이에요. 좀 어리시죠.
1: 대단하더라고. 어제도 뭐 새벽 5시까지 바다에 갔다. 새벽
0: 왜요?
1: 5시에 바다를 갔다고?
0: 왜 갑자기 바다를 갔어요?
2: 리플래시가 필요해가지고.
0: 어떡해. 뭐가 그렇게 힘들어. 우리 형제님이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TF워십팀에서.
1: 주요.
0: 네. 네. 저희 두 분이 워십팀에서 이렇게 한동대학교의 찬양 네. 팀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너무나도 그 섬기시는 모습이 또 열정이 멋지십니다.
1: 아멘입니다.
0: 우리 또 찬양 팀원 다른 분들도 혹시 또 시간이 되시면 오셔도 그럼요. 좋을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도
1: 그럼요.
0: 드네요.
1: 그럼요, 그럼요.
0: 몇 분 정도가 계시다고요?
1: 저희 이제 12명
0: 있죠.
1: 네, 예배 팀만 12명 있습니다.
0: 멋있어요. 네. 더 부흥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아멘. 우리 유튜브로 지금 출석 체크 해주셨네요. 우리 한윤희님. 와. 오 말완 오늘 말씀할요. 어디 본문을 읽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환영하고요. 또 무궁화꽃이 피었음 습까지가 아이디예요. 습. 네.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저희도 너무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저희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수요일 저녁을 또 퇴근길을 채워 드리려고 하는데요.
1: 네.
0: 은혜로 가득해야 하잖아요.
1: 아멘.
0: 오늘의 찬양 주제 궁금합니다.
1: 네. 놀라운 찬양 속으로 오늘의 찬양 주제는요.
0: 네.
1: 기다림입니다.
0: 기다림.
1: 네.
0: 기다림이요?
1: 네. 이번 달이 이제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나누고 싶은데요.
0: 가정의 달의 기다림?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제가 가정을 생각했을 때 이
0: 네.
1: 가정 안에서 사랑의 크기만큼이나 기다림이 정말 필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사랑의 크기만큼의 기다림이 또 필요하다고요.
1: 네. 왜냐면은 우리 가족이라는 거는 세상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서로 바라보는 관계잖아요.
0: 네.
1: 그래서 서로의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연약함과 부족함도 굉장히 선명하게 보게 되는데요.
0: 네.
1: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기다리는 일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1: 그죠.
0: 사실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우리 예정 씨는 네. 형제 남매잖아요.
2: 맞습니다.
0: 우리 남매인데 오빠가 있으시죠?
2: 네, 오빠랑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두 분이서 학교 같이 다니는 건 좀 어때요? 계속 붙어 있으면
2: 맞아요. 네, 제가 오빠를 따라서 와가지고
0: 네, 오빠 좋아하는 분이요. 오, 좋다.
1: 사이가 좋아요.
0: 사이가 좋아요?
1: 네.
0: 이렇게 남들이 말해주는 그런 사이가 좋다고 하는 거면 진짜 좋으실 것
1: 네,
0: 같은데.
1: 네, 네. 예정이가 많이 받아주더라고요.
0: 오빠를
2: 오래 참고 네, 기다림이 또 네, 좋더라고요.
0: 아, 오늘의 이 찬양의 주제 기다림인데 실천하고 계시군요.
2: 열심히
0: 삶 속에서.
2: 실천 중입니다.
0: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찬양 은혜롭게 좀 부르면서 저도
1: 네네네.
0: 이 방송

0: 임하려고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찬양 어떤 찬양일까요, 형제님?
1: 네, 첫 번째 찬양은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0: 하나님의 열심.
1: 네.
0: 이 하나님의 열심을 선곡한 이유가 궁금해요.
1: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가정 안에서 내 기준과 판단으로 가족들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고,
0: 네.
1: 그렇게부터 오는 혈기와 어떤 상처의 말로 서로를 대할 때가 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뭔가 내 열심으로 가족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한 사람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더 신뢰해야 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내가 네.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래서 기다림.
1: 그래,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뭔가 내 기준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참 내가 되고 참 모두가 되면 좋겠다.
0: 아멘.
1: 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아멘입니다. 와, 오늘 이 기다림을 주제로 저희가 찬양 두 곡을 또 준비했고요.
1: 네.
0: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될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8373번님께서요. 오늘 오찬환 우리 두 분 게스트 우리 오늘 오찬환을 두 분 게스트와 함께 하려고 기다렸어요.
1: 기다려주셨어요.
0: 그럼 이 방송 저희가 찬양 함께 부르고 나면 오찬환 한 번 더 남기시는 거죠, 우리 8373번님? 아, 기다리셨다니까 너무 또
1: 그러니까요,
0: 저도 기분이
1: 감사하네요.
0: 좋네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7694번님께서요. 오감환 오늘 감사 완료 외치러 왔습니다.
1: 와우.
0: 비 오는 날 듣는 복음화 사역만큼 좋은 BGM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길을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샬롬. 이래 비 오는 날에는 좀 감성 있게
1: 그쵸.
0: 해야 되잖아요. 제가 좀 감성 DJ로 이제부터 노력해보려고 하겠습니다.
1: 바로 말투가 바뀌었네요.
0: 조금 조용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비 오니까. 아, 네,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기다림을 주제로
1: 네.
0: 찬양 불러보는데요. 하나님의 네. 열심이 첫 찬양이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오늘도 퀴즈가 근데 준비되어 있어요.
1: 있습니다.
0: 이 라이브 찬양을 통한 퀴즈가 준비되는데요. 어떤 퀴즈가 준비됐을지 먼저 퀴즈 먼저
1: 네.
0: 들어볼까요?
1: 네. 놀라운 찬양 속으로 첫 번째 퀴즈 제목은요.
0: 네.
1: 하나님의 열심.
0: 어. 제목 그대로.
1: 네.
0: 하나님의 열심 좋습니다. 어떤 퀴즈일까요?
1: 네,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0: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1: 네.
0: 어떻게 대하실까?
1: 네.
0: 객관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1: 객관식으로 드리죠.
0: 세 개인데요.
1: 네.
0: 1번은
1: 멀어지신다.
0: 우리가 포기할 때 같이 멀어지신다.
1: 네.
0: 2번은요?
1: 조건을 보신다.
0: 아, 조건. 나의 네. 그런 조건을 보시면서 네. 기다릴지 말지, 네, 멀어질지 말지. 3번은요?
1: 기다리시고 붙드신다.
0: 네, 기다리시고 붙드신다. 네, 오늘 찬양이 하나님의 열심이고요.
1: 네.
0: 퀴즈 제목도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1: 맞습니다.
0: 이 퀴즈 속에 찬양 속에 네. 퀴즈에 대한 힌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 정답이 있습니다.
0: 네, 오늘 찬양 여러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1번 멀어지신다. 2번 조건을 보신다. 3번 기다리시고 붙드신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오늘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훈훈한 두 분 보실 수 있습니다.
1: 순조
0: 형제 예정자매 너무나도 선남 선녀세요. 그렇게 같이 오셔서 네, 눈으로도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할렐루야.
0: 네, 귀로도 들으시는 분들도 환영하고요. 보이는 라디오 진행된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찬양 지금 바로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1: 좋습니다.
0: 예정 씨의 반주로 시작합니다.
1: 네.

0: 아멘, 아멘입니다. 와, 오늘 찬양 하나님의 열심.
1: 네.
0: 아, 기다림을 주제로
1: 네.
0: 이렇게 저희가 올려드렸는데요.
1: 맞습니다.
0: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도 잊지 않고
1: 네.
0: 기억하고 계시고요. 또
1: 맞습니다.
0: 계속해서 저희를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또
1: 네.
0: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긍휼을 베푸시죠.
1: 아멘, 아멘.
0: 이 찬양 오늘 너무 은혜롭게 지금 듣고 있는데요.
1: 네.
0: 두 분은 좀이 찬양 부르시면서 어땠는지, 하나님의 열심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형제님.
1: 그 기다리는 마음을 참 어찌할 바 몰라서
0: 네.
1: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까? 그 답답함과 그 괜히 억울하고 내그 귀를 열지 않는 답답함을
0: 네.
1: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치환해서 해소할 수 있구나.
0: 네네.
1: 예, 그리고
0: 오.
1: 하나님께서 그걸 가져가 주시는구나. 그리고 기다리는 나의 모습을 또 어여삐 여겨 주시는구나. 이런
0: 네.
1: 마음을 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찬양을 통해서요.
0: 아멘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절대
1: 네.
0: 잊지 않으십니다.
1: 맞습니다.
0: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1: 아멘.
0: 우리 예정자매는 이
2: 네.
0: 찬양 부르시면서 가사 하나하나 곱씹으시면서 좀 어떤
2: 네.
0: 느낌을 받으셨나요?
2: 저는 이 찬양을 또 준비하면서 부르면서 나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는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은데요.
0: 네.
2: 저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 순간이 어쩌면 아무도 보지 않은 그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0: 네.
2: 그것도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0: 맞아요.
2: 하시는
1: 아멘.
2: 게 너무나 위로가 됐습니다.
0: 아멘입니다. 네, 오늘 저도 막 위로를 받고 있는데요. 8493번님께서요. 정답 보내시면서

0: 기다리 오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답을 말할 뻔했어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보이는 라디오 어디서 가서 보는지 보이지 않네요 하셨는데요. 우리 8493번님 애플리케이션으로 보실 순 없고요. 우리가 유튜브 채널에 직접 들어가셔야
1: 네,
0: 합니다.
1: 유튜브입니다.
0: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포항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됩니다.
1: 네.
0: 네, 주소를 저희가 여기는 아직 그 달아놓지 않아서요. 유튜브 직접 들어가셔서 포항극동방송 이렇게 검색하시고 라이브로 진행되는 유튜브 들어오시면 됩니다.
1: 네.
0: 우리 또 7656번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자녀 삼아 주심을 찬양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입니다. 또 7443번님께서도요, 수요예배 드리려고요 하시면서 이렇게 정답 올리셨고요. 우리 8038번님, 기다림이란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선물이 찾아오는 시간을 아름답게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복음화 사형을 기다리는 이 시간, 제겐 가장 설레는 선물입니다 하시면서 정답까지 맞히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메시지를. 오늘 찬양이 따뜻하고 위로가
1: 그러네요.
0: 되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따뜻한 은혜도 묵상을 나눠주시는 것
1: 아유,
0: 같아요. 이 시간 좀
1: 감사합니다.
0: 기다려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퀴즈를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1: 네.
0: 지금 다시 한번 퀴즈 말씀드릴게요.
1: 네. 놀라운 찬양 속으로 첫 번째 퀴즈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이었고요.
0: 네.
1: 질문을 드렸었죠.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0: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1: 네.
0: 1번은요?
1: 멀어지신다.
0: 2번은요?
1: 조건을 보신다.
0: 3번은요?
1: 기다리시고 붙드신다.
0: 오! 네. 1번, 2번, 3번 중에 정답이 있죠.
1: 네.
0: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1번 멀어지신다. 2번 조건을 보신다. 3번 기다리고 붙드신다. 네, 오늘 또 비도 오고
1: 그렇죠.
0: 해서 저희가 또 격려되는 위로되는
1: 네.
0: 찬양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1: 네.
0: 그래서 퀴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 맞습니다.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네.
0: 유튜브로도 댓글 남겨주세요. 그런데 샵 9030으로 보내시면 더 좋습니다.
1: 그렇죠.
0: 네, 저희가 찬양 한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리는데요. 오늘 또 성령의 단비라고 비를 표현하신 분이 계셔서요.
1: 네.
0: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0: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야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잇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 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송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 감사드립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네.
1: 오늘은 수요일 코너, 어떤 코너죠?
2: 놀라운
1: 찬양 속으로. 네, 오늘 놀라운 찬양 속으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2: 네.
1: 저희가 방금 전에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네. 찬양을 불렀고요.
2: 맞습니다.
1: 퀴즈를 드렸어요.
2: 퀴즈를 드렸죠.
1: 어떤 퀴즈였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2: 네, 하나님의 열심 퀴즈였고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질문 드렸죠.
1: 네. 그래서 1번이
2: 멀어지신다.
1: 2번이
2: 조건을 보신다.
1: 3번은요?
2: 기다리시고 붙드신다.
1: 정답 몇 번일까요?
2: 3번입니다.
1: 3번. 네, 오늘 정답 맞히신 분 우리 832번님.
2: 와우.
1: 첫 번째로 정답을 맞히셨어요.
2: 와우.
1: 또 8038번님도 정답 맞히셨고요. 7656번님도 또 7443번님도
2: 와우.
1: 정답이십니다. 또 8493번님 오늘은 8로 시작하는 네 자리 번호가 많으세요. 네, 기다리고 붙드신다입니다. 3번 정답. 또 8373번님 오찬환 하시면서 오찬환과 함께 아까 전에 댓글 남겨주셨어요. 이 찬양과 함께 오찬환 남기신다고 네. 했는데 오찬환과 함께 정답은 3번입니다.
2: 와우.
1: 듣는 동안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2: 와,
1: 시간이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하트까지 보내주셨어요. 우리 같이 하트를 날려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5297번님도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정답. 아, 기다리고 붙드신다. 비슷하죠?
2: 네.
1: 비슷해요. 또 9416번님. 네, 오가만 하시면서 3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8387번님. 이분도 8번으로 시작하세요.
2: 와, 오늘 8번.
1: 네, 오늘 8의 잔치입니다.
2: 네.
1: 홍PD님. 오랜만에 접속했습니다. 서울도 비가 오는데 포항에도 비가 오는군요.
2: 와, 서울에서 들어오셨나봐요.
1: 네. 아, 정답은 안 보내셨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딩동댕을. 네, 오랜만에 이렇게 접속하셔서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2: 환영합니다.
1: 제가 딩동댕을 네, 쳐드렸습니다. 서울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2: 와.
1: 야, 오늘 또 전국적으로 비가 와서
2: 그쵸.
1: 내일까지 서울도 비가 올까요? 네, 내일도 네, 남겨주세요. 우리 들어오셔서 서울에서. 네, 다들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지금 진행 중이라서요. 유튜브로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했어요.
2: 와우.
1: 감사합니다. 김희수님께서 저희가 구독하면 이 보이는 라디오가 시작될 때 네. 알림이 가요.
2: 아,
1: 그래서
2: 그렇죠.
1: 여러분들께서 사실 수요일날 보이는 라디오를 켤 때도 있고 안 켤 때도 있거든요.
2: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알림을 받아보고 싶다.

0: 보이는 라디오 놓치지 않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구독과 네. 좋아요 네.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알림을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1: 네.
0: 오, 또 방금 우리 은숙 56번님께서 와 극동방송 구독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홍순욱님께서 반갑습니다. 승조 형제님
1: 안녕하십니까.
0: 네 하셨고요. 우리 룰루님께서는요 홍PD님 저는 오키나와 다녀왔습니다. 와 해외여행 갔다 오셨군요. 행복하셨겠어요.
1: 우와 부럽습니다.
0: 네 저희도 가고 싶네요. 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열심 네. 찬양 부르면서 정답은 3번이었죠.
1: 맞습니다.
0: 네,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네. 가정이라서 또 가정의 달에 필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 네 맞습니다.
0: 하나님의 열심에서 또 이 찬양에서 저희가 배울 만한 그런 좀 자세가 있을까요? 가정에서 이러한 내가 자세를 가지고 가야 한다.
1: 네. 이게 결국에는 가정이라는 게 이제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데
0: 네.
1: 그게 나로부터 오는 사랑에서 바라보느냐 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게 통제가 될 수 있고 네. 또 억압이 될 수 있겠구나.
0: 그리고 내 마음도 힘들어지죠.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네. 또 기다리는 마음 주님이 우리 기다려주신 것처럼 나도
1: 맞습니다.
0: 사람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1: 네,
0: 내가
1: 그렇죠.
0: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1: 맞습니다.
0: 그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이 5월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두 분 뽑아봤어요.
1: 와우.
0: 지금 바로 발표합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은요 뒷자리 번호 7443번님 그리고 8로 시작해요.
1: 와우.
0: 두구두구 오늘 두구두구 8번이 많았거든요.
1: 과연
0: 8038번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7443번님 8038번님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두 번째 찬양도 바로 이어가 보려고 해요.
1: 네 맞습니다.
0: 기다림이 주제인데요.
1: 네.
0: 두 번째 찬양은 어떤 찬양이죠?
1: 두 번째 찬양 제목이 뭐였죠?
2: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1: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0: 지금까지 지내온 것.
1: 네.
0: 이 찬양은 저희가 연말에 좀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어떤 네 저희가 기다림을 이 찬양에서 느낄까요?
1: 이게 참 가정이 깨어지는
0: 네.
1: 깨어지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죄 때문이잖아요. 이제 아담 때부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0: 맞아요.
1: 그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두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의 눈보다 판단과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그래서
0: 네.
1: 그 결과로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의 약점과 허물을 또 공격하게 되고 또 미움과 분노, 상처 그리고 갈등이 가정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0: 이 죄 때문에 원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죠?
1: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0: 네.
1: 보내셔서 그 복음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죠.
0: 네.
1: 그래서 이 참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0: 네.
1: 비판보다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배우게 되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상대의 단점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숨겨두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보석 같은 모습들을 발견하게도 되고요.
0: 네.
1: 네.
0: 그 십자가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됐고요.
1: 맞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다시 회복될 수 있고요.
1: 아멘.
0: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를 품고 또 세워주는 사랑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이 기다림 찬양을 함께
1: 네.
0: 불러보면 될까요?
1: 좋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1: 네.
0: 퀴즈를 먼저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0: 네, 저희가 항상 퀴즈를 두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0: 퀴즈 문제 드립니다.
1: 예. 네, 오늘 함께 나눌 두 번째 퀴즈 제목은요.
0: 네.
1: 십계명을 찾아줘.
0: 십계명이 나왔습니다.
1: 네.
0: 여러분 네 어떤 퀴즈일까요?
1: 네 저희가 5월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기다림에 대한 찬양들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가정에서도 기다림의 자세가

0: 참 필요함을 알게 됐죠.
1: 네.
0: 그래서 10계명에 가정에 관련된 계명이 한 가지 나옵니다.
1: 네. 그 계명이 뭐죠?
0: 내 부모를 공경하라.
1: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가정에선 빠질 수가 없어요.
0: 그렇죠.
1: 제가 또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저 가정의 달 이렇게 나눠봤고요.
0: 네.
1: 서로서로 가까운 관계일수록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품어줘야 된다.
0: 맞습니다.
1: 근데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거든요.
0: 맞습니다.
1: 네. 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참고 네. 기다리고 또 주님이 부모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네, 그렇게 저희에게 훈계를 하실까. 그래서 네,
0: 맞습니다.
1: 내 부모를 공경하라.
0: 네.
1: 이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일지.
0: 맞습니다. 몇 번째 계명인지.
1: 네, 여러분들께서 맞히시면 됩니다.
0: 네.
1: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위치해 있고요.
0: 네.
1: 몇 번째 계명이에요.
0: 몇 번째인지요?
1: 네, 몇 번째인지 그냥 숫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0: 네.
1: 1부터 10까지.
0: 그렇죠.
1: 네, 객관식 보기는 1부터 10까지고요.
0: 네.
1: 여러분들께서 해당되는 그 10계명의 번호를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돼요.
0: 네.
1: 1계명이면 1번, 2계명이면 2번.
0: 그렇죠.
1: 네, 그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0: 네.
1: 네, 이 10계명 여러분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생각하시면서 또 저희가 이 찬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지금까지 지내온 거. 우리 기다림의 주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생각하면서 찬양 함께 올려드려요.
0: 네.

0: 아멘.
1: 아멘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죠.
0: 아멘, 아멘.
1: 네, 또 우리 가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항상 역사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0: 아멘입니다.
1: 네, 오늘 저희가 퀴즈를 드렸어요.
0: 네.
1: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희가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선택했고
0: 그렇죠.
1: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0: 네.
1: 이 부분이 과연 몇 번째 계명일지
0: 몇 번째 계명인가요?
1: 네, 그것이 바로 퀴즈였습니다.
0: 네.
1: 지금 오답이 나오고 있어요. 아, 헷갈리죠 이거?
2: 쉽지 않네.
1: 헷갈려요. 그런데 힌트를 좀 드리자면
0: 네.
1: 1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정의한 계명이고요
0: 네.

0: 5번부터 10번까지는요 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정의한 그런 개명이에요. 네. 아우 막 지금 오답이 계속 올라와요. 네 여러분들 지금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책 맨 뒤에 있습니다. 성경책 지금 찾아보셔도 되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과연 몇 번째 계명일까요? 네, 객관식은 10개죠. 10개. 1번부터 10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내시면 됩니다.
1: 네.
0: 샵 90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1: 네.
0: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어요. 오늘은 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이니까요.
1: 네.
0: 지금 바로 유튜브로도 댓글 남겨주세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방금 찬양 부르면서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항상 출석 때 그 줄임말이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줄임말. 뭘까요? 네, 뭘까요?
1: 말완.
0: 항상 들으셨던 분들이면 지금 좀 힌트를 얻어 가실 테고요.
1: 네.
0: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10계명 중에 한 가지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과연 몇 번째일까요?
1: 와우.
0: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몇 번째입니다. 이렇게 숫자만 남겨주셔도 돼요.
1: 숫자만 남겨주시면
0: 네.
1: 됩니다.
0: 1부터 10까지가 여러분들 복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 네.
0: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030으로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예라모십의 오 신실하신 주.
1: 오,
0: 오
1: 신실하신
0: 신실하신 주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퀴즈가 있었어요.
1: 네.
0: 10계명을 찾아줘.
1: 찾아줘.
0: 그래서 퀴즈 뭐였는지 한번더 말씀해 주시죠.

0: 네. 십계명의 가정과 관련된 계명이 한 가지 나오죠.
1: 맞습니다.
0: 내 부모를 공경하라.
1: 내 부모를
0: 네.
1: 공경하라.
0: 이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었는지
1: 네.
0: 맞춰주시면 되는 퀴즈였습니다.
1: 몇 번째 계명일까요? 네, 십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있는 거 다들 아십니다. 근데
0: 네.
1: 그게 몇 번째인지는 너무
0: 몇
1: 헷갈려요.
0: 번째인가요?
1: 네. 몇 번째일까요? 저희 정답을 바로 말씀해 주시죠.
0: 네, 바로
1: 네.
0: 다섯 번째입니다.
1: 다섯 번째
0: 네.
1: 정답입니다. 네, 오늘 지금 정답자가 많아요. 근데 그
0: 네.
1: 전엔 오답자도 있었어요. 솔직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아, 우리 7511번님, 6번. 아, 아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찬양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가정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하셨는데. 아, 근데 뒤에 5번이라고 보내셨네요.
0: 아, 다시 보내주셨네요.
1: 아, 발견했어요. 다행입니다.
0: 와우.
1: 네, 그리고 5297번님. 아, 네 번째. 오늘 오답자가 갑자기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괜찮아요. 십계명은 저희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가지고.
0: 그렇죠.
1: 네, 아쉽지만 오답이었고요. 우리 8387번님 정답! 제5계명이요. 정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4282번님께서요. 오늘 감사 완료. 오랜만에 비가 오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0: 아유,
1: 오늘
0: 감기
1: 저녁도
0: 조심하세요.
1: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0: 아,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우리 8373번님. 정답은 5계명입니다.
0: 오개명.
1: 정답이고요. 9416번님도 정답
0: 와우.
1: 맞히셨습니다. 6406번님, 제5계명입니다. 하트 보내셨어요. 우리 8570번님, 5번. 1287번님, 5계명, 수요예배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수요예배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0: 그러니까요.
1: 우리 3269번님은 5계명입니다. 정답 맞히시면서 돌아가신 엄마가 많이 생각나고 보고 싶네요. 네. 사실, 이 가정의 달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나시는
0: 네,
1: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저희가 또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0: 맞습니다.
1: 또 무엇보다 우리의 참되신 부모, 아버지는요,
0: 네,
1: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0: 맞습니다.
1: 아버지를 늘 의지하면서 또 그렇게 힘을 내시면서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우리 3269번님, 먼저 정답 맞히셔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물 당첨자랑 먼저 말씀드려요.
0: 와우. 와우.
1: 3269번님 선물 당첨되셨고요. 또 1204번님 5계명 처음으로 참여하네요.
0: 오.
1: 네, 아, 진행을 참 재밌게 하세요. 아,
0: 아,
1: 감사합니다.
0: 아이고.
1: 네, 우리 7656번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0: 5번 부모를
1: 네.
0: 공경하라. 저는 중학교 아들이라서 항상 밥을 주며 항상 사랑으로 이끌어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사랑합니다.
0: 사랑합니다.
1: 하셨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0: 아,
1: 5번이었죠.
0: 5번입니다, 5번.
1: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기다림을 주제로 또
0: 네,
1: 가정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0: 맞습니다.
1: 마지막으로 후렴만 잠깐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후렴 올려드리고, 네, 정답자 발표할게요. 선물 당첨자.
0: 네.
1: 네.

0: 우리의 참되신 아버지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 가정 속에서도 사랑과 기다림이 넘쳐나는 저녁이길 소망해요. 아멘.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0: 네, 아까 전에 일단 말씀드린
1: 그렇죠.
0: 네, 우리 3269번님 네. 그리고 8387번님 또 6406번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선물 받으실 축하드립니다. 수 있는 주소와 이름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주소와 이름 샵 9030으로 보내주세요. 6 4

0: 0606번님 그리고 8387번입니다.
1: 와우.
0: 네, 오늘도 너무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1: 네.
0: 여러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마지막으로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1: 네,
0: 것 같아요.
1: 참 그 기다림의 시간이 서로를 살리고 세워가는 과정인데요. 참 그 시간이

0: 저도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기다림에 네. 대해서 다시 묵상하고 또 그래서 다시 앞으로 올 기다림들을 기쁨으로 한번 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은혜롭게 채워주신 우리 TF워심팀 백승조 형제 그리고 임예정 자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기다림을 주제로 저희가 찬양 올려드렸는데요. 남은 저녁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이 넘치시길 또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그 시간들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다른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로 죄인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게 함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영혼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된 것들이 있으시죠. 매일 아침밥을 챙겨주시는 어머니의 손길이 그때는 귀찮고 불만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어보니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면 할수록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게 되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된 것. 그때는 놓쳤으나 지금은 꼭 붙잡는 것.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후회함이 없도록 사랑하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와 사랑의 눈길로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의 눈길로 우리 가족과 지체들,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대우받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섬기고 나를 비방하고 해하는 자들까지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간관계로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상처 주면서 상처 받았다고 생각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보다 힘든 지체를 찾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스승도 의인도 할 수 없는 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스승이시죠.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분. 우리는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났으니 이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며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행복하세요.

0: 저는 포항 선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하민 권사입니다. 네,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고통방송을 듣지 않으면 제가 영원히 목마르고 배고픈 것 같아서 거의 매일 그냥 공기와 같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전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섬길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겠다 싶어서 또 북한까지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북한에도 보니까 동포들이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형편이 안 돼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부의 두랩돈을 기이 받으셨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그냥 무심코 마시는 그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심는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 것 같아가지고 아,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린다고 항상 멘트에 나오듯이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극동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휴대폰 들고 그냥 눌러주시고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한 구자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극동방송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목마르고 배가 고픈 것 같다는 박하민 권사님은 그렇기에 극동방송의 전파가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두렵돈 과부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과부의 두렵돈과 같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극동방송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가능케 합니다. 전파 선교사,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포항 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본문을 그렇게 정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생명길을 걷는 것이고 가장 온전한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삶의 부분과 환경의 부분을 바꿔갈 수 있는 역사가 꼭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왜요? 가정에는 조건이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가정에 문제되었다는 것은 가정에 사랑보다 조건이 커질 때 가정이 문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공동체이든 먼저 따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건입니다. 그런데 가정만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한한 사랑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가정되어질 때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들이 녹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 누구나 어린 시절 아리아리한 감정들이 느껴져요. 왜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희로애락의 모든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아리한 부분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은 여러분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때 마지막 성혼 선언을 하고 나서 마지막 선포를 할때 선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딸을 시집 보내고 조금 딸이 힘들다 그러면 그 부모가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만 헤어지고 돌아와라. 내가 책임질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신앙인의 가치가 함몰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르신들 그렇게 살았다면 이혼하지 않고 살 부부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50세 이상은 한 분도, 아니 50세, 60세 이상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성격 차이, 그때 성격 차이로 다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 이것은 사명이고 책임이다. 내가 목숨이 다할지라도 내가 견뎌내면 자식들이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다 견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고는 세상의 가치로 완전히 우리의 사고가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지 못하고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기도 많이 해도 똑같습니다. 성경 많이 읽어도 똑같습니다. 그게 오늘의 안타까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가정은 단순히 우리가 함께 모여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이고 사랑을 배우는 학교이고 위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안식처입니다. 지구상에 80억 정도의 사람이 산다고 합니다.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국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없다면 인간 사회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든지 어느 공동체이든지 아무리 대단해도 가정을 대신할 곳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만큼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으로 녹여내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여내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그것을 녹여낼 수 있어요. 녹여낼 때 그때 진짜 우리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를 느낄 수 있고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느 입양아가 6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고 그리고 장성에서 미국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말을 다 잊어버렸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추억조차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인타운을 지나가다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김치를 딱 집어서 입에 넣는 순간 그렇게 김치가 입맛에 딱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런 김치가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졌답니다. 한국말을 잊어버렸지만은 몸이 음식 맛을 기억한 거예요. 어린 시절 고향의 맛을 기억하듯이 하나님을 만났던 영혼들은 결국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새신자들 가운데, 등록한 새신자들 가운데 70%에서 80%가 다 어린 시절 교회 학교를 갔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그 김치의 기억처럼 그 교회 학교를 갔던 그 시간 나는 잘 모르지만 다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영의 기억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그 6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김치 맛을 보고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 것처럼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교회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면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눈을 부릅뜨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사단은 잘 알아요. 가정만 무너뜨리면 이 땅에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와 가정을 무너뜨렸고요. 또한 가인의 마음에 시기심을 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탄이. 여러분 분노하며 진짜 독하게 막 싸우고 악하게 하는 것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보면 부부싸움을 할 때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렇게 없어서 못 산다고 결혼했는데 그렇게 마귀같이 싸울까요? 감정 때문에 그럴까요? 오름의 문제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영적인 일입니다.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버렸어요. 이미 마음이 뺏겼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가 안 됩니까? 영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알아요. 내 기분이 상했고 내 상처가 입었고 내가 억울했고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한다. No. 깊이 들어가 보세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죄가 지배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인이에요. 그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길 원해요. 파괴시키길 원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없어지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그래요. 사랑의 반대말을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예요. 무관심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에요. 죄예요. 무관심과 미움은 죄의 현상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현상을 가지고 마치 실제처럼 생각해요. 죄가 여러분 통제가 되어지고 사랑이 내 마음속을 지배하면요. 미움이 없어져요. 시기가 없어져요. 다툼이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무슨 문제로 봅니까? 육적인 문제를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상처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만 잘하면 해결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당신이 잘해봐요.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미안하지만 영적인 문제가 회복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다양합니다. 부부 사이 관계를 깨뜨리고요. 그리고 각 사람이 죄에 빠지게 해서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같이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지금 지저분하고 더럽고 타락된지 몰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가치를 따라가서 그 안에 세상가치를 다 집어넣어요.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유혹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한 여자가 하면 살아. 애인도 있어야지. 뭐 있다고 소리하면서 희한한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누구의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왜요? 그래야만 간단하게 가정이 파괴되어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일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뭐 하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안 하면 여러분 결국 영적인 일이

적인 일이 되면 이건 해결이 안 되고 끊임없이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곡기에서 아무 짓도 못해요.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끊임없이 가정을 세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세요. 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는 여러분 사람에 대한 개념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지 말란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가정을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정을 바로 세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가정은 바로 서게 되고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튼튼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그것을 이기고 승리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시편 오늘 보면 128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물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만큼 믿음을 가지는 게 믿음 생활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받으시는 그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대 믿음을 이야기해요. 절대 믿음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절대 순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본문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아브라함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지만은 이삭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뭐예요? 경외. 그것이 경외예요. 경외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절대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등 들은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지 물이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물도 구하기 쉬운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순종했어요. 누가 떠났습니까? 물을 하인들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연회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물 마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포도주 첫 부대를 열 때 첫 잔을 딱 받아서 이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니까 결혼식에 내어라. 이것은 나쁜 포도주니까 내면 안 된다. 그렇게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잔치자리가 물을 익었다 그럴지라도 그 연회장이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했다고 가정할지라도 물과 포도주를 구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순종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인들이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를 변한 역사가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난강불락에 성리였는데 어떻게 그 백성들이 그렇게 줄지어가지고 줄을 서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제7일 일곱 바퀴 돌고 제사장 나팔 소리에 의해서 외칠 때 무너진다. 이것은 여러분 작전도 아닙니다. 이런 작전을 하면 큰일 나요. 다 목살땡해라 말이에요 이게. 이건 뭐 전쟁에서 상식적으로 어린아이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마지막 외쳤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절대 순종 가운데. 오늘도 똑같아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인데 주인 되셔야만 순종해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께 이끌림받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만이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 내 판단, 내 기준, 내 생각이 주님보다 훨씬 더 앞서요. 내 안에서. 그래서 순종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못 내려놔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됩니까? 성경에 반드시 나왔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저도 안 되는데 노력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돼? 주님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가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 온전한 가정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집사람이 이게 안 되고요. 우리 남편이 이게 안 되고요. 이게 문제고요. 저게 문제고요. 그렇게 되니까 가정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내가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는 그 남편이 주님이 생각하는 그 남편으로 바뀌어진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아내가 주님이 생각하는 그 아내로 바뀌어져요. 그때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부부가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 자아예요. 내가 생각한 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한두 번 해봤죠. 그런데 끝까지 순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해봤는데 주님 안 됩디다. 우리 집사람은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아이고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 순종은 끝까지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의 기적은 그래요. 한 바퀴 돌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면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왜?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6일 동안 6바퀴 돌고 마지막은 7바퀴 돌고 7일날 외쳐야 돼요. 그거 힘든단 말입니다. 물 떠서 독이 채우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독이 비어 있으니까 채우면 돼요. 그런데 그 물을 떠서 현장에 갖다 주는 건 여러분 이건 못해요. 이건 못해요. 그런데 하인들이 끝까지 순종할 때 그 역사가 그 잔치자리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누가 가장 중요할까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되어지면 자녀들의 믿음은 더볼 것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모는 절대 믿음으로 말씀에 딱 굳게 서서 하나님이 하신다. 걱정하지 마. 환경 보지 마. 상황 보지 마. 하나님 살아계셔 고백하고 나가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럼 그 믿음을 누가 배웁니까? 자녀가 교훈으로 그대로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의 교부제, 신앙의 교과서예요. 그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자녀가 살아가요. 제가 이제 후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집사람하고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반듯하게 말씀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고 갔을 텐데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갈 수 없잖아요. 늦진 않아요. 왜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신앙의 교부자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고백을, 그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가 자녀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롯이 선택한 환경이 훨씬 더 풍요롭고 좋았습니다. 에덴 같았어요. 그 반대 방향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헤브론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롯의 가정은 아무것도 없이 쫄딱 망했고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어지고 그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니까 그의 가정은 믿음의 조상의 가정으로 계속적으로 미움을 이어받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27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어때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내 삶의 실체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내가 무엇을 이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하찮아진 하나님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찮아진 하나님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전부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루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시편 128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꼭 집어
남편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28편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내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남자가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가정 보면 아내의 믿음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남편의 믿음이 더 좋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신앙의 가장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신앙으로 가정이 이끌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은 여러분 몸 같아요. 작은 부분이 아프면 전부가 아픕니다. 몸의 한 부분은 몸의 전체가 아픈 것처럼 똑같아요. 다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남편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와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남편의 역할이에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포도나무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받는 아내는 가정의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기쁨이 되어질 때 그 아내는 남편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지고 자녀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져요. 아내의 행복은 그 한 사람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행복이 가정 전체 구성원에게 다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빵긋빵긋 웃고 있는 가정은 다 식구들이 집에 빨리 들어가기를 원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갈매기 두 개를 딱 그리고 늘 눈에 힘을 주고 있다면 남편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파트 밑에 여러분 차를 딱 세우고 거기서 핸드폰 보고 안 들어가요, 사람들이. 왜요? 쌍심지를 딱 키고 집에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과일나무는 굉장히 예민해요.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벌레가 먹고 수확량이 확 줄어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조금만 사랑으로 신경 쓰지 않으면 아내는 병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남편이 신경 써주는 만큼 열매가 크고 수확량이 많아요. 그게 아내예요. 결국 아내가 쌍심지를 다 키우고 있다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예, 남편 책임이에요. 남편.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남편들은 다 잘하고 있죠. 세 명만 아멘 했는 거예요. 세 부분을 잘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람나무는 생명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어린 감람나무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가 되어지면 가정에는 미래고요, 하나님께는 그들이 희망이 되어집니다. 요즘 드는 생각이 있어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신앙의 건강한 다음 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참 복 중의 복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두는 것, 이것보다 축복이 없구나. 쉽지 않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하나를 세상에 두는 것 정말 힘든 일이에요. 진짜 눈물로 기도하고요. 우리가 신앙의 교과서로 우리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때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그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진짜 행복은 여러분 얼마나 가졌고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진짜 인간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아무리 여행이 좋아도 어느 지역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와 함께 여행 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스위스 알프스 가면 더 행복할 것 같잖아요. 거기서 마음이 꽉 다친 사람과 같이 가면요, 그 알프스가 알프스가 아니고 앞산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제주도를 가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가면요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하게 성공했느냐가 아니고 어떤 마음 나눔으로 함께 살아가느냐라는 부분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축복을 여러분 축복으로 승화시키길 바랍니다.

같은 분은 그 축복을 오히려 고통으로 변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더 큰 축복으로 승화시킬 때 그 축복을 누가 누립니까? 내가 누려요. 내가. 그것을 파괴해버리면요, 그 고통을 누가 감당합니까? 내가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족만큼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한 몸으로 또 한 가족으로 말씀하셨어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 저는 교회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잖아요. 만약 이걸 잃어버리고 마음 닫고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 뭐라 그래요? 중심을 바꾸라. 출발점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도착 지점이 잘못되었다. 너로 출발하고 너로 도착하면 거긴 천국이 없어. 예수로 출발하고 천국이 도착 지점이어야 돼. 그래야만이 너가 생명을 누려. 할렐루야. 그래요. 이 삶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편이 있을 때 그 가정은 든든히 세워지고요.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가 있을 때 그 가정에 기쁨이 흐르고요. 믿음 안에서 자라는 자녀가 있을 때 그 가정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가정만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처음 제가 도입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조금 힘들다 해서 헤어져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할게. 네가 품고 살아봐. 너 사랑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정은 지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사고 교회가 살아야만이 세상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시대를 일으키는 힘은 결국 믿음의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큰 가정, 그 가정을 아킬레스건으로 생각하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차별금지법 포괄죄부터 시작해서 이게 있을 수도 없는 가정이 많은 뭉겨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사고와 가치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 정책들이 얼마나 국회에 많이 들어간지 아세요? 저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아이들이 동성애 떠나서 양성애자 마약 얼마나 많이 노출, 다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기도를 못해요. 이미 육적인 삶이 익숙해졌고요. 세상의 방식과 이끌림받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연예인들이 앞머리 나와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새벽 기도 갔대요. 물론 안 가는 놈보다 가는 놈이 나아, 그죠? 근데 밤새도록 술 마시고 새벽 기도 갔다. 그 말들이 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고 그게 당연하야 당연시 되어지는 시대가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던 아이가 뭐 1년째 동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시대가 그런데 어떻게 평생 살아야 될 사람 그냥 얼굴 보고 그냥 결혼하냐고, 살아보고 아니면 헤어지고 그러는 거지.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사고와 가치가 세상에 완전히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다 제가 심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이 끝이 온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여러분 저 트럼프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가서 부탁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AI가 더 발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되어지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세상을 무너진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갖다놓은 이 가정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60대 후반 어르신들의 이혼율이 20대만큼 높은 거 아세요? 항문 이혼이. 애들 다 키우고 결혼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골치 아파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죠. 헤어지자는 거죠. 따로 니대로 살고 나대로 살고 가정이 그냥 쉽게 무너져요. 간단하게. 굉장히 여러분 말세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세 끝이에요. 아무리 희망이 없어요.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래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마음 우리에게 굉장히 그런 마음을 볼 때 가슴 아파하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매는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가정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뜨거워도 가정에서 타갑다면 그 신앙은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신앙이고 어린아이의 신앙이 지나지 않아요. 진짜 신앙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송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대송교회 지역번호 054-285국에 656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는 사람들은 감출 수 없는 큰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 희망을 노래합니다. 지하 깊숙한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13편 1절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처한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서 이 시간 찬양이 넘치는 시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출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 중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함께 나눈 시편 113편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1차적으로는 성전에서 수종들던 레위인 또는 제사장들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죠. 이 시간 찬송 중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 믿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찬송 중에 거하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6593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다이어트 한다는 고3 딸에게 늦게까지 왜 이렇게 먹냐고 했다가 엄마한테 스트레스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좀 전에 중1 딸의 툭 내뱉는 말에 상처받고 들어와 빨래 정리하고 극동방송 들으며 치유 중입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고요. 또 지금 방송 듣는 모든 가정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엄마와 딸 사이에 실갱이가 또 벌어지는데 또 방송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주님이 뜻대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6593번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새 힘얻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 딸은 오늘이 또 16번째 생일인데, 우리 딸처럼 생일 맞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른들 있으시면 이곳에 축하 메시지도 보내주세요. 또 기도 제목, 다양한 찬양 신청곡 좋습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또 제가 선곡한 다양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곡의 찬송 들으셨어요. 김경현의 이 몸의 소망 무엔인가,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유준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찬양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커스의 나는 오늘도 가네. 그리고 찬송가 들으셨는데요. 소영의 참 아름다워라 듣고 왔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나는 새벽에 교회 갔다 오면 찬송하면서 혼자 부흥회를 한단다 라고 말씀하셨던 순간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찬양 부흥회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으로 힘을 얻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얻고 계시는지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듣고 싶은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는 곳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입니다. 갈릴리 작은 시골길, 꿈이 있는 자유가 찬양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함께 들은 찬송들, 에이맨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B2E의 웬 말인가 날 위하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주시고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주님을 찬양하다가 오늘도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세계 경제 곳곳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전기 원가는 두 배로 뛰고 유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주사기 재고가 2주면 동이나고 항생제마저 부족합니다. 건설업계에서는 5월 셧다운 위기설까지 돕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 전쟁쯤으로 생각했는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옥죄일 줄은 몰랐습니다. 새삼 평화의 소중함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나 자녀의 위로가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웃의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 신학자였던 칼 라느는 인간을 세계 속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메마르면 우리 인생은 무너집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영이 살아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루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오셨나요? 말하지 못한 짐, 내려놓지 못한 무거움들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오늘의 밤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찬양 가운데 오늘 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 들려드렸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하루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가 이고 지고 왔던 짐들을 이밤 찬양 가운데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밤 우리 곁에 지금도 계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김수종과 조여진의 찬양, 그리고 조수아의 찬양까지 두곡 이어드립니다. 짐이 무거우냐.

자,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김수종과 조여진이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의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두 곡의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 계시네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려주세요 라고 5533님 신청해 주셨고요. 4918번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책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셔서 이 두 곡의 신청곡 연이어서 들려드리고요. 저는 클로징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자, 5533님 신청하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4918번님께서 신청하신 나의 사랑하는 책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은 소프라노 하은의 목소리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곡은 지선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준비했는데요. He will carry you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저녁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여호수아서로 모시겠어요. 오늘 21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21장은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별도로 이제 땅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다만 다른 지파들 가운데 있는 성읍들을 할당받았단 말이에요. 그 성읍들은 한 군데 모여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흩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 레위 지파 백성들이 그 흩어져 있는 그 성읍들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땅의 원 주인이었던 지파들이 그 성읍에서 봉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1장 1절로 2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일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하여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라는 말씀을 이제 1절과 2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그 당시에도 거주지 문제가 있었음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에게는 북쪽의 그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베까지 이르는 지역의 40개 성읍 정도가 이제 그 레위 지파의 분기시로 이제 할당이 되었는데 비로소 가나안 땅 분할이 그래서 완성이 된 건데 근데 이게 너무 멀잖아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이게 문제였었다고요. 어쨌건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지파에게 땅 분배가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43절로 44절 말씀으로 좀 건너뛰어서 보도록 하겠어요. 43절로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이제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대부분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더 많은 땅을 얻으려면 나아가서 그것을 이제 차지해야만 됐습니다. 그들이 밟는 곳마다 그들의 땅이 되리라는 법칙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효하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것은 모든 적들로부터 해방되었고, 따라서 이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안식은 구원의 안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안식인 거죠. 우리는 긴장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많은 압력이 있죠.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필요로 하는 한 가지 그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프레스가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이 그렇죠. 뭐 우리의 삶의 영역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뭐다 우리 교인들 보면 뭐 만만한 게 어디 있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면 사실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누리는 참된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안식이 진짜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안식이 되죠. 우리는 긴장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사기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은 그 원수들의 소유를 완전히 빼앗는데 사실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게 많아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마저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안식을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시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여 하지 말라라고 시브리서 4장 9절로 11절에 경고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는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시브리서에서 읽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더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땀 흘림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죠. 그건 내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에 분명한 사실적 증거가 뭡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가치가 그 가운데 적용될 때 그것은 정말 믿음으로만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신 주님을 거절하고 그 성읍을 배척했던 당시에 그리스도는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개별적인 초청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면서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뭐라고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 안식은 구원의 안식입니다. 여기 여호수아서 21장에서 그 백성들은 임시적인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토록 지루하고 피곤한 광야의 여행이 끝난 후 이제 그들의 소유를 차지하고 자기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을 갖고 와서 그 열매를 먹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참그 안식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요. 자, 이렇게 21장을 정리하고 여호수아서 22장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두 지파와 반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함께 그 땅에서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왜죠? 그들이 요단강 동편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군대를 보내어 정복하는 것을 도와주었더라면 기업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로
이렇게 했으며

그 싸움이 승리로 끝나자 자유의 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것이 이제 22장에 나오는데, 이제 사람들은 거기 있지만 그렇게 약속을 했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우리에게 이 땅을 좀 나누어 달라. 만약에 장군께서 저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그럴 때 우리의 군사들을 다 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22장을 보시면서 이두 지파와 반지파가 어떻게 그 요단강 이쪽에서 온전하게 살아있게 되는가,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되는가 함께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서 2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지요.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셋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되었다. 그걸 보면은 두 지파와 반지파가 떠나기 전에 그 직전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그 뭐랄까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이렇게 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그들이 형제를 도와준 것을 아주 그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또 경고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로 내려가 보세요. 22장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 지파들도 마치 요단을 건너지 않은 자처럼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아직도 모세의 체계를 따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의미에 대해서 주의를 준 후에 축복함으로 말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로 가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두 지파와 반지파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이어서 그러면 이제 10절로 가보세요. 10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랬어요. 이제 그들은 이 제단을 요단강 서편에 쌓았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 볼만한 제단이었다. 여러분, 참 묘한 표현이죠. 볼만하다. 이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크다는 의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먼 거리에서도 볼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뜻합니다. 이 제단은 굉장히 위용을 갖춘 구조물이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제단의 폐허를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그러나 마침내 한 고고학자가 요단강 서편에서 그 잔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단은 오늘날까지 높은 곳에 커다란 제단 모양을 갖춘 채 남아있다 그런 것이죠. 자,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주 큰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 제단을 왜 쌓았는가? 그것은 뭐 다름이 아니라 기념물로 쌓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실 분노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랬어요. 싫어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 지파와 반지파가 희생의 제사를 드릴 제단을 그곳에 쌓았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민족을 분열시키는 아마 행동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진정으로 뭔가 16절에서 17절을 보죠.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름대로 바알에게 제단을 쌓은 두 지파와 반지파를 이제 비난하게 되는데, 그들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여서 모압 여인들과 통혼하게 만들었던 그런 역사적인 그 교훈이 있거든요. 이 영적인

간음죄를 만들었던 때를 기억을 하면서 당시 하나님은 그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셨고 그들은 또한 다시 그러한 심판을 초래할까 봐 두려워했다고요. 그러나 이 두 지파와 반지파는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훌륭한 변명을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다 하는 건데 이 두 지파와 반지파가 제단을 쌓고 분괴하는 다른 지파들에게 변명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21절로 23절입니다. 로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함이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은 이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이 제단을 쌓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그들이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인 기념물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단이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의 확대된 모양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사를 위하여 만든 것이면은 분명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본토에 들어가 있는 당신들과 우리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상징으로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거지 여기에서 제사하고 뭐 이러려고 만든 것은 아니다. 자 24절로 한번 가보세요. 22장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지파와 반지파는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한 겁니다. 아홉 지파와 반지파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대답할 것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지금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껑충 뛰어서 31절로 한번 가보세요. 제사장 엘르아사의 아들 비니아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너무 성급하게 두 지파와 반지파를 비난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우리들 가운데 종종 너무 성급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호를 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려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요.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형제와 싸우려고 함으로써 큰 잘못을 범했던 거죠.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 알고 말을 하고 이럴 때는 그 사실이 진짜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34절로 가보세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얼핏 듣기에는 이러한 제단을 쌓은 것이 좋은 아이디어처럼 전하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이 거기에 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엣이라고 불리는 이 제단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성막 안에는 제사를 위한 노제단이 없습니다. 신명기 12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드릴 것이요 다른 제 희생을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34장 13절에서 다른 모든 제사들은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27장 4절로 8절에서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기는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에서 열두 돌을 취하여 그것들을 기념으로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두 지파와 반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으므로

0: 사실상 요단강이 그들의 형제들과 갈라 놓여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제단은 이러한 분단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단은 그들이 분열되었다고 하는 것을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그것은 나중에 분열의 길을 열어놓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동과 서로 갈라져 있는데요. 본 22장의 시점에서는 아홉 지파와 반지파, 대두 지파와 반지파 이렇게 나뉘어진 것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남북으로 갈려 북쪽에는 열 지파, 남쪽에는 두 지파가 이렇게 서게 된다고요. 성막 안에 있는 노제단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연합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유기적 연합이 있습니다. 제단은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지파와 반지파 이가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피 없는 제단을 쌓았듯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너무 세속적인 그러한 신학이 지금은 피를 흘리는 것 같지 않지만 교회를 분열시키는 제단을 지금도 쌓고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근본주의자들을 분열주의자다 이렇게 비난하지만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신성을 떠난 것은 그것은 분열이니 뭐 근본이니 이런 걸다 떠나서 그 자유주의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들은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항상 애스를 내세우는 거죠. 그들은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제단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피 없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두 지파와 반지파처럼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진리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오셨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은 갓지파의 후손들이었다고요. 아직도 요단강 저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덤 사이에 거하시는 귀신들을 찾아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들이 근처에 있는 돼지떼 속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거라사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돼지를 쳤다고요. 여러분은 정통 유대인이 돼지를 치는 일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는 참으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자유주의는 피 없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지 않고 그저 이성을 만족시키는 나름대로의 대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안식에 참여하셨습니까?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그 동편에 편안하다고 하는 그곳에다가 그저 믿음의 상징인 애시라고 하는 제단만 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인정치 않는 그러한 무리는 아닌가요? 한번더 우리가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명령 앞에 다시 한번 조아리며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근처에 아주 크고 보기 좋은 이것을 쌓았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제사를 드리려 한다고 오해했는데요. 요단강가에 세운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제단, 2번 금신상.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을 보호해주는 장치 1번 도피성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그 방송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3: 네, 수고하십니다.
4: 네.
3: 전파 선교사인데요.
4: 네네.
3: 네, 제가 내년부터 제가 만 원씩 빠져나가거든요.
4: 아, 네네.
3: 내년에는 2만 원씩 만 원 더 올려서 그 극동방송을 또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듣는 사람이 또 제 주위에 있어요. 나에겐 복을 참 좋은 소리를 많이, 목사님들 소리도 그렇고 찬양도 좋더라. 그러면서 아직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이슬이 이제 맺히듯이, 예, 나중에는 때가 되면 또 그분들이 다 돌아오지 않을까. 극동방송이 참 큰 일을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더 이제 배로 올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2: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전파를 통해 흘려보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후원으로 마음을 모으는 전파 선교사.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복음만을 전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0.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듣다라는 영어 단어 listen, listen의 스펠링에서 따온 경청의 여섯 가지 법칙을 소개해 드릴게요. L은 listen, 귀담아 들어주기고요. I는 상대방의 대화를 중간에 끊지 않기, ing고요. S는 웃으며 반응하기인 smile. T는 마음으로 공감하기로 터치. E는 아이 컨택으로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기고요. N은 nodding으로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기라고 합니다. 대화는 상대방의 정보를 얻을 때 말이 전하는 비율은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요. 나머지 부분은 표정, 지스처, 눈동자와 같은 모습들이 진짜 공감을 하고 있는지,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신호들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할 때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은혜 찬송도 언제나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우리 방송 가족들과 소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함께해 주시고요. 공감하는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7편 함께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7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잠언 12장 27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H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이뤄가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을 이뤄가심을 인정하면서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오영은의 매미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우리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원하는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을 때 조바심도 나고 지금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아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하나씩 이루어가시고 결국 그분의 때에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억지로 앞당기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것들을 믿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Ray Bortz의 Thank You, Andrew Crouch의 Let the Church Say Amen, Norman Hutchins의 Immanuel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왕현의 십자가의 사랑, 스틸 프레이즈의 다 드리리, 김민정의 여호와 이레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라면 봉지에 적혀있는 그 레시피 그리고 시간 그대로 지키는 거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물의 양이라든가 끓이는 순서, 시간까지 뭐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따르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맛이 나온다고 하죠. 뭐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조절도 필요하고 뜸 들이는 시간도 꼭 지나야 제대로 좀 밥이 나옵니다. 그걸 무시하고 서두르면 결국에는 진밥 아니면 너무나 된 밥을 먹게 되죠.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나.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빨리 결론을 내고 싶지만 정해진 시간과 과정이 지나야만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정하실 때도 그런 것 아니까 조금 느려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알맞은 순서와 시간 안에서 그분이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all about you, Lord.
1: (3곡) 들려드렸습니다. 힐송 월십의 Still, Planet Shakers의 Beautiful Savior, Matt Redman의 The Heart of Worship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순종의 저자인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집회를 마쳤을 때 일입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 교회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싶었습니다. 목사님이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짓자 청년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으신 것처럼 저도 교회의 잘못을 드러내도록 예언적인 은사를 받았습니다.

부지 찾아와 다니는 교회에 욕을 하는 것도 그런 행동의 일환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짧은 기도로 주님께 지혜를 구한 목사님은요, 창현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형제님의 책망이 다른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자신의 행동이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요, 깊이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과 덕이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진실한 교제를 하고요, 서로에게 덕이 되는 본을 보이는 것이 크리스천의 기본이겠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마음과 사랑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그리고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양을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달빛마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고 싶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더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형제 안에 있는 티끌을 자꾸 잡아내려고 하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마음이고 또 교만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룰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할 거야 라고 결단하며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세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요. 응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려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닮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 빙산의 일각, 아주 작은 부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만 더 사랑하기로 해요. 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마음 결심하신 분들 샵 1069 우물정 1069로 여러분의 마음 나눠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고요. 별그대에서 들으시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초롬의 찬양이었습니다. 언제나 들어도 참 좋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리고 어릴 적 주일 성경 학교가 생각나는 그런 찬송입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문자샵 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목숨도 기꺼이 내어놓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희망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프랑스의 작가 콜레트는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다 해도 희망은 언제라도 누구든지 품을 수 있다는 의미죠. 세상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성공처럼 무언가를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 또 돈을 지불해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참된 희망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안에 거한다면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참된 희망, 이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명식의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한 위에 동행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앵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릴게요.

0: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참 아름다워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스모키 너플의 Where Would I Be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홀리원의 지금 우리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안성진의 나의 믿음 약할 때 들려드릴게요.
1: 둘, 셋.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에이미 그랜트의 Could You Yes 의지함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모노웨이브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강연희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AJ 워십의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His Eyes on the Sparrow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 남한, 남조선의 정식 국명은 대한민국입니다. 또 북한이라고 부르는 북조선.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우리를 남한, 남조선이라고 부르더니 어느 때부턴가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적대적 두 국가론이 주장된 불과 2년 반 전부터입니다.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진 국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적대적인 나라이다, 서로 다른 상관없는 나라이다 라는 그런 모습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북한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통일 사상 교육이 한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나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한이 앞으로 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같이 하셨지요. 남북이 특히 북한에서 단절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한민족 하나라는 것,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외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더불어서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님들,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복음 통일을 위해 귀한 마음 같이 품어주시고 이 한밤중에 깨어 계시다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이구나 생각하시면서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북한 땅에서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우리 탈북민 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시고 또 궁금해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기대해 보시고 더불어서 자유함의 세계를 동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잔향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함경북도에서 왔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도 함경북도에서 온 사랑입니다.
5: 서울에서 온 찬송입니다.
6: 서울에서 온 보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0: 오늘도 이렇게 북한 출신 청년 두 분과 남한 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8: 여러분, 통일이 되면 한국교회에 가장 먼저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북한 교회 재건인데요. 지난 199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운동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주춤하고 관심도 시들해진 듯 하지만 통일이 되면 북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 교회 재건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단지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일까요? 오늘은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남북한 청년들의 생각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가 통일 이후에는 북한의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꿈들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재건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여러분은 북한 교회 재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4: 저는 많이 들었어요. 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이게 달력에도 항상 보면 그 신의주 교회가 나와 있거든요. 네, 주보 자체가 신의주 교회래요. 처음에는 이게 진짜 신의주 교회예요 하니까 신의주 교회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그린 건데요 하니까 원래 있었던 교회를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라고 하는데 네. 뭐 늘 보면서 아 진짜 옛날에 제가 북한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교회가 생각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0: 지금도 이제 주보에 항상 그려져 나오는 네.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에 다니고 계시고 네, 그래서 들어보셨고 또 다른 분들은요?
9: 저는 사실 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본 경험은 되게 드문 것 같은데 네. 대신 평양대붕 같은 예전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5: 맞아요. 그 해방 당시에 한반도에 약 2,8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개신교 교회가 있었대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장로교,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북한이 갈라지고 나서만 해도 그때도 예배를 계속 드렸었대요.
0: 맞아요.
5: 근데 5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좀 본격적으로 그 김씨 일가가 신격화되면서 이제 좀 탄압이 심해지면서 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0: 하더라고요. 맞아요. 크리스천들이 추방되고
5: 맞아요.
0: 그러면서 교회가 사라졌는데 해방 이전에는 우리 남쪽보다는 북쪽의 교회가 훨씬 많았고
5: 맞아요.
0: 성도들도 훨씬 많았으니까 어쨌든 또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깊은 교회들 가운데 북에서 내려오신 성

0: 성도님들이 세운 교회들이 많죠. 중심이 된 교회들이 네. 참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당연히 북한 교회 재건에 대한 꿈을 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90년대에는 한기총을 중심으로 북한 교회 재건 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래서 각 교회들의 한 교회씩 매칭해가지고 통일 이후에는 이 교회는 북한의 어느 교회를 재건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미리 재건 건축 헌금을 모으고
1: 마니또처럼 매칭해주는 거예요?
0: 맞아요.
2: 우와, 너무 좋다.
0: 그렇게 했었던 기억도 있어요.
3: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0: 맞아요.
2: 네, 그래서 신의주
3: 네, 신의주 교회가 이게 주보에 항상 나오는 그림 재건된 교회 모습이고 네. 그리고 이때까지 지금 그 헌금이 쌓인 돈이 엄청나다 오고 제가 맞아요. 북한 재건 교회를 위해서 쌓인 네. 돈이 네, 그리고 많이 들었어요.
2: 그렇구나.
4: 아니 근데 북한 교회 재건 백서를 읽어봤었어요. 네. 그 재건 백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좀 교차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모든 교회를 매칭해서 분단 전에 있었던 교회를 다 회복하려는 움직임 너무 감사하다. 근데 동시에 약간 김 빠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북한 교회 재건이라는 말이 성립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 왜냐면
4: 북한 교회는 지금 만약에 김정은 정권의 탄압이 없었다면 그분들은 어차피 그분들이 일어나서 이미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억압 때문에 확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재건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억압만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2: 네,
4: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을 막 들어가서 막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듯한 부담감을 갖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0: 남한 교회가 주체가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4: 이미 북한에 준비된 성도들이 분단되기 전부터 그렇다기 성도들도 있고 맞아. 외부에서 만나고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0: 맞습니다.
4: 그런 분들이 막 복음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부부부 끓고 있는데 딱 그 제재가 거치는 순간 그분들이 막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를 먼저 하고 차라리 극동방송이 먼저 들어가서 방송을 통해 복음을 더 흘려보내고 그분들이 주도로 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2: 좋은 생각이 진짜 좋은 생각.
4: 사실 한국 교회가 지금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우는 것 같아서
2: 아니에요.
3: 네. 너무 좋은 생각이죠.
0: 새로운 또 시각과 방향을 알려주는 건데 우리는 사실은 교회를 재건한다라고 생각하면 무너진 교회 건물을 다시 세우고 그 교회 건물 중심으로 이제 성도들이 모일 수 있게끔 또 새롭게 전도해야 된다라는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교단체들마다 추사는 다르지만 적게는 20만에서 많게는 뭐 4, 50만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라고 지금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크루토기 성도들 또 중국을 오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전도된 성도들 저희 극동방송처럼 방송 선교나 이렇게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북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맞아요.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 있게 예배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한국교회의 참 중요한 일이다.
5: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왜 지금 남한에서도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열 수 없는 교회에서 찬양팀들이 사역을 하러 가서 수련회를 열어주고 또 악기를 가르쳐줘서 찬양팀을 꾸려주는 사역을 하기도 하잖아요.
2: 맞아요.
5: 이런 부분에서 서포트를 해줘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너무 좋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4: 그러고 예배가 골목마다 막 찬송이 나오고 너무 설레가지고
2: 철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남한 사람들 갖고 있는 하나의 편견이 왠지 사람들은 다 평양에 몰려있을 것 같으니까 또 얘기를 듣는 것도 평양 중심의 얘기다 보니 다 평양으로 갈 것 같아요.
0: 그렇죠.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려있고
3: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평양이 좀 많이 고립되고 세뇌를 많이 받고 한 지역이잖아요. 그럼 제 생각엔 평양은 마지막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또
0: 오히려 이제 그 전도하고 선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3: 그러니까 지방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평양을 시작을 하지 않을까.
2: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아까 말씀하신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주로 계신 곳이 평양이 아니라 국경 근처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성도분들이 이제 되고 일어나시기 시작한다면 평양보다는 지방 중심이지 않을까.
0: 맞아요. 이제 뭐 북한 전역에 각지에 지하교회가 있다라는 선교단체의 보고들도 있지만 또 중국을 오가면서 아무래도 국경 지역의 분들이 선교사님들에게 또 훈련받고 다시 파송돼서 그곳에서 지하교회를 했고 또 북한에서 크리스천들이 많이 중국 국경 지역

0: 본성이나 그래. 이런 것으로 추방을 많이 당했어요. 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오지라든지. 네. 그래서 그곳에는 이미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고 또 신앙인의 집안이 계속 거기에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곳에서 성도들이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1: 네. 네. 네. 저는 또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한국에 와서 이게 교회들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만약 통일이 된다면 모두 각자 자기 집에 가서 사랑을 나눠주고 동네에서 사랑을 나눠주고 하면 그게 교회 재건이지 딴 게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0: 어떤 건물을 세우기보다
1: 네, 서로가 각자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동네에서 전파하고 하다 보면 에이. 그게 다 천천히 이게 복음이 스며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 예.
3: 너무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요즘 사복음서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주로 하셨잖아요.
2: 네네.
3: 그래서 저희도 북한에 갔을 때 북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 사랑하시는지
1: 네.
3: 느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네. 건물이 세워지기보다는 먼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맞아요. 모이는 모임 네. 중심으로 네. 먼저 네. 좀 공간이나 이런 게 마련되면 좋겠어요.
0: 네.
4: 사실 보라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계속 했던 고민이 그거예요. 탈북민 선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교회에서 탈북민을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 맞아요.
4: 그냥 마음을 쉽게 안 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실질적인 북한교회 재건 운동의 첫 단추가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 저는 전도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맞아요.
4: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려면 일단 북한 주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흔히들 우리가 북한 교회를 재건한다고 하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교회 건물 지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 오늘 한국말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 통일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북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0: 야, 그러니까 이 땅에 먼저 와 있는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는
1: 그쵸,
0: 우리
1: 네.
0: 탈북민들에게 전도해본 경험
4: 네.
0: 이분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복음을 네. 받아들이게 노력해본 경험이 네. 사실 통일 이후에 정말 큰 네. 경험이 될 거거든요.
4: 네. 그리고 꼭 탈북민이 아니어도 우리 지방이나 거리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제시를 해봐야 북한 사람에게도 전하지 않을까.
3: 너무 공감되네요.
0: 맞아요.
3: 제가 방금 철수님 말씀하신 그 시도를 해봤던 사람이거든요.
0: 네. 직접 전도를
3: 북에서 온 언니를 네. 이제 너무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언니가 나도 믿고 싶은데 믿기가 어려워 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너무 안타까운데 북한에서 하도 맨날 세뇌 당했던 내용이랑 성경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1: 네.
3: 거예요.
1: 맞아요.
3: 비슷해서 어느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약간 PTSD처럼 분명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거 알지만 네. 그럼에도 옛날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4: 네.
3: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진
4: 네.
3: 부분이
4: 네.
3: 있다.
4: 네.
3: 네. 이런 걸 어떻게 좀 극복 내지는 좀 열린 마음의 시초가
4: 네.
3: 어떻게 되셨는지
4: 네.
3: 궁금해졌어요.
4: 그래서 저희가 네. 그 북한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몇 번 전해본 경험이 있는데
3: 네.
4: 그럴 때 똑같은 반응이세요.
3: 아,
4: 근데
3: 그래요?
4: 그때 창세기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1: 아.
4: 주체 사상에서도 우리가 모든 걸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네.
4: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다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걸 가진 능력이 있는 건 맞다. 근데 주체 사상은 만들어진 지 70년이 조금 넘었다. 성경은 몇천 년이 지났다. 뭐가 뭘 따라한 거냐. 그랬을 때 오히려
0: 야, 되게 논리적으로
1: 오리지널 대박이다.
4: 왜냐면 그렇게 되면 북한
0: 누가 원조냐.
4: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아 이게 따라한 게 맞네.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체제가 부정적인 것처럼 긍정으로 바뀌는 게 북한 주민은 이미 그 킹덤 시스템의 훈련이 딱 돼 있어요.
0: 네.
4: 그 긴밀성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완전 충성스러운
0: 그러니까.
4: 성도가 되거든요.
1: 근데 그게 조만간 되지 않을까요? 그 기밀성이 주체 사상이 점점 지금 약해지고 있는 걸
4: 네네.
1: 보면 조만간 그게 거치고
0: 네.
1: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앉는 게 좀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3: 네. 그랬으면 좋겠다.
5: 저도 교단이 지금 한국 교회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0: 그쵸.
5: 그래서 교단별로 북한의 교회 재건에 대해서 다루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니까
0: 네.
5: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복음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0: 네.
5: 생각을
0: 네.
3: 경쟁하지 않고
1: 네. 맞아요.
0: 뭐 이제 그 선교하는데 효율성을 따지지 말고
1: 네.
0: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4: 네.
0: 저희는 그래서 극동방송은 AM 방송

0: 한 달에 뭐 전기료만 수천만 원이 들어도
1: 네.
0: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이런 비용을
1: 네.
0: 지불하면서 오늘도 70년째 이렇게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각 교단에서 지금 뭐 협의회도 만들고 해서 각 교단별 북한 선교부에서 어떻게 통일 이후에 북한 교회 재건하고 선교를 할까 논의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혼 구원이라는 이 본질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탈북민에게서라도 탈북민 먼저 선교하는 어떤 경험, 그리고
1: 네. 너무 좋은
0: 전도해보는
1: 것
0: 그런
1: 같아요.
0: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계속해서 심으셔야 돼요. 각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저희 극동방송을 계속해서 복음 통일과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였어요. 예, 각 교회에서 서로 좀 나누고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 철수,
3: 사랑이,
4: 찬송이,
3: 보라였습니다. 너와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전격 보류하고 외교 협상 가능성을 다시 열어뒀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의 백악관이 중국이 오는 2028년까지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규모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라크 사막에 비밀 전진 기지를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 중동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에볼라 확산에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하자 르완다가 국경을 폐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냉장고를 직접 옮기며 산업현장 활용 가능성을 선보였습니다. 중앙일보는 한국식 디저트 열풍이 일본과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쌀값 통제 강화로 장마당 혼란과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의 80%를 국가에 상납하면서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됐던 이란 공격을 전격 보류하고 외교적 해법 가능성을 다시 열어두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협상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예정됐던 공격을 중단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협상이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고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도 함께 내놨습니다. 다만 합의가 무산될 경우 즉각 대규모 공격에 나설 수 있도록 미군의 준비태세는 유지하라고 지시하며 군사적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중간선거 부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확전을 통해 이란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군사행동은 오히려 미국 내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 방문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시간을 벌려는 계산도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역시 미국이 쉽게 확전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최근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이 오는 2028년까지 매년 우리 돈 약 25조 원 규모의 미국산 농축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세계 기업과 소비자들의 안정성과 신뢰를 강화할 여러 경제 사안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발표에 따라

반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뿐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생산 시설에 대한 수입 제한을 완화하고 미국 일부 지역의 가금류 수입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또 중국이 미국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는데요.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농가와 제조업계에 도움이 되는 경제 성과를 집중 부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에도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희토류 수출 통제와 첨단 반도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 현재 이란 문제 등 중동 정세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의 정면 충돌은 일단 관리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외신들은 이번 합의가 백악관 설명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담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2024년부터 이란과 인접한 이라크 영토 내부에 비밀 전진기지를 운영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말부터 이라크 서부 알루카이브 사막 인근에 공중지원과 급유, 의료 기능 등을 갖춘 군사기지를 구축했고, 이를 활용해 테헤란을 포함한 이란 핵심 지역에 대한 장거리 공습 작전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기지는 이스라엘 본토에서 약 7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이란까지의 비행 거리를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지의 존재는 지난 3월 한 베두인족 양측이가 사막 한복판에서 활주로와 군시설, 헬기 등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해당 양측이는 이라크군에 신고한 뒤 귀가하다 공습을 받아 숨졌고, 이후 현장 수색에 나선 이라크군 병력도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라크군은 처음에는 미군 시설로 판단했지만 미군 측이 자신들의 기지가 아니라고 답하면서 뒤늦게 이스라엘 관련 시설임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건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이라크가 사실상 자국 영토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 일대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현재까지 에볼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최소 88명, 증상 사례는 300건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에 인접국인 르완다는 콩고 민주공화국과 연결된 주요 국경도로를 무기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WHO는 국경 폐쇄가 과학적 근거보다는 공포에 기반한 조치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HO는 공식 통로가 막히면 오히려 비공식 국경 이동이 늘어나 감시가 어려워지고 질병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볼라는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고열과 구토, 설사, 출혈 증상을 동반하며 치사율은 약 50%에 달합니다. 특히 이번에 확산 중인 바이러스는 희귀 변종인 분디부규 계통으로 현재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WHO는 실제 감염 규모가 공식 집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으며 동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될 위험도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은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물류 운반 능력을 공개하며 산업 현장 활용 가능성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아틀라스는 23kg 무게의 소형 냉장고를 직접 들어 옮기고 상체를 회전해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동작까지 수행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시연이 단순 연구실 테스트 수준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이동과 조작 능력을 동시에 구현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무게 중심이 일정하지 않은 물체를 안정적으로 들고 이동하기 위해서는 전신 제어 기술과 센서 기반 균형 유지 기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아틀라스가 시뮬레이션 기반 강화 학습을 통해 작업을 익혔다고 밝혔으며 실제 환경에서는 최대 45kg 수준의 냉장고 운반에도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역시 AI 로보틱스를 산업 현장과 일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어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경쟁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식 디저트가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한류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K-디저트, 한국의 간식 열풍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의 한국식 요거트 아이스크림 브랜드 요아정 매장에는 현지인들이 긴 줄을 서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지 소비자들은 K-팝 아이돌이 추천한 메뉴 조합을 따라 주문하거나 SNS를 통해 한국 유행 디저트를 접하고 매장을 찾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요아정은 지난해 일본 진출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일본 내 매장을 15개까지 늘렸고, 또 다른 한국 요거트 아이스크림 브랜드인 요거트 퍼플 역시 일본 진출 3개월 만에 7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한국식 계란 샌드위치 브랜드 에그드랍도 일본 내 점포 확대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식 베이커리 브랜드들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미국에서 29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 중이고, 뜨레쥬르 역시 200개 수준까지 매장을 늘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 진출한 한국 외식 브랜드 가운데 제과, 디저트, 커피 업종 비중은 30%를 넘어섰고, 특히 제과점 업종은 치킨 브랜드 다음으로 많은 해외 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음식들이 단순히 음식을 넘어 한국 문화를 경험하려는 소비 흐름과 결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는 SNS에서 화제가 된 한국식 디저트를 직접 먹어보는 것이 하나의 문화 소비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급등하는 장마당 쌀값을 잡기 위해 전국적인 가격 통제에 나섰지만, 오히려 시장 혼란과 주민 불안만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내각은 장마당 식량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올려받지 못하도록 긴급 지시를 내렸고, 안전원들과 상업 부문 일꾼들이 시장 단속에 나섰다고 데일리 NK가 보도했습니다. 실제 북한 시장의 쌀값은 지난달 3만 원 선을 돌파한 뒤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신의주 시장에서는 쌀 1kg 가격이 3만 2천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단속을 피해 쌀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몰래 거래하면서 오히려 쌀을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과 안전원들 사이에 고성과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격을 억지로 묶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결국 가난한 사람들만 더 굶게 된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 일대 어민들이 어획철에도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개인 어선들은 최근 오징어와 낙지 조업에 나서고 있지만, 잡은 어획물의 80%를 국가에 상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데일리 NK가 보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가에 등록된 선박은 국가 계획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는 방침 아래 개인 어선들의 어획물을 대거 국가 계획분으로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거에는 어획철 수산물을 장마당에 팔아 수익을 낼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을 국가에 넘겨야 해 실제 수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낙지나 오징어는 크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데, 사업소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가져가 손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주와 선원들 사이 갈등도 늘고 있으며,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부업 형태의 어업 활동도 감소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한 대성당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고요. 두 번째 문에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라는 글귀가 적혀있죠.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존재할 때 현재 유한한 시간이 가치를 지니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죽음 뒤에 심판을, 심판 뒤에 영원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미래를 넘어 내일을 넘어 영원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구하면서 주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 시간의 문을 함께 열어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입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함께 찬양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절부터 5절까지의 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의심의 안개가 거치고 근심의 구름이 없는 기쁨과 평안만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즐거운 노래를 부를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넘치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도미누스의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송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내용은 햇빛비치니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정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10계명 다 알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건 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다섯 번째서부터 마지막 열 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관계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도덕과 윤리 그리고 질서의 기초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입니다. 도덕과 윤리 그리고 질서의 기초가 우리나라에서는 삼강오류라고 그랬죠. 오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등이 있지 않아요? 모든 법칙이 제1은 효라고 그랬어. 내 부모를 존경하라. 자녀가 위대하기를 바라거든 먼저 위대한 어머니가 되세요. 좋은 교훈을 주도록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이지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골 양반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의 효를 한번 시험해보자고 당신 아들이 더 효도인가 우리 아들이 더 효도인가 갑, 을이 내기를 했어. 첫 번째 갑이 자기 큰아들을 불러서 소를

0: 끌고 지붕 위로 올라가라고 그랬어. 아버지, 소가 어떻게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거 못해갔어요. 그러고 나가버렸어.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 얼른 집에 갔어요. 큰아들을 불러서 저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 큰아들도 소가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갑니까? 사다리를 갖다 놔도 못 올라가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명령이라 소를 끌고 이래야 이래야 이래야 이래 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두 사람의 시합 중에서 갑이 이겼어요? 을이 이겼어요. 신용이라도 하는 그 아들, 아버지의 어명이니까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순종만 하는 거예요. 못 올라갈 거 뻔히 알면서.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국립합창단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홍지승 씨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해산에서 온 이송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 각각 동물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나는 그 하나님 최고의 작품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며 죽지 않으면 안 되었던 나를 구원해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이끌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에베네슬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바닷가의 동대와 같이 나의 인생의 삶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1: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만물의 창조자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북한이 고향인 이선희 자매님의 선곡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시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소리가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북한에서 온 이선희 자매님의 선곡 함께 찬양합니다.

극동방송 아뮤 앨범 가운데 테너 노영환 씨의 목소리로 먼저 찬양했고요. 북한에서 온 이선희 자매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그리고 속히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남과 북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이렇게 힘차게 찬양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이선희 자매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빛과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 차고 넘치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 극동방송은 포항시북구

포항기똥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기똥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기똥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기똥 방송입니다. HLDG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령을 주되 너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내가 내 령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내 법규를 따르게 하고 내 규례를 삼가 준행하게 할 것이니.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성령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의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1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였고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자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하여 한 가지 계략을 준비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아내와의 동침을 유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여의치 않자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맹렬한 적진 깊숙이 밀어넣어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도 죽었고 이제 밧세바를 데려와 자기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짧게 보면 10개월 그 이상으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은 평이한 현실을 오랫동안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다윗의 행하는 것을 악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 주십니다. 한 성읍에 부한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한자는 양과 소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상태였고 자기 자식처럼 길러 키우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보통 그러면 자기에게 있는 양과 소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게 되는데 부자는 자기의 것을 아껴서 가난한 자에게서 자식처럼 기르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듣고는 분노하여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대해 나단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그리고 선악 간의 보편적인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인 양심이 있습니다. 보통 나단 선지자가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윗은 아, 이 사람이 나를 빗대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충분히 알만한데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한 그 어떠한 자책이나 죄책감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다윗의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그 죄에 직면했을 때 다윗은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꾸중과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냈고 또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내게 다 주었고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였다고 한다면 모자라지 않게 내가 이것저것을 더 채워줄 수 있었는데 너는 어찌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결국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다윗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로 두 사람을 생각해 보면 사울과 여로보암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왜 왕은 하나님을 버리셨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를 보면 사울의 뒤를 그대로 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로보암도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하려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왕의 아버지가 가혹하고 혹독하게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는데 이제 왕이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시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를 잘 다스려 달라, 좋은 왕이 되어 달라는 청원을 한 겁니다. 르호보암은 이 말에 대하여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어떻게 응답해 주어야 하는가 의논합니다. 제일 먼저 의논한 사람들은 아버지와 함께 정치했던 연로한 신하들입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들은
영원.

영원히 왕의 종이 되어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마음에 이 조언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신하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짊어지운 멍에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우겠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이 말을 더 좋게 여겨서 자기의 대답을 들어온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가 다윗의 집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열 지파가 르호보암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권에 대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너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면 다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이 일에 실패합니다. 여로보암에게는 불안한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열 지파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여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였는데 남유다에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절기 때마다 북쪽에 있는 내 백성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결국은 이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넘어가게 돼요. 나를 죽이고 내 나라를 르호보암에게 넘기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염려였습니다. 이 염려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꺼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주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통치해야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실 텐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나아가 묻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자기 방식의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베델과 단 두 곳에 제단을 쌓아두고 금송아지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이 아닌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의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먼저 버리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로보암을 버리셨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의 남은 생애는 어떠할까? 불보듯 뻔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악의 길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마다 이 여로보암의 이름을 꺼내어 놓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죄와 맞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버렸고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로 인하여 자기의 죄가 드러난 지금 이제 다윗의 가장 중요한 결단의 지점에 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핑계거리를 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세바가 나를 유혹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바세바에게 뒤집어 씌울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왕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이나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다른 점은 그 죄에서 돌이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셨을 때 그것을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시편 51편은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한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회개의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책망받은 후에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기도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끊어진 가운데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영원히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다 꺼내어 놓고 오로지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처절한 회개의 자리에서 이 다윗이 유일하게 놓을 수 없는 단 하나의 끈, 그것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은 늘 죄짓는 자들이 돌아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려고 마음 먹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다윗이 붙들고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죄는 참 무섭습니다. 마치 돌에 각인되어 있는 글자처럼 한번 죄 가운데 들어섰을 때에 그 죄를 끊어내기가 여간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죄가 주는 유혹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가져다 주는 즐거움은 부패한 우리의 본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죄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죄책감도 없이 그 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에서 어떻게 돌아설 수 있는가?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근거가 되도록, 자신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되도록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았습니다.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뒤쫓아가서 그 곰과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서 그 입에서 양 새끼를 구해왔습니다. 이러한 일은 다윗이 용감했다, 용맹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중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고 있는 다윗의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조차도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는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자리에 이 다윗이 붙들고 나아간 것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을 이 다윗이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부하들이 얘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다윗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 속에서, 아니 자기를 지금 당장이라도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사울 죽이기를 금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산 다윗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말씀의 지배를 받기 위한 그 결정과 결단들이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를 책망하실 때 말씀이 불붙듯 일어나게 되었고 그제서야 죄로 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육신적인 것, 세상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쉴 틈 없이 매 순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붙들고 내 백성답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바라보고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주신 약속처럼 내가 너희와 동행하며 너희 위에 임재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취하여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거주민들을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앞서 나아가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어진 땅을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너희가 살고 너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충분히 은혜를 담으셔서 은혜다운 일들이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도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연약함을 주시는 것도 은혜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높일 때에도, 우리를 낮출 때에도, 우리를 살릴 때에도, 우리를 죽일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다 은혜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서야 우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인데요, 하나님,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죄의 기름을 알아 그

0: 그래서 뒤돌아설 수 있는 발걸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듯이 우리는 단 한시도 주와 떨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고백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럼에도 세상에서 너무나 부유하고 넉넉하고 강건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서 부럽다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저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는 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게 하시죠. 나 없이 손에 쥐게 되는 부유함이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지, 나 없이 강건한 것이 결국 무엇으로 맞춰지는 것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것은 파멸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해도,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에서조차 우리는 나는 주의 백성으로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내 입술로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데, 가난이 싫은데, 혹시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까 기대해서 그런 헛된 고백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자리에서도 그것을 복으로, 은혜로 여기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지혜를 주시고 그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보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어느 자리에서든 주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은혜며 하나님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고백하는 은혜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자기 죄의 길을 쫓아갔지만,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어 그 죄를 다시 꺼내어 들므로써 죄를 죄로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윗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그 입에서 뱉어지는 책망에 눈을 떴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 회개의 기도로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윗 용서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 떠나 죄의 길을 떠날 때에 하나님 우리 찾아오셔서 죄를 죄로 보게 하시고 죄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죄를 쫓지 않고 하나님 순종하여 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생애 되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과 진리와 거룩과 의의 자리에서 주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21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여름더위 대신 여름철 같은 세찬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북한 지역 역시 전 지역이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황해도와 함경남도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으니 취약 지역에서는 수해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19도, 여수가 18도,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목포가 16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이 15도, 평양과 함흥, 춘천과 강릉이 14도, 강계 13도, 해산과 청진이 1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신의주가 24도, 대구와 부산, 여수와 제주가 23도, 대전이 22도, 평양과 광주가 21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개성, 춘천과 서울이 20도, 목포가 19도, 함흥과 해산 18도, 청진이 15도로 예상됩니다.

0: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m로 시작해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머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아, 하나님의 은혜로에 이어서 오늘의 날씨까지 함께했습니다. 은혜의 빗줄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나누어주셨던 말씀과도 같이 죄를 쫓지 않고 주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북한의 견고한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길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모든 영혼들을 결박하고 있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힘을 잃게 하시고 3대째 이어져오는 독재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김 씨 일가의 동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얼어붙은 북녘 땅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흘린 순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고 숨죽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들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통촉하사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저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티고 견디는 저들의 믿음을 통해 북한의 견고한 진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으로 그 땅이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 잘려 신음하는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주의 백성들의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는 예배임을 아는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이 진정한 복임을 세월이 갈수록 깨닫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오리무중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갖는 마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하시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십시오.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21일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신 분, 너 성결케 위에를 찬송함으로 이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노래하시겠습니다.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말씀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이 누리는 자유.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다. 정결케 되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 성화를 힘입고 의롭다, 칭의를 힘입은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신 은혜와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고 다 괜찮겠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이 유익이라는 것은 나 개인의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유익이 교회의 유익과 연결이 되어야 되고 나의 유익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그러니까 여기 모든 것이 가한데 유익한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한데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익한 것과 덕을 세우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오라고 해서 집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나의 유익,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나 개인의 즐거움과 개인의 유익이 결국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되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유익, 몸된 교회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유익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다 유익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12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얽매인다라는 말,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엑수시아조 이렇게 돼서 엑수시아 그러면은 권세, 어토리티를 말하죠. 그래서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조금 더 이제 직역을 하면 언더 어토리티, 그 권세 아래 놓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그 권세 아래 놓이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음식,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는데 이게 우상 숭배하는 음식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 아이 그게 꼭 그렇게 연약한 자를 이렇게 마음에 힘들게 하고 어려우면서까지 꼭 고기를 먹어야 돼? 아이 못 먹을 게 뭐냐? 나는 먹는 거 좋아한다. 그리고 이걸 끝까지 주장하다 보면 식탐의 권세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을 강하게 주장할 때 나의 이 마음의 깊은 곳에 욕망을 강력하게 자극하고 끌고 가는 그 강력한 죄의 정욕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내가 내 정욕과 죄의 소욕을 따라서 끌려가다 보면 모든 것이 자유한 사람이 결국은 모든 것에 얽매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술을 마실 때 술이 자유가 있죠. 근데 나중에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나를 잡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는 내 뜻대로 못해요. 술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유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 아래 놓이며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것 외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에 이제 음식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자, 음식, 내 배를 좀 살리고 소화를 하고 뭐가 들어가야 배가 꼬르륵거리지 않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배는 음식, 음식이 와야 이게 배가 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것저것은 배, 그리고 음식, 이거를 다 폐하시리라. 이 말은 우리의 음식의 문제, 그리고 나 배고픈데 뭘 먹어도 우상의 고기 상관없지 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이게 그리스도의 연약한 지체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흔들흔들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면 이것저것을 주님은 다 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헬라의 이원론은 육체로 사는 어차피 육체는 깨끗하지 못하고 이제 껍데기일 뿐이기 때문에 뭐 배고프면 시컨 채우고 뭐 어떻게 되든 뭐 상관없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삶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이제 근거를 제공하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고 그분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들을 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헬라적인 이원론으로 기초한 우리의 식탐, 탐욕대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음란에 관한 문제입니다. 13절 중반에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죠. 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자, 그런데 헬라의 그 당시의 철학은 이 몸의 음란의 정욕과 이 유혹 앞에 몸이 요구하면 네 몸대로 충실하게 반응해라. 어차피 껍데기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음란을 행하는데도
스스로

막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음란의 문제도 결국은 나 개인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몸은 음란, 나의 몸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뚱아리가 있는 거지. 이 음란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음란을 위해 사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 이것도 참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그 헬라의 이 이원론적인 철학에서는 몸은 아주 하찮고 저 빨리 벗어버려야 될 이 껍데기 같은 건데 몸이 음란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체들, 영혼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영과 몸이 하나 된 온전한 전인이 주님 앞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우리 몸을 위하신다. 이걸 뭘로 얘기하냐면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살리셨고 그 다음 또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시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린다.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건 우리의 몸을 부활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구속되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몸을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결국 영화롭고 거룩하게 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몸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함부로 막 쓸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귀한 몸이라는 겁니다. 몸이 병들고 약해진다 할지라도 이 몸이 언젠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부활할 몸으로 기대를 하며 이 몸을 죄의 정욕에 내주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이 성경은 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보시죠.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뭐요? 몸. 영혼, 몸. 우리 보통 영혼육 얘기하는데 이건 다 우리 이 사람의 기능을 하는 하나님 앞에 각각의 부분을 얘기합니다만 중요한 강조점은 온에 있습니다. 온 모든 존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뚱아리도 몸. 여기 혼이라는 건 밑에 나눠주고 보면은 목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흔히 분류하는 영혼육 이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 내면, 그리고 혼, 우리의 목숨, 그리고 우리의 몸,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 모실 때 온전히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24절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갖고 우리가 모든 걸 하죠. 아무데나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주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시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얼굴을 볼 때 몸과 몸,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고 보는 거죠. 자, 15절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몸은 너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님의

멤버, 지체, 이 팔다리가 된다는 거죠. 몸뚱아리.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일부, 파트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도 되고 예수님의 발도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나 혼자만 연결된 게 아니라 누구랑 연결됐냐? 예수님께로 연결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나의 음란, 내가 즐기는 것, 이게 결국은 누구랑 연결되냐면 그냥 나 혼자 즐거워서 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참 이 몸의 신앙,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며 믿음 안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 된다. 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자, 창녀와 합하는 자,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할 때는 둘이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 긴밀한 한 지체가 된다. 자, 그러니까 이게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창녀와 합한다면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몸과 마음과 생각이 음란 가운데 같이 푹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병드는 것이고, 자, 그러면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는 한 영,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한 지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고린도 안에 이제 또 아주 본격적인 문제, 음란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그러죠. 18절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고린도는 음식, 우상숭배했던 걸 갖고 내 마음대로 마음껏 먹고 하는 이런 거도 마음대로 했지만 동시에 아이 어차피 썩어질 몸, 뭐 시컷 즐겨라. 아직 몸뚱아리가 건강할 때 시컷 더 즐겨라. 이렇게 가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음행을 피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사람이 범하는 죄, 인간과의 관계에서 피해를 다른 사람, 외부에게 미치지만 이 음행하는 자는 어디에?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몸에 범한다는 건 자기 지체 전체, 전 존재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한 몸을 이루면 그 음행이 나의 몸에도 영향을 주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도 병들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너희 몸은, 우리들의 육체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 우리의 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누가 오시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거죠. 아, 그게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면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거룩한 전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20절에 값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내 생명을 사셨는데 생명을 샀다는 건 단순히 영혼만 산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사신 거죠. 값으로 샀다. 누구 값으로 샀습니까? 나의 생명, 목숨, 나의 육체를, 영혼을 사시기 위해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격으로 매긴다면 우리의 생명값이 누구의 값과 똑같냐? 예수님의 생명값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되었다. 예수님의 생명값.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너희 몸은 단순한 몸이 아니고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과 한 몸이 되었고 한 영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0: 존재하시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죄의 정욕에 또 너의 육체의 소욕에 함부로 내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이 희한하게도 죄를 한번 경험하면 죄의 맛을 알고 죄에 자꾸 탐닉하며 빠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물고 충만하게 머물려면 우리의 성소가 깨끗해야 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주 앞에 깨끗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단순히 내 마음대로라는 내 몸의 차원을 넘어가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소가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몸을 향한 주님의 목표, 최종적인 정착지는 그냥 이대로 지금 이렇게 썩어가는 육신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올 때 영광의 부활을 향한 놀라운 회복까지 있는 그런 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시간이 갈수록 예전 같지 않고 후패하고 약해져 간다 하더라도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기시고 언젠가 이 연약한 몸을 다시 놀랍게 회복시키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바라며,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날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몸을 주님이 아름답게 쓰실 수 있는 정결한 도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생각나는 묵상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로 시작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 생각나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의 고백,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자신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은 이제 자기는 없는 겁니다. 그런 신분으로 자기 몸도 마음도 주장한다는 것이 벌써 본분을 벗어난 일임을 성도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아는 일이죠.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사도의 간곡한 권유가 도덕과 삶의 기준들이 흔들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간구합니다. 묵상을 따라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몸도 마음도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 아멘 하면서 이 부족한 나를 성령의 전 사무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 것을 다짐합니다. 5월 21일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성도의 거룩한 한날 사십시오. 샬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네, 오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는 진짜 사랑이길 원합니다. 순종의 우선순위를 두고요, 삶을 재정렬하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비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내 안에 갇혀져 있는 온갖 영적 장신구를 떼어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누군가는 성공이라는 고지를 향해, 누군가는 안락한 노후를 향해, 또 누군가는 자녀의 발전을 위해 힘없이 발을 내딛습니다. 만약

0: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정작 그곳에 가장 소중한 분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어떨까요?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을 손에 쥐었는데 그 곁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지만 동시에 가장 씁쓸한 뻔했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천사를 보내며 원수들도 다 쫓아내 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소위 말하는 대박의 약속이었습니다.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치워주시고 경제적인 풍요도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은 동행만은 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막힌 제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동행을 거부하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상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처럼 목이 곧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목이 곧다라는 표현은 농부가 소에게 멍에를 씌우러 할 때에 소가 고집스럽게 목에 힘을 주고 버티는 모습에서 온 비유입니다. 주인의 이끄심을 거부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이 더 옳다고 믿으며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며 자신들의 욕망을 선으로 섬겼던 그 완고함을 보신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와는 길을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완악한 상태의 백성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부딪히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멸절될까봐 내리신 자비로운 징계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청청벽락 같은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본문 말씀 4절에 그들이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는 우리는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핵심적인 행동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기서 장신구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는 얻은 금 귀고리, 목걸이, 팔찌들입니다. 그것은 광야라는 척박한 곳에서 자신들을 돋보이게 해주었던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나는 이만큼 가진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가치가 있어라고 말해주는 세상의 징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소중한 장신구들을 과감히 떼어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떼어내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벗어놓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강탈하듯 급히 제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순간 나를 꾸미고 있던 그 화려한 금붙이들 오히려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흉물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장신구를 떼어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가나안 땅에 금보화가 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저의 화려한 단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없는 성공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낫습니다. 제 교만의 장신구를 다 던져버릴 테니 제발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목에, 내 손목에 휘감고 있는 영적인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나의 학위입니까? 내가 쌓아온 커리어입니까? 남들에게 뒤처지 않으려고 애써 치장한 사회적인 지위입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은 절대 틀리지 않다라고 믿는 완고한 자아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에 여전히 이 장신구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다라면 오늘 이한 시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는 이 귀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평화가 강같이 흐르네.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네온의 빛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로 시작하셨지요.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면서 은혜의 하루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8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오늘이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둘이 하나가 되라는 의미로 21일, 그래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랍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진 날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에 부부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부부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자신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 때 진정한 행복이 나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만난 두 사람이 영원히 사랑하기는 힘들지만 부단히 사랑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고 가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 부부의 기초는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믿음의 가정 호산나 싱어즈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실패를 관리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도쿄대학교 하타무라 요타로 교수는 실패가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패는 기묘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출수록 커지지만 일단 드러낸다면 성공과 창조의 단초가 됩니다. 인생의 80%는 실패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하타무라 교수가 말한 실패 관리 6계명입니다. 첫째, 실패가 쌓이면 실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둘째, 주변 사람과 실패 경험을 나누라. 셋째, 실패를 절대로 감추지 말라. 넷째, 실패를 정리해 기록으로 남겨라. 다섯째, 주기적으로 과거의 실패를 떠올려라. 여섯째, 외부의 사람들과도 실패를 공유하고 비교하고 분석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 더 많이 그리고 철저히 믿음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훌륭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자주 넘어진다 해도 주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경한 밭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실패에 무너지지 말고 항상 곁에서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해 실패를 성장의 디딤돌로 삼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 곁에서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해 실패를 성장의 디딤돌로 쓰게 하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훌륭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되어라 우리 가정 페로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 배석환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날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극동방송은 여러분에게 어떤 방송인가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전하는 방송 또는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곁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췌장암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귀한 생명을 선물한 아내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1: 큰애 아빠가 얼마 전에 췌장암으로 이제 한나라에 갔는데요. 그때 가장 은혜롭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호스피스 명동에 있었는데 항상 가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요.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을 수 있게 해놓으니까 마음을 결국은 열어서 하나님 믿고 한나라를 갔거든요. 그때가 가장 극동방송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송이 있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했죠.
0: 너무 감사했다고 전한 아내의 인사의 메시지. 이렇게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극동방송을 듣게 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저희 딸이 어릴 적에 저하고 손을 잡고 가는 길에 갑자기 이 아이가 제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교회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되면 나가죠. 밤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아빠는 맨날 교회에 있으니까 이 아이 속에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하나는 신앙 고백의 문제요. 하나는 관계의 문제가 되어서 고민하다가 아빠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딸을 주신 하나님을 참 사랑해, 그렇게 대답했어요. 지혜롭죠. 감동받는 표정이 아니네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사람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세요. 특별히 어려움이 있거나 또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거나 또 앞길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그래 느껴질 때는 대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신다 그랬냐면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가, 하나님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자기 외삼촌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일평생 엄마 옆에서 이렇게 살림을 도왔으니까 야곱이 일을 얼마나 야무지게 잘하는지 삼촌이 보니까 이 아이를 계속 좀 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합니다. 너 우리 집 온 지 한 달 되었는데 수고 많이 했는데 그냥 너가 그냥 수고만 할 것이 아니라 너에게 노동의 값을 치뤘으면 좋겠는데 뭘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야곱이 대답한 것이 뭐냐면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었거든요. 큰딸 레아와 작은딸 라헬이 있었어요. 큰딸 레아는 아마 그렇게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매력적인 그런 모습들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둘째 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곱고 아리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둘째 딸을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면 그 지참금, 결혼 지참금 격으로 그 딸을 주기로 했어요. 둘째 딸을 주기로 했어요.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야곱이 신나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되어도 이 삼촌이 결혼시켜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이 삼촌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찾아가서 21절 보니까 삼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 짧은 말 속에 내라는 것이 네 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마음에 속이 상하고 안타까웠으면 그럴지 그렇게 했어요. 당시 결혼은 7일 동안 벌어졌으니까 첫째 날 밤을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야곱이 깨어서 보니까 이게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원치 않는 여인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 삼촌한테 갑니다.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그렇게 따집니다. 라반은 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제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은 없어. 그래서 이 7일간의 결혼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내가 너가 원하는 라헬을 또 줄 테니까

7년간 나에게 다시 보수 없이 그렇게 일을 하면 네 아내로 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들은 들은 야곱은 어떡할까요? 야, 아내가 둘 생겨서 좋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이 외삼촌에게 속았던 그 배신감, 그 배신감과 더불어서 그 아버지의 말에 동조하고 따랐던 레아라는 여인을 볼 때 자기 마음에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피해자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외삼촌한테 배신당했구나 하는 생각을 그가 했어요. 근데 31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레아가 야곱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랑받지 못하고라고 하는 이 사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미워하고 증오했다는 거예요. 나를 속인 그 외삼촌의 그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동조하고 나와 결혼하면서 첫날 밤 들어왔던 이 레아, 야곱에게는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미움의 대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이 31장 4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며칠처럼 여기고 7년을 지냈는데 다시 7년을 지내야 되는 바로 그 일들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야곱의 마음은 증오와 미움으로 레아와 삼촌에 대한 배신감으로 상처를 남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야곱은 자신이 외삼촌의 사기극에 피해를 입고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야곱에게 그의 가슴 속에 그가 왜 여기까지 도망왔는지 그리고 왜 여기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를 돌아보게 만들면서 자신이 자기 형과 아버지에게 가해자였다는 것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가,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 분노가 컸다는 것을 이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자기가 말 한마디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요, 그 다음에 장자를 축복할 때 자기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팔에 털이 있으니까 염소 털로 자기 팔을 만들어서 자기 형처럼 만들고 목소리도 그렇게 해서 야, 이 에서처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형을 속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인 것이 어떤가 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 우리 지방에서는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일 없다 그 한마디에 7년의 노력과 라헬이 한꺼번에 날아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레아가 바로 이 라헬의 옷을 입고 라헬의 향수를 뿌리고 이 그 당시에는 뭐 전부 다 베일에 가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캄캄한데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야곱의 저 뭡니까 라헬의 목소리를 내면서 야곱에게 다가왔던 그 레아가 야곱은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자기도 가해자였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 깊은 곳 속에 깨닫지 못했던 가해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가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졌던 그 상처와 증오와 미움 그것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할 때 그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요즘 가족 줄통에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지를 않아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세상에 수많은 여자 중에 저런 여자를 만났지? 어떻게 세상에 많은 남자 중에 이 남자가 내 남자가 됐을까? 어떻게 세상에 많은 부모 중에 이 부모가 내 부모가 됐을까? 어떻게 많은 자식 중에 이 자식이 내 자식이 되었을까? 어떻게 많은 형제 중에 이 사람이 내 형제가 되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힘들어하시는 분 안 계세요? 그래서 미움으로 차라리 잊고 살자, 마음문을 닫고 살자, 그래서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요 가장 극적인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긴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우리로 하여금 치르게 하세요. 그 치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죄로 말미암아 상해가고 병들어가는 우리 자신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피해자라는 그 피해의식 때문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래서 영원히 병들어가는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왕의 훈련을 받은 그 사람이 사람을 한 사람 죽였다고 해서 광야로 가서 40년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던 바로 그 모세에게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 40년의 세월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혈기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해방의 역사를 쓰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장인과 아들에게 21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방랑의 생활을 겪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가는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요셉도 형제들에게 팔려서 13년간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있을수록 그 형제에 대한 원망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찼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내면의 상처와 쓴뿌리를 뽑아내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삶을 살면서 피해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가해자의 삶이 오늘 나에게 있었다는 것. 사람은 살면서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특징이 뭐냐면 상처를 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상처를 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는 피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 마음 속에는 자기의 아픔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가해자인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눈을 하나님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어떤 할머니가 그러신다 그러잖아요. 세례문답하는데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왜냐하면 며느리가 맨날 나의 아버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 기도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들으니까 아, 예수님은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은 정말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는 가해자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죄로 인한 우리의 병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들, 죄로 인해서 교만해가고 악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해자로서 우리를 보게 하시면서 가해자인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피해자로서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동시에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피해자로서 가진 아픔과 속상함이 있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위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가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로 인하여 병들어가는 우리를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에게 시선이 머물러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야곱이 사랑한 곱고 아리따운 라헬의 편에 서서 생각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요즘은 예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라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레아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는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에 보시고라고 하는 와야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그냥 단순히 보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 형편과 마음과 사정을 다 아시고 충분히 이해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떤 사람하고 일하세요? 잘난 사람하고 일하지 않으세요?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하고 일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 하나님 필요로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정말 그를 괴롭히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간청했어요. 그 하나님께 돌아온 그 대답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통해서 바로 이 바울을 붙들어 가시고 쓰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바울의 고백이 내가 연약한 것이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바로 이 마음이 나로 하여금 큰 일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 뜻을 이룬 일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의 태를 여셨다는 말은 이 원형 이 파타라는 이 단어는 레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 있지만 내가 연약하여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바로 그런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레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가진 재능도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이도 많고 병도 있고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 자녀를 위해서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마음을 갖고 안타까우는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의 시선은 머물러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연약하기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다루시는가?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사랑받는 라헬의 태를 닫으시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증오를 받는 레아의 태를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태를 여셔서 첫 번째 임신해서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뛸듯이 기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부관계가 소원하더라도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고 나면 그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아가 뭐라고 외치냐면 보라 아들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제 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로 돌아오고 내가 남편과 함께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남편의 사랑을 회복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 돌아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주님께서도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아들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어요. 시몬은 들으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주셔도 야곱의 사랑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을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거야 생각했지만 둘째를 놓아도 야곱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은 또 슬펐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 이름 뭐라고 지었냐면 레위라고 지었어요. 레위는 뭡니까? 연합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는 남편과 연합하게 되었다. 보통 아들 셋 놓으면 할 수 있는 건 다 하잖아요. 완전수잖아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남편의 사랑이 나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남편의 사랑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이름이 조금 달라요. 결이 달라요. 유다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레아는 이걸 깨달았어요. 정말

0: 나같이 보잘것없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그것도 네 명이나 주셔서 연약한 나, 부족한 나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없는 것, 안 되는 것만 바라봤는데 삶을 다시 돌이켜서 보니까, 살펴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 레아에게 있어서 그의 이 갈급함은 이제는 야곱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바로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바로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의미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찬양이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잘했다고, 귀하다고 칭찬하는 것. 우리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하나님 칭찬은, 하나님 정말 잘하셨어요. 제 삶을 통해 행해오신 일들이 너무 귀해요. 아름다워요. 하나님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속에 변함은 없지만, 환경의 변화는 없지만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그 믿는 그 찬양, 이 찬양이 바로 레아에게 하나님 울려 퍼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묘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찬양하는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다윗이 바로 이 자손에서 나왔고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레아는 그 뒤에도 아들 여섯 명을 더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여섯 명 낳고 딸 하나 낳고요. 열두 지파 중에 여섯 지파를 레아를 통해서 했고요.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는 막벨라 굴에 라헬은 들어가지 못했는데 레아는 들어갔어요.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약속의 언약의 증표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쉬는 곳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귀한 영광을 얻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시나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기 싫어서 상종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이, 그 속상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럴 때에 아프고 상처난 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또한 가해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나의 삶 속에 진정한 용서의 삶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면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너무나 어렵게 만드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라반은요 탐욕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이 야곱을 속이고 배신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열두 지파를 만드는 일에 이 라반의 탐욕이 이용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말할까요?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캄캄하고 배신당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하나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찬양할 입장도 되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만 늘 내 인생 속에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레아를 축복하신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02-962-0727 동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하는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0: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윤리와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교회마저 약해져서 더 이상 이민족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교만해진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누군가 제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사람은 조금은 멋진 나에게 취해 살아야 한다고요. 돈을 벌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난 나, 피곤해도 주변 사람을 챙기는 나, 꾸며놓으면 제법 괜찮아 보이는 나, 퇴근 후에도 지친 몸 이끌고 헬스 가는 나까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 살아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이건 누구나 하는 일이야 하면서요.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것들이 모여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다정한 방법처럼 느껴졌어요. 스스로를 조금은 괜찮다고 바라봐주는 것. 이왕 취할 거라면 남의 시선보다 내 자신에게 취하는 편이 조금은 더 건강한 선택이겠구나 싶었거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아멘. 우리가 스스로를 괜찮다고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너그러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주는 건 어떨까요? 아주 잠깐이라도 오늘 나 괜찮았다 하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하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나 오늘 좀 멋지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5월 21일 주님으로 참 행복한 목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비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지으시고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오늘도 이 놀라운 사실로 말미암아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방송 가족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삶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뒷자리 9507님 오늘 함께 해주고 계세요. 보석 PD님 안녕하세요. 빗길을 헤치고 새벽기도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요즘 찬송가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찬양만 하던 이 찬양이 글씨로 또 보고 쓰니까 더욱더 은혜가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또 빗길, 지금 또 어제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아마 지금도 좀 비가 내리고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9507님 또 새벽에 이 빗길을 뚫고 새벽기도 다녀오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았을 거라 또 생각이 들고요. 와, 요즘에 또 필사를 하고 계시는군요. 찬양 필사도 참 좋은데요. 이렇게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2642님께서도요. 오늘 나의 선자리가 주께서 세우신 곳임을 굳게 믿으며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기쁨으로 출석합니다. 보석같이 귀한 보석 PD님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라고 힘이 나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와, 제가 더 힘이 나는걸요. 우리 이륙사인님 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 자리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굳게 믿으며 오늘도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요. 이륙사인님 늘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세요. 와, 우리 907님 이 찬송가 필사 노트 또 보내주셨는데 이 글자, 이 글씨가 너무너무 정갈하고 멋져요. 이렇게 귀한 또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2042님께서도 아멘 오늘 출첵 보내주셨고요. 3289님, 보서피디님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3927님, 샬롬.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자존감으로 오늘도 힘차게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시작합니다. 보석씨! 라고 제 이름 이렇게 힘차게 보내주셨어요. 야, 우리 3927님 덕분에 제 자존감이 또 높아지는 이 아침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누가 저의 이름을 이렇게 힘차게 불러줄까요? 보석씨! 3927님 너무 감사합니다. 4420님께서도요.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축. 피디님, 이곳 성남은 비가 그쳤어요.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기분이 좀 꿀꿀했는데 비가 그친 오늘 이 아침 우리 피디님 목소리 들어서 그런지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어제는 좀 저도 모르게 이 축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힘을 내야지 이렇게 의지적으로 한번 힘을 내야 됐던 어제가 또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4420님 그 꿀꿀함은 넘어서 오늘은 또 이 아침 행복함으로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샬조아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함께하다 보면 더 힘이 날 거예요. 말씀과 찬양이 흘러넘칠 예정이거든요.

우리 5522님께서도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보서 PD님 오늘 저 생일이에요 라고 와 축하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방송에서 이런 말 하는 날이 다 오네요. 저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아이고 세 번째 대상 포진도 물리칠 수 있는 이 행복을 선물해 주실 주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모두 모두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세 번째 지금 대상 포진 물리침을 받으신 것 같네요. 주님께서 이 행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해요. 제가 더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또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5522님이신데요. 생신 축하드려요. 우리 많은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우리 5522님의 이 생일을 마음껏 축복하고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 우리 3927님 주님의 사랑으로 더 빛나는 이 하늘나라의 빛나는 보석으로 라고 저희 이름을 또 이렇게 센스있게 한 번 더 불러주셨습니다. 2387님께서도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손녀 보러 대구에 다녀왔어요. 육지를 다녀오면 마음이 싱숭한데 극동방송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희야 잘하고 있단다. 말씀해주시는 주님 사랑 바라보며 오늘도 시작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육지를 다녀오셨다 이런 표현을 좀 보니까 좀 이렇게 울릉도나 이렇게 도서 지방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대구를 지금 왕래하시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2387님 너무 감사해요. 그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늘 극동방송과 함께해 주셔서 샬조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주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성희야 잘하고 있단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2387님 늘 감사해요. 우리 방송가족 분들께서 오늘은 출첵제시어 뭐예요? 라고 먼저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데 아직은 제가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요거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은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세 글자로 출첵제시어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하나님 세 글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9507님, 5522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달려가는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은 포항장성교회 윤선아 목사님과 특별히 유광침례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오셨어요.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채널 고정.

0: 다음 세대
1: 어디까지 들어왔니?
0: 박수! 목요일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시간. 포항장성교회 먼저 윤선아 목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선아 목사입니다.
0: 너무 반갑습니다. 야, 언제 들어도 이렇게 비타민 같은 우리 목사님의 목소리. 아, 격주마다 들으니까 더 감칠맛이 납니다. 목사님 또 이렇게 빗길을 뚫고 와주셨는데요. 지난 2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2: 아, 5월이라서 가족 모임도 있고 교회 행사도 많지만 그죠. 모든 시간 행복하게 잘 지냈고요. 네. 요 며칠 날씨가 더웠다가 갑자기 비가 오잖아요. 네. 장성교회 방과후 학교인 BOK스쿨에서는 학교 후에 이제 교회에 도착하면 시작 전까지 공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너무 그 바깥 놀이를 좋아하는데 비가 오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0: 맞아요. 좀 제한이 되죠.
2: 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교회 안에서 그 에너지를 발산하느라고 교회 안이 시끌시끌하니 와. 엄청 정신이 없어요.
0: 맞아요. 정신이 네.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사랑스럽고 좋을 것 같아요.
2: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온 차이가 또 있다 맞아요. 보니까 또 아픈 친구들이 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2: 그래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또 비가 오고 나니까 요 한 2-3일 전까지만 해도 낮 기온이 거의 여름인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따뜻하고 좀 덥다라고 느껴질 정도였는데 어제는 비 오고 나서 아예 그렇죠. 춥더라고요.
2: 그렇죠.
0: 그래서

0: 날씨 정말 기온차가 크니까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꼭 겉옷이나 이렇게 옷을 잘 마련을 하셔서 감기에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윤선아 목사님 목소리 한번 들어봤고요. 더불어 이 시간 함께하고 계세요. 바로 유강침례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오셨습니다. 우리 김다복, 곽찬영, 그리고 김진솔 청년 세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또 이른 시간 우리 청년들이 또 다음 세대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한분한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1: 네, 안녕하세요. 유강침례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고 한동대학교 재학 중인 김진솔입니다.
0: 와, 우리 진솔 자매님. 아유,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다복 자매.
2: 안녕하세요. 유강침례교회 푸른의 학생부 교사 그리고 여울청년회에 있는 김다복이라고 합니다.
0: 와,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 다복 자매님 오셨고요. 우리 김찬영 군 형제님.
3: 또박이 주일학교에서 섬기고 있는 곽찬영
0: 아,
3: 교사입니다.
0: 죄송합니다. 곽찬영이야.
3: 네.
0: 곽찬영 더 멋있다. 곽찬영 우리 형제님 박수. 아 근데 어떻게 목사님 우리 유강침례교회 우리 자매님들 우리 청년분 이렇게 모셨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4: 어우, 진짜 너무 좋은 것
0: 네, 목소리
4: 같아요.
0: 좋아야지만 좀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다복 자매님? 아, 목소리도 좋고 정말 또 다음 세대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또 이렇게 사모하면서 나오시는 우리 세 분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귀한 걸음이 주셔서 감사해요. 4420님, 다음 세대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결혼을 안한저 역시 다음 세대이지만 선생님들 목소리 들으니 힘이 나기 시작하네요 라고 또 위트 있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전 경기도 성남에서 청취하고 계시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포항장성교회 윤선아 목사님과 유강침례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나눠줄 은혜의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5: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군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10,000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 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더불어 포항시 남구 떼오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2642님, 오늘의 출첵제시어 하나님으로 이렇게 막 너무 은혜롭게도 보내주셨어요. 2642님, 하나님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우리 이륙사인님께서는 늘 이렇게 극동방송 특히 샬주와 애청해 주시잖아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4: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0: 야,
4: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0: 정말 최고의
4: 네.
0: 삶을 우리 이륙사인님 이미 살고
4: 쉽지
0: 계신
4: 않은
0: 줄
4: 삶이에요.
0: 맞아요. 정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4: 맞습니다.
0: 하나님을 항상 입술로 주님께 영광 올리려는 우리 이륙사인님 그런 삶이 참 복되고 귀합니다. 유광 침례교회 우리 김진솔 자매님, 다복 자매님, 곽찬영 형제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이름 한 분 한 분을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호명해서 불러주셨습니다.

0: 이륙사인님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륙사인님께서 항상 저희 녹음을 하세요. 어. 방송을 또 녹음을 실시간으로 하셔서 그 가운데 다시 들으세요. 아. 실시간으로 들으세요. 그러면서 오늘 게스트 누구시지? 와. 오늘 어디에서 오셨지? 이렇게 다시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와. 이게 바로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륙사인님 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난주까지 정말 많은 기념일들이 있었잖아요.
1: 네.
0: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까지. 우리 장성교회에서도 관련해서 좀 다채로운 행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네, 맞아요. 모든 교회들이 5월 달에는 여러 기념일을 위해서 행사가 많으시겠지만
0: 네.
1: 근데 저희 교회는 어버이 주일에는 이제 아이들이 예배 전에 이제 피켓도 들고 이제 꽃도 준비하고 해서 어른들 가슴에 꽃도 달아드리고 또 네.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전하는 그렇죠. 시간을 가졌고요.
0: 카네이션도 좀 달아드리고.
1: 아, 그럼요. 네, 스승의 주일에는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면서 경매하는 네.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0: 맞습니다. 네. 또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1: 아, 그러니까요.
0: 이게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이 친구들은 또 그렇게 잘 갖춰지면 네. 표현을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아니면 그 전까지 이러면서 살짝 이렇게 나부끄럽기도 하고 하니까
1: 근데 감사를 표현하는 네. 것도 배우는 것 같아요.
0: 아, 네, 네. 맞습니다.
1: 네, 아이들이 그런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도 배우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감사를 배워야 한다라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정말 귀감이 되고요. 우리 주님께도 늘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존재잖아요.
1: 그럼요.
0: 하지만 그걸 잊고 지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잠시 멈추고 그 심 가운데 고개를 들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좋은 일들을 또 바라보고 감사 올리는 저희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3786님 새싹분이신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힘이 나고 은혜가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아.
0: 이렇게 힘이 나는 목소리의 주인공들 우리 세 분 더 오셨어요. 바로 유강침례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김다복, 김진솔 청년 그리고 곽찬영 형제님까지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 우리 유강침례교회 하면 정말 그 싱그러움이 가득한 젊은 교회다. 열정이 넘치는 교회다.
1: 와.
0: 저는 늘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이성원 담임 목사님께서도 너무 멋지세요. 이 시간 우리 유강침례교회에 대해 뭐 전반적으로 소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누가 한번 해주실까요?
2: 네, 제가.
0: 아, 좋습니다. 당차게 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2: 네, 저희 유강침례교회는 회복과 쉼이 있는 행복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또박이 주일학교, 푸른의 학생부, 여울 청년회, 바다 청장년회, 윤슬 장년부로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너무 잘 나눠주셨는데 회복과 쉼 그리고 한 가지가 뭔가 더 있었는데
2: 회복과 쉼이 있는 행복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0: 행복한 예배 공동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우리 다복자매님과는 그 별스타그램 또 이 친구가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사진을 목사님이 이렇게 올려주시거든요.
1: 네네.
0: 그때 단체 사진도 올려주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예배 후에 식교자는 사진도 올려주고
1: 네.
0: 저 가서 막 함께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음식도 맛있어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1: 정말 부럽네요.
0: 네.
1: 저도 한번 인스타를 한번 찢어봐야겠어요.
0: 그렇게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유강침례교회라고 저도 막 생각이 듭니다. 귀한 나눔 감사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유강침례교회 또 교회학교를 한번 소개를 받고 싶어요. 지금 명칭들이 너무 푸릇푸릇하고 뭔가 시적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 교회학교 명칭이 너무 좋은데 푸른의 학생부, 또박이 주일학교 일단 그 명칭명부터 어떻게 좀 작명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나눠주실까요?
3: 네. 올해 저희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는데 또박이 주일학교의 또박이는 언제나 한결같이 꼭 그렇게 라는 말인데요.
0: 네.
3: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이들로 자라기를 소원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0: 언제나 한결같이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어린이들. 네.
3: 푸른의 학생부는 중고등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푸른 물이 가득 흐르는 맑은 시내라는 뜻인데요. 언제나 푸르르고 맑은 시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푸르르고 맑게 자라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0: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장면 센스가 대단하십니다.
1: 그러니까요.
0: 아니, 또박이 주...

0: 주일학교 푸른의 학생부 목사님, 와 우리 또박이는 언제나 한결같이 기쁨을 올려드리는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원래 이렇게 이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1: 아 그럼요.
0: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정말 또박이가 될 것 같습니다.
1: 정말 저는 생각도 못했던 네. 이름이라서 이런 장면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맞아요. 저도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맞습니다. 정말 또 우리 목사님께서 청년들과 함께 또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이름을 또 허락해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박이, 푸르네, 어감도 진짜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0: 계속해서 막 외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찬영군.
2: 네, 또박이라는 그 이름의 그 울림이 너무 좋아서 아이들도 또박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0: 네.
2: 그렇게 또박이 친구들 지금은 한 명이지만 이렇게 섬기면서 너무 좋고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우리 1933님 우왕 이름이 너무 예뻐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다복님? 네, 뒷자리 1934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진짜 우왕이에요. 이름이 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이쁜 이름을 또 가진 우리 교회학교인데 교회학교는 그러면 푸른의 학생부, 또박이 주일학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이루어져 있을까요?
3: 네, 교회학교는 그렇게 두 부서로 되어 있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청년회, 또 청장년부, 그리고 장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그럼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위한 교육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우리 청년분들이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돼서 섬기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봤었는데 한번 나눠주실까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4: 네, 저희 주일학교, 또박이 주일학교는 네. 이제 연령별 맞춤 예배를 위해서 유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유치부로 오전 11시에 예배가 드려지고요.
0: 네.
4: 초등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오후 1시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도사님 한 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또박이 주일학교는 최대한 아이가 교회에 잘 적응하고 또 기쁨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좀 활동적인 그런 활동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을 전하시고 또 찬양하고 또 헌금하는 것도 함께 알려주고 또 그런 방식들이 좀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함께 호흡하면서 또 어린이 다음 세대 친구들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또 유강침례교회 교회학교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우리 아이들과 스킨십을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하면서 나아가면 친근함부터 느껴질 것 같아요.
1: 그럼요.
0: 이렇게 교회가 동떨어지고 저 어른들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1: 그렇죠.
0: 저분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1: 맞아요.
0: 내 손을 꼭 잡고 친근감 있게 대해주는 것보다 거기서부터 주님을 또 바라보는 통로가 아닐까.
1: 그럼요. 이렇게 스킨십하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딱 느낄 수가 있거든요.
0: 네.
1: 아이들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스킨십도 정말 중요하고
0: 네.
1: 또 선생님과 아이들 간의 교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교회를 오고 싶게 만드는
0: 맞아요.
1: 네. 그런 교육의 장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0: 맞습니다. 네. 그런 교감이 참 필요합니다.
1: 네.
0: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전하시는 우리 또 세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찬영군, 우리 목소리가 너무 멋진 꿀보이스의 소유자 우리 찬영군이라고 두 분 자매님께서 격렬하게 인정하셨습니다.
2: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0: 우리 찬영군은 지금 맡고 있는 부서가 어디일까요?
2: 저는 이제 진솔쌤이랑 나연쌤이랑 같이 새벽 또박이 주일학교를 함께 돌아가면서 맡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그럼 그 가운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 성도들을 위해 진행했던 프로그램 중에 좀 기억이 남고 요건 진짜 좋았어, 은혜가 가득했어, 아이들 호응이 장난 아니었어, 뭐 이런 게 있었다면 한번 나눠주실까요?
2: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또박이 주일학교를 함께하면서 공과활동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공과활동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함께 누리게 되는 면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종려주일에는 같이 종려나무 같은 걸 만들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외치는
0: 네.
2: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0: 그래요. 함께 이렇게 또 친구들과 어떤 작업 같은 거 이렇게 결과물을 창작하는 활동도 같이 하고, 사실 이게 공과 활동도 하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0: 네, 분주할 수도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 준다는 것. 아, 그게 바로 또 사랑이고 애정이 아닐까요, 선생님? 이사님.
1: 맞아요. 아, 그런 걸 이렇게 계획하고 프로그램 하신다는 것도 참 매주
0: 네.
1: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지 않나. 근데 그런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예배 시간을 즐겁게 또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그죠? 아이들이
0: 맞아요.
1: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눈에 막 그려지는 것 같아요. 상상이 되고
0: 막 상상이 됩니다. 막 그려져요. 우리 아이들의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축복하고 교육을 하실 우리 세 분의 모습이 정말 상상이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 회의나 그런 어떤 거는 어떻게 좀 이루어져요? 일주일에 뭐 주일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언제 모여서 뭐 얘기를 한다. 뭐 이런 게좀 있을까요?
2: 저희 푸르네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에 목사님과 교사들 함께 모임이 있는데요.
0: 목요일이에요. 정기 모임이네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저희가 어떤 걸 하면 좋은지 레크레이션은 교사들이 또 먼저 고민을 해보고 또 공과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께서 먼저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격주로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 시간에 함께 나누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한번더 교회에 오고 싶게 만드는 재밌는 레크레이션을 준비할지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와,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놀이도 같이 접목이 되고, 우리 다복자미니도 레크레이션 강사님처럼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2: 네, 다른 교사 선생님이랑
0: 네.
2: 같이 진행도 하고 사진도 찍고
0: 오.
2: 아이들이 좀 적게 오면 같이 참여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합니다.
0: 그건 예를 들면 그 가운데 뭐 역할극이나 이런 것도 있고.
2: 네, 뭐 역할극도 있고 게임도 있고
0: 네.
2: 릴스에서 유행하는 게임 같은 것도 같이 직접 해보게 되고 그런 게또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야, 선생님,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특히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이 친구들이 요즘 빨라요.
1: 그러니까요.
0: 트렌드에 제가 못 따라가요.
1: 아,
0: 네,
1: 맞아요.
0: 워낙에 이제 핸드폰이나 SNS에 노출도 잘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의 시각, 눈높이 어찌 보면 굉장히 요즘에 상향 평준화가
1: 아,
0: 됐다고 느껴지는데,
1: 그래서 제가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0: 그렇죠. 그래서 우리 네 분의 선생님들께서 매 주마다 또 새로운 트렌드가 뭐가 있을까?
1: 아,
0: 우리
1: 그러니까요.
0: 아이들의 주의를 집중을 이렇게 끌수 있는 바 이런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으려면 어떤 걸좀 봐야 될까? 해야
1: 그러게
0: 될까?
1: 말이에요.
0: 고민이
1: 저도
0: 많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우리 진솔 자매님, 굉장히 이 SNS나 이런 트렌드에 발 빠르게 발맞춰서 갈수 있는 우리 자매님일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가 느꼈거든요. 예, 네, 그 가운데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3: 제가 보이는 것과 다르게 트렌드에 민감하진 않지만
0: 예.
3: 그래도 주일학교 활동을 준비하고 또 전도사님과 어떤 활동을 해야 우리 아이가 내용에 좀더 집중하고 그 말씀이 새겨질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을 때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도
0: 뭐가 있어요?
3: 요즘 유행하는 정말 많지만
0: 네.
3: 그래도 조금 저희 또박의 주일학교는 연령이 낮다 보니까 실제로 시각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좀 경험할 수 있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0: 네.
3: 그것을 좀 주도적으로 또할수 있도록 그 경험에 좀 집중해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전 다채로운 경험, 다채로운 감각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뭐 릴스나 뭐 이런 거는 좀 시각적이고 청각에 국한될 수가 있는데, 넘어가서 시각, 뭐 촉각, 다채롭게 구성을 하려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지혜가 느껴집니다. 아, 열심히 뭔가 분석하고 또 공부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또 진행할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그런 다음 세대 프로그램이 있다면 한번 자유롭게 나눠주실까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이번 주에 뭘 해요?
4: 당장 이번 주는 잘 생각나지 않지만
0: 네.
4: 이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중 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청년들과 함께하는 운동회입니다.
0: 운동회.
1: 와.
4: 네, 요즘은 이제 다 예배가 나눠져서 드리다 보니까
0: 그죠.
4: 청년들과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운동회를 같이 진행하면서 청년들과 아이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함께한다. 호흡하면서 땀 흘리고 뛰어 놀고 그 가운데 정말 웃음꽃이 피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1: 아, 그러니까요. 아, 그 전교인이 다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교육부만 이렇게 따로 운동회를 하시는 건가요?

0: 먼저는 저희가 명확하게 딱 계획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소망하고 네. 있는 것은 네. 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우선은 청년부와 교회 학교
1: 친구들이
0: 교제를 좀 소망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구나. 아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네. 또 어린 친구에서부터 또 청년부가 다 하나가 되어서 와. 움직이게 되겠네요. 그러면 청년부 친구들이 또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0: 네.
1: 어린 아이들은 또 청년부들을 또
2: 맞아요.
1: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네.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네네.
2: 원래 우리 청년부 언니, 오빠들, 막 형들 이렇게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선에서 또 바라본다면 저기 너무 머나먼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1: 그러니까요.
2: 있거든요. 이미 다 이루어 있고 너무 대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다가가지 못할 때가 많은데 저렇게 멋진 형, 언니, 오빠들이 나를 위해서 맞아. 이렇게 친근하게 나와 함께 놀아주고 시간을 내어준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우리 어린이 친구들한테는 정말 좋은 추억이자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근데 이번 주가 궁금해요. 이번 주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번 주 뭐 해야 되잖아. 우리 다복자매님 한번 나눠줘요. 이미 다 계획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복자매님.
3: 그 저희가 때마침 이번 주에는 레크레이션 하게 되는데
2: 네.
3: 아이들이 방송 들으면 스포일러.
2: 그래 스포 당할 수 있다. 그러면 아주 맛보기로만. 예.
3: 저희 이제 릴스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뭐 종이컵 이용한 게임들 같은 것도 있고요. 보통 저희가 중학생 남자 아이들 그리고 고등학생 여학생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자 아이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을 만한 뛰어다니지만 또 너무 과격하지 않은 그런 게임들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2: 네. 또 지혜롭게도 이렇게 구상 중인 이 스포일러를 또 피하고자 아주 지금 지혜롭게 또 해주셨어요. 이번 주 너무 궁금이라고 1934님 보내주셨는데요. 예, 더는 없습니다. 예, 더하면 스포일러예요. 예, 욕을 방지, 스포 방지. 좋습니다. 은혜로운 나눔 감사하고요. 우리 지금 포항장성교회 윤선아 목사님과 유강침례교회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 김다복 자매님 진솔 자매님 우리 찬영군까지 함께해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듣고 오실게요. 웨이엄의 나의 가는 길.

웨이엄의 나의 가는 길, 은혜로운 찬양 듣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 출첵 제시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직 잊지 않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0: 9030으로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세 글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혹시라도 뭐 자발적으로 삼행시 보내주신다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자, 출첵제셔 삼행시 또는 오늘 하나님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933님께서요 오랜만에 유강 침례교회에서 같이 동역하던 목소리들을 들으니 출근길이 너무 즐겁습니다. 졸업하고 서울에서 지내고 있어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소중한 공동체. 선생님들 화이팅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다복자매님이 지금 격렬히 반응하고 계십니다. 좀 아시는 분이세요?
2: 저를 이 교회로 이끌어주었던 친구입니다.
0: 그래요. 혹시 와. 성함을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2: 이수현 자매님.
0: 우리 수현 자매님을 향해서 사랑의 메시지 짧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소중한 또 우정이잖아요.
2: 지금은 각자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또 다니고 있지만 이 유강 침례교회를 알게 해주어서 너무 고마운 친구입니다. 파이팅!
0: 파이팅! 이렇게 귀한 유강 침례교회를 또 이렇게 귀한 통로가 되어주신 우리 수현 자매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오이님,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함께하는 아이들이 어떤 사랑을 받고 있을지 상상이 되네요. 오늘도 큰 도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오이니 오늘 생신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짧게 한번 축하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의 오이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1: 축하합니다.
0: 자, 오늘 네 분이 정신이 없을 거예요. 막 계속 물어봤다가 우리 보석PD님 나 물어봤다가 막 계속 지금 막 축하도 드리고 있는데 원래 방송이 이렇습니다. 기아 나는 한번 또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유강 침례교회 하면 또 청년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또 잠시 우리 유강 침례교회 청년부에서도 함께 했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또 주도적으로 이 사역을 만들어 나가고 감당하고 있는 또 청년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유강 침례교회 또 청년부 명칭이 있죠. 제가 알기로 다복사민이 무엇이죠?
2: 네, 저희 청년의 이름은 여울 청년회인데요.
0: 여울.
3: 여울.
2: 여기도 의미가 너무 아름다운데 여울이란 건 강이나 바다에서 물살이 빠르고 얕은 부분에서 그곳에서 산소를 발생하고 또 하천을 정화하는 강의 허파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울 청년회가 교회 가운데에서도 또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소원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0: 와, 네. 아, 진짜 여울 청년부. 여울이라는
1: 예쁘네요.
0: 너무 예쁘고요. 목사님, 여울이라는 네. 그 사전적 의미가 강의 허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1: 네.
0: 그 가운데 우리 유강 침례교회 청년부가 여울 청년부가 세상 가운데
1: 네.
0: 그 허파 같은 역할
1: 와.
0: 세상의 모든 그런 불순한 것들을 걸러내고 가장 좋은 물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느껴집니다.
1: 아, 그러니까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한 네. 청년으로.
0: 할렐루야.
1: 화이팅입니다.
0: 화이팅입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우리 여울 청년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부 날로날로 부흥함을 제가 별스타그램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단체 사진 찍으면요 청년부가 진짜 많아요.
1: 와.
0: 그 비결이 뭐예요? 진솔 우리 자매.
4: 네, 저희 청년회는 먼저 목사님 이 먼저 청년회랑 되게 가깝게 친밀하게 지내려고
0: 그렇죠.
4: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청년회도 포항공대 한동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좀 많은데 먼저 자발적으로 차량으로도 섬겨주고
0: 맞습니다.
4: 또 찬양팀 또 설거지 또 청소 또 거리 찬양 이렇게 다양한 일정들에 항상 자발적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섬겨주는 모습이 좀 그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아, 맞습니다. 우리 또 이성환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전 교인분들 아 정말 우리 청년부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함께 나아가시려는 그 모습을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강 침례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지금 또 도약하고 달려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1934님 오늘 감동 많이 받으셨습니다. 자, 서울에서 보내주신 하나님 삼행시예요. 제가 운을 띄어보면 우리 찬영군이 한번 살려주실까요? 자, 요건 호흡이 중요해요. 제가 하나님으로 운을 한번 띄어볼게요. 하!
5: 하루하루 지칠 때마다
0: 야, 나!
5: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
0: 님!
5: 님 말고 하나님
0: 그냥 님 말고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요 우리 리구 산사님께는 선물 드릴게요.
1: 와.
0: 선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1: 그러니까
0: 하루하루 지칠 때마다 나를 붙잡아주시는 분 그냥 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0: 귀한 삼행시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3786님,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라고요 또 외쳐주셨습니다.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조심스럽게 외쳐봅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1: 아멘.
0: 아멘. 같은 청년으로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기쁨을 느낍시다. 청년 선생님들 최고십니다. 목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PD님 목요팅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힘이 나는 문자 감사하고요. 우리 찬영군 우리 형제님께서 우리 앞으로 유강 침례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유강 침례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은요, 이제 유강 침례교회 아이들을 볼수록 이제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3: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종교적인 의무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많고 따뜻한 유강 침례교회의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먼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0: 와, 하나님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는 그런 비전 더 있나요?
3: 네,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 안에 심기고 그 말씀을 당당히 선포하고 살아내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0: 와, 아멘. 아, 귀한 비전 선포를 또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당장 이번 주 주일 학교서부터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우리 친구들을 또 상상하면서 사모하면서 이 시간 그 은혜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제가 아까 새벽에 말씀드렸죠. 시간 금방 갈 거라고. 시간 벌써 마칠 때가 다가왔어요. 깜짝 놀랐죠. 우리 다복자매님.
4: 말이 안 돼요.
0: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정말 누렸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유강 침례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모시고 은혜를 한번 나눠봤는데 정말 날로 부흥하고 젊어지는 우리 유강 침례교회의 비결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세 분 오늘 좀 어떠셨어요? 우리 진솔 자매님부터.
2: 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초청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더불어 행복한 우리 교회, 또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자랑할 수 있어서 네. 굉장히 기쁘고 또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0: 기쁘고 뜻깊었던 정말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복자매님.
5: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게 더 생각이 나는 시간이어서 우리 아이들도 그 사랑을 더 기억하고 누리며 자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너무 잘 나누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 받은 사랑을 그저 흘려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찬영 형제님 오늘 어떠셨어요?
3: 저도 이렇게 오늘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즐겁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이 마음을 더욱더 그 사랑을 느끼고 앞으로 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로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0: 할렐루야입니다. 와, 박수! 우리 찬영 군은 정말 이 진중한 또 멋이 있고 목소리도 멋지지만 그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진솔한 그런 진실된 사랑이 느껴져서 더 뜻깊고 값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 의미가 느껴집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좀 어떠셨어요?
1: 제가 짧은 시간 유강 침례교회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열정적이고 또 사랑이 많은지 또 느껴졌고
0: 네.
1: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각 부서 명칭을 이렇게
0: 네.
1: 신경 써서 멋지게 만들어주신 걸 보니까 목사님도 우리 성도님들과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졌고
0: 네.
1: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유강 침례교회에 가득한 것 같아서 그냥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지 않아도.
0: 맞아요.
1: 인스타 꼭 한번 들어봐.
0: 눈으로 보지 않아도 상상이 되고 그 상상을 넘어 느껴지는 우리 유강 침례교회. 유강 침례교회 또 사랑 가득한 교회학교.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나눔 감사하고요. 9507님께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멀리 경기도 양평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유강 침례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김다복, 곽찬영, 그리고 김진솔 청년, 그리고 장성교회 윤선아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교회,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바라며 오늘도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34님께 선물을 드릴게요. 감사해요.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He's got those who pray for peace.

0: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1: 1분 찬송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1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려면 첫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5절에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고해요. 이스보셋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제 본문에서 손에 매

몰라서 결국 잠으로 도피한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깨어 말씀을 붙들지 않고 술이나 게임, 쇼핑, 드라마로 도피하지요. 잠시 잊으려고 하지만 문제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다가옵니다. 여기서 부에로스는 기본에 딸린 성읍이지요. 여호수아가 기본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은 베냐민에 속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높 땅의 제사장들을 죽일 때 기본 사람들까지 죽이고 탄압하자 그들은 기따임으로 도망갔어요. 그들 마음속에 원한이 사무쳤겠죠. 그중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에게 속한 사람들로 이들은 자기들의 사령관 아브넬이 다윗을 따라간 것을 알았어요. 다윗과 연합을 이루러 간 것도 알았고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것도 므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자라 왕이 될 가능성이 없음도 알았지요. 그래서 원한으로 이스보셋을 죽일 명분을 쌓다가 결국 그것을 자신들의 출세 방편으로 삼고자 합니다. 6절에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고해요. 거짓으로 밀을 가지러 온 척하는 이들에게 이스보셋은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망하는 집은 다 이래요. 한 사람도 분별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론이 확실하지 않으면 인간론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사람에 대한 분별도 안 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라고 해요. 결국 이스보셋은 잠자다가 자기 측근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나요?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나요? 원한을 갚기보다 내 안의 악을 쳐죽이고자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려면 둘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이릅니다. 그들의 손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들려 있었어요. 이들은 이스보셋을 다윗의 대적으로 알았기에 다윗이 큰 상을 내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며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의 원수를 갚은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사울을 향한 원한과 출세욕이 있었어요. 사울 왕국이 쇠하고 다윗 왕국이 흥하는 것을 보고 이때다 싶어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서 한자리 차지하려는 계산이었던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는 오히려 불신앙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그러자 9절에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해요. 또 10절에서는 전에 사울의 죽음을 전한 아멜렉 청년의 결말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고는 11절에서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스보셋도 통일왕국의 반기를 들었으니 악인이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이스보셋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 한 적은 없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이로운 일이라 해도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결코 악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지 않겠다는 다윗의 결심입니다. 12절에서 다윗은 청년들을 명하여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고 그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의 무덤에 정중히 매장해요.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살인이라는 불의를 엄히 처벌하고 죽은 이스보셋에게는 합당한 장례를 치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인간의 권모술수나 지혜로 이룩되지 않아요. 이런 깨달음은 다윗이 사울과의 오랜 갈등 속에서 얻은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값진 깨달음이 없어요. 그때 비로소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0: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야망과 욕심을 숨긴 채 하나님이 하셨다고 포장하는 일은 없나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권모술수로 해결하려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의로움으로 생색을 낸 자기 모습이 레갑과 바하나 같음을 깨닫고 이제는 불러주신 자리를 겸손히 지키길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전도사이신 어머니와 알코올 중독이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자연스레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들었지만 매일 밤 폭언하시는 아버지를 악인으로 여기며 저는 의롭다 생각했지요. 제가 다니는 교회 부서에서는 토요일마다 찬양팀 연습이 있기에 미디어 담당 봉사자 한 명이 나와서 음향 관리를 해주어야 해요. 잠시 직장을 쉬던 제게 음향 담당 차례가 자주 돌아왔는데 점점 저만 자주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에 생색이 났어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의인이라 여겼기에 이 불편한 마음을 숨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게 건넨 부서 리더의 말이 날카롭게 느껴져 그동안 쌓아온 생색과 감정들을 팀원 모두와 함께 있는 단체 메시지방에 쏟아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일을 돌아보니 다윗의 말처럼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고 제 감정을 앞세워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한 악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레갑과 바하나처럼 매달려야 할 인생임에도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용서받았음이 깨달아졌지요. 그래서 공동체 지체들의 권면대로 리더에게 사과하고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교회 사무실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는데 여전히 혈기가 많은 저이지만 늘 제가 죄인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큐티하며 부르신 자리를 겸손히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교회 민원 전화에 상냥히 응대하겠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큐티 먼저 하며 회개하고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기에게 이뤄온 결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인간의 권모술수와 칼과 창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울과의 오랜 갈등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이스보셋처럼 인생의 위기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으로 도피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레갑과 바하나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로 포장하며 내 욕심을 채우려는 거짓이 저희 안에도 있음을 회개합니다. 다윗이 사울과의 오랜 갈등 속에서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처럼 저희도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세워진다는 진리를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로운 일이라 해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함을 갖길 원합니다. 날마다 큐티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내 안의 악은 즉시 처리하되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노회 여성위원회가 주관하는 다섯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는 여성 리더십 세미나가 5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포항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립니다. 푸른마을교회 김희화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하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오니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47-64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하제일교회에서 문학이 있는 음악회 소월 그리고 엄마야 누나야가 개최됩니다. 오는 5월 22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시작되며 테너 리안 김, 소프라노 이민정, 피아노의 김효순 씨가 함께하며 인문학과 예술을 나누고 향유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문학이 있는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336-74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홈커밍데이 및 이웃 초청잔치를 개최합니다. 6월 7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가 드려지고 이어서 기념행사 및 작은 음악회가 시작됩니다. 한동대학교 풍물패 한풍과 댄스 동아리 고 그리고 중섬로

여성 중창단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며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고급 탁상용 시계와 텀블러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9191 포항중섬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주관 2026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경동노회 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다음 세대와 교회의 진정한 변화를 소망하는 체인지업을 주제로 다루며 찬양과 율동, 설교 해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1-79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찬양 발표제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포항 연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교회별로 한 팀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부문은 찬양 또는 중창입니다. 1부는 찬양 발표제로 진행되고 2부는 기프티드의 찬양 콘서트로 이어집니다. 참가 감사 시상금뿐만 아니라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5090-4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 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장로총연합회 주관 포항시 교회연합 3040 세미나가 5월 25일 월요일에 한동대학교 효암채플 별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잘하게 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가 강사로 함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300-6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방송된 내용은 포항 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Chef Edward Day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지원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즐거운 일상을 위한 시니어 3색 활력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FM。
1: 생명은빛으로생명은빛으로오늘이시간에는포항장성교회박석진목사님께서열왕기하22장3절에서13절까지의말씀을본문으로말씀으로개혁하라라는제목의말씀증거해주시겠습니다들으시고은혜의시간보내시기바랍니다
2: 라틴어한문장을소개하면서설교를시작할까합니다에클레시아레포르마타샘페르레포르만다에스트라는말입니다번역하면개혁교회는계속개혁되어야한다라는뜻입니다이말은우리교회사속에서오래전부터회자되어오던말이었습니다그런데이말이16세기들어종교개혁운동이시작되면서존켈빈같은개혁자들에의해다시주창되기시작한것입니다그런데요즘의교회를바라보고있노라면이런개혁교회의정신이무색해지고말았다라는느낌을떨쳐버릴수가없습니다에클레시아레포르마타세페르레포르만다에스트이외침은교회가세상을향해개혁을부르짖기이전에자신부터개혁해야한다라는그런의미를강하게담고있습니다다시말해서교회는개혁의주체이기이전에개혁의대상이되어야된다라는그런의미입니다이제까지우리는세상이바뀌어야한다고정치권을갈아엎어야한다고팬덤정치에휘말려버린일부극성스러운사람들이정신을차려야한다고외쳐온게사실입니다그러면서정작교회개혁에대해서는강건너불구경하듯수수방

강간해 왔던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개혁되어야 할까요?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것들 중에 다섯 가지 솔라가 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도. 이 다섯 가지 솔라는 기독교의 핵심적 가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같이 귀한 개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아 왕과 연관해서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성경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증언대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14대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므낫세는 좀 심하게 말하면 개차반이었습니다. 남유다를 다스린 20명의 왕 중에 사악한 순서대로 서열을 매긴다면 1, 2위를 다툴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기 부친인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의 근원지라 여겨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복원했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서도 모자라 일월 성신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뜰에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자녀들을 불태워 제사하는 몰록 숭배까지 받아들였고 점과 요사스러운 술법을 권장하고자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게다가 성격까지 포악해서 무죄한 자들의 피를 엄청나게 흘렸습니다. 이렇게 사악한 왕이 무려 55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다스렸으니 그 나라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게 되는 것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므낫세의 폭정은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므낫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몬 역시 타락의 끝 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23절에 보면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보다 더욱더 죄를 범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몬의 악행이 얼마나 심했으면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신복들이 반역하여서 그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벌어진 참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발생한 쿠데타가 정리되어져 가는 과정이 참 흥미롭습니다. 보통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 쿠데타를 주도한 인물이 왕위를 차지하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9번의 쿠데타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쿠데타를

주도했던 자가 왕위를 찬탈했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왕조가 새로이 시작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일어나 쿠데타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를 16대 왕으로 옹위합니다. 다윗의 왕조를 지켜야 한다 하는 백성들의 충돌에서 비롯된 일이었지만 크게 보면 다윗의 혈통이 계속 남유다를 다스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무엘하 7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온전히 지키시기 위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 쿠데타 세력이 왕위를 찬탈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야 한다 하는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남유다의 역사는 한 민족, 한 나라의 역사이기 이전에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그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2세의 왕위에 오른 아몬이 하나님과 백성 무서운 줄 모르고 폭정을 일삼다가 24살의 젊은 나이로 살해됩니다. 그러자 겨우 8살에 불과했던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시야는 어리기도 했지만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저질러 놓은 악행들이 너무 엄청나서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4장에 보면 2절에서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증언하면서도 3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다시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기에는 요시야로서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영적인 분위기가 우상 숭배에 짓눌려 있어서 왕조차도 어찌할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또 4년을 보낸 후에야 요시야가 드디어 작심을 하고 우상 척결을 시작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 중간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영향권 하에 있던 모든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데 걸렸던 기간이 무려 6년이나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요시야는 그 일을 다 마무리한 후에 곧 이어서 성전 청결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간 모아두었던 성전세로 므낫세와 아몬이 해파했던 성전 건물과 기물을 보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제사장 힐기야가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을 해파하는 일까지 스스럼 없이 저지르는 왕이라면 율법책을 훼손할 게 뻔하다, 그렇게 판단했던 누군가가 은밀하게 율법책을 보존하기 위해 숨겼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숨겨져 있던 그 율법책이 발견되면서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 율법책을 듣는 순간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비통해합니다. 율법서에 적힌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을 위시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가 이런저런 외세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영구다,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생각하니 더 두렵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절망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중세의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상황과 작금의 한국교회가 만들어내는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름은 가졌지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그 중세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도들과 비교해서 다를 게 뭐가 크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사람들을 보내어 여선지자 훌다에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요시야가 사람을 보내 훌다에게 물었던 부분이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였으리라 추정합니다. 이 부분은 불순종한 자가 받게 되는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자는 온갖 질병에 노출될 것이며 재앙이 끊이지 않을 뿐더러 전쟁에서도 패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방향감각을 잃고 헤매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파멸의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델이고 본보기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삶을 사는 자는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면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일관된 경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찾아옵니다. 어사는 주변에 흩어져 있는 돌들을 가리키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미혹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마귀는 예수님의 그 굶주린 육신, 연약해진 그 육신을 공격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핵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대응하십니다. 떡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이지만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이고 그 영혼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깨우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유도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사람들의 주림배나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안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신 궁극적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장차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결코 아니됩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언가 현실적인 문제 몇 가지를 해결하는 것으로 내 신앙의 목적을 삼아서는 결코 아니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함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의 단적인 증거일 뿐이지 그게 내가 얻을 궁극의 어떤 선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영생, 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썩어질 시는 이 육신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반면에 썩지 아니할 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born again, 새로 태어나게 합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자라게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생명의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섯 가지 솔라 중에 특별히 솔라 스크립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내 세계에는 적어도 이런 비극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이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어떻게 마음

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더 큰 관심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두 번째 이유는 말씀 속에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나 스스로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나의 실체를 생선살 바르듯이 다 발라 놓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달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합리화하기도 어렵고 미화하기도 어려운 그런 우리의 어떤 약점들은 감추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본능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발가벗겨 놓습니다. 위선이나 가식이 더는 필요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발가벗겨서 창피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사람만이 진심으로 회개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선행되지 못하면 우리는 몸에 묻은 오물이나 흉터를 가리고자 화장을 하고 옷을 껴입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평생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삶의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는 임기응변으로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이 점점 더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의 생각도 나의 가치관도 나의 우선순위도 나의 생활 패턴도 다 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노출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1독했다, 10독했다, 뭐 100독했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내 마음이 부딪혀서 내가 그 성경 앞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체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그 어떤 책에서도 그 어떤 학교나 학위 과정에서도 또 어떤 사회 경험이나 경력 쌓기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내 길에 빛을 삼고 내 발의 등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 가겠거니와 말씀이 여기서 멈춰 서라고 말씀하시면 어디서든지 멈춰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14절부터는 전신갑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열해 줍니다. 한번 볼까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스스로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는 무조건 성령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느냐 하면 말씀으로 싸우십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발목 잡고자 세 가지로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했다,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삼아 마귀를 대적하신 우리 주님, 세 번 다 마귀를 보기 좋게 물리치십니다. 간혹 보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무슨 신비한 체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더 보편적인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귀가 찾는 먹잇감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일까요?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은 그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까닭에 믿음에서 떨어지고 교만해지고 어리석은 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귀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후손이라고 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목사, 장로, 권사가 수두룩하다고 해서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호를 가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냥 바라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말을 바꾸면 그저 성경 읽는 그런 것에 만족하라고 성경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책에 인쇄되어 있는 그런 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성경은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마치 박물관의 골동본처럼 다루지 말고 매일 위로의 근원으로 사용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골동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감상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능력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내 곁에 두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뭐 자고를 그대로 암기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파악해서 그 말씀의 내용들을 내 머릿속에 담고 내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마귀가 유혹해 올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흐려집니다. 매사가 좋은 게 좋다는 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권력을 쫓게 되고 물질을 쫓게 되고 명예를 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 이 세상에서 가진 자, 이 세상에서 높은 자,

0: 그들이 선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박수치는 한국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오늘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한국교회는 이 모양이 되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굴고 벼슬을 입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사랑하는 우리 장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고 정말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성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5-7001번 포항 장성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